0: 스캐너도 준비됐어?
1: 로봇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2: 라이더, 스텔스 모드가 뭐랬지?
1: 스텔스 모드는 우리 모습을 숨겨주는 거야.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숨어서 다가가려고. 친구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도와주고 싶거든. 드래커, 카를로스, 우린 준비 다 됐어.
3: 얘들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4: 라이더, 저기 나무 위에 큰 부리 새떼가 날고 있어.
1: 잘했어, 스카이. 카를로스, 큰 부리 새떼가 거기로 갈 거야.
4: 카를로스, 저 위야. 내 열감지 스캐너에 뭐가 보이는데?
1: 예, 저 덩굴에 있어.
3: 와, 저게 백호다.
4: 오, 뷰티풀, 멋지다.

0: 내 초음파 탐지기에 쿵쿵대는 소리가 잡히는데?
1: 트래커, 누가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
2: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클 거야.
0: 물 튀기는 소리도 들리는데?
3: It's the elephant!
0: 코끼리 가족이네.
1: 오늘 찍은 것 중에 최고야.
3: 아이, 몰리랑 해피 가족이네.
0: 라이더, 가서 보고 와도 돼?
1: 그럼, 로보도 내려가 볼게. 쉬, 조용히 가자. 코끼리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0: 어? 쟤네 뭐 때문에 저러지? 어디 보자.
2: It's a bee. 어린데 엄청 커.
0: 모한벌 같은데?
2: 코끼리들이 붕붕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거야.
4: 저 큰 코끼리도 벌을 무서워해?
2: 코끼리도 벌에 쏘이는 건 싫어해. 코랑 귀가 아주 예민하거든.
3: 아, 거긴 너무 아프지.
5: 근데 왜 벌이 여기 있지? 이 나무는 꽃도 안 폈는데.
2: 벌들이 새로 이사갈 집이라도 찾고 있나?
6: 그러면 다른 벌도 찍자.
2: 한번 찍어볼까? 우리도 저기 따라가 보자.
5: 살던 집이 깨져서 저런 거였구나.
2: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으면 우릴 공격하진 않을 거야.
5: 저 여왕벌은 지금 뭐해?
2: 춤추는데? 벌은 날아갈 곳을 춤으로 알려주거든. 저기로 가네?
5: 저긴 물웅덩이 쪽인데. 벌들이 저기에 새 집을 지으면 어떡해?
2: 그럼 코끼리들이 겁을 먹고 저 웅덩이에서 떠날 거야. 라이더한테 연락할게.
1: 어, 카를로스, 무슨 일이야?
2: 벌집이 땅에 떨어졌는데. 벌들이 코끼리 가족 내 물 웅덩이에 새 집을 지으러 갔어. 그렇게 되면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면서 놀 곳이 없어질 거야.
1: 걱정 마.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0: 어? 트럭본부 어딨지?
8: 로보도 스텔스 해제!
3: 안 보고도 꼬링이네.
8: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벌집이 깨져서 여왕벌이 새집 지을 곳을 찾는데 하필 물웅덩이를 골라서 코끼리들이 도망쳐버렸대.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로키, 네가 연장을 써서 벌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벌통을 하나 만들어줘.
0: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코끼리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라가봐.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광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녕 로키, 새 벌집 만들 준비 다 됐어?
1: 준비 벌써 끝났지.
0: So am I. 나도야.

0: 벌들이 살 새 집을 물웅덩이 멀리에다 만들어줬어.
1: 잘했어. 이제 코끼리들만 찾아보자. 잘 들려, 스카이? 뭐 좀 보여?
2: 응, 저기 있어.
3: 아직도 겁먹고 뛰고 있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가 코끼리 가족을 따라가 볼게.
4: 안 돼, 라이더. 이대로 가면 코끼리들이 큰일 나겠어.
1: 왜? 무슨 일인데 그래?
4: 원숭이 사원 때문에.
3: 안 돼, 얘들아. 거긴 가지 마. 대장, 코끼리 가족이 사원으로 들어갔어. 저기 숨고 싶나 봐. 원숭이 사원은 비밀잔치 투성이라서 한번 갇히면 못 나올 텐데.
1: 갇히기 전에 우리가 데리고 나오자. 얘들아, 사원으로 와줄래? 체시랑 드래컨 사원에 가서 코끼리들을 내보내줘. 우린 여기서 상황을 알려줄게.
0: 알았어.

0: 괜찮게 얘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1: 박성기 몰리 해피 스노트 무릎덩이로 돌아가자. 날 따라와.
2: 얘네들 어디 갔지?
3: 마셜, 열감지 스캐너로 코끼리가 있나 확인해줘.
0: 코끼리같이 생긴 게 옆에 있긴 해. 여긴 벽밖에 없어.
4: 혹시 벽 뒤에 갇힌 건 아닐까? 어? 이 돌이 스위치 같아.
3: 트래커, 체이스, 바닥에 있는 둥근 돌을 한번 살펴봐.
1: 어? 찾았어. 어!
0: 여기 있었네.
2: 다들 진정해.

0: 엑스레이 스캐너로 출구를 한번 찾아볼래?
1: 스캐너로 보니까 저 돌판 바로 뒤에 비밀 터널이 하나 있어.
0: 그리고 벽 위에 밧줄로 연결된 스위치도 있는 것 같아. 혹시 보이니, 트래커?
1: 예스! 저건가 보다! 아! 케이블!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몰리, 해피스노트, 뛰어!
1: 컴온, 괜찮아. 날 따라와. 터널이 막혔어.
2: 우리가 지금 갈게, 얘들아. 더블, 마셜, 출동 준비됐지? 더블은 저 터널을 치워. 마셜은 이따가 내리막길에 물대포를 쏴서 미끄럽게 만들어줘. 이제 코끼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보자. 트래커, 케이블로크 돌판을 우리 트럭본부 견인고리에다 연결해줘.
1: 어, 알았어, 라이더. 아, 케이블!
2: 좋아, 이제 코끼리들을 그 돌판에 태워.
0: 저기 봐, 바나나가 있네.
2: 마셜, 저 경사로에 물대포를 싸줘. 로보독은 트럭 본부를 후진시키면서 케이블을 당기고. 오, 큰일 날 뻔했네.
1: 이제 벌이 안 쫓아와서 좋은가 봐. 도와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혹시 동물한테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바로 우릴 불러.
1: 요들성 가수 구출 작전.
2: 캠핑장에 거의 다 왔어.
3: 기대돼.
0: 소시지 구워 먹자.
3: 밖에서 잘 거니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1: 내가 드론으로 확인해볼게.
4: 안 돼. 천둥, 번개랑 폭풍우가.

0: 걱정 마, 스카이. 폭풍우는 큰 바위 협곡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우린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돼. 로보도 계획을 바꿀게. 윙넛 아저씨네로 가죠.
1: 보름달 좀 봐. 진짜 커.
2: 오늘은 늑대들이 엄청 울겠네. 이렇게 말이지. 이건 늑대 말로 저기 달린 잠자기 불꺼여야.
3: 아션, 넌 동물 소리 잘 알아듣지? 이건 무슨 동물이야?
2: 모르겠어. 아마 우주에서 왔나?
4: 안녕, 퍼피 구조대. 바로 나야, 윙넛 아저씨. 여들송 부르는 멋쟁이. 여들 퍼피 후.
0: 아저씨, 요들송 잘하시네요.
4: 고마워.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불러주려고 배웠거든. 근데 이상하지? 왜 아내는 내가 연습할 때마다 목장에서 먼 데 가서 부르라고 하...

0: 이렇게 엄마. 아니 대체 쟤는 왜 날 따라오지? 걷기 부자들 불러야겠어.
1: 국자 얘들아, 그래야 내일 더 재밌게 놀지. 윙넛 아저씨?
0: 라이더, 내가 큰 바위 협곡에서 요들숭을 연습했는데 늑대들이 날 쫓아와. 더 가까이 왔네. 아우야.
1: 오, 안 돼. 아저씨, 핸드폰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윙넛 아저씨,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엄마야! 마셜, 조심해! 어때? 이것 봐! 강아지 멍성말!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고마워. 로보독, 협곡 쪽에 있는 핸드폰 신호를 따라가줘. 윙넛 아저씨가 늑대들한테 쫓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
2: 늑대? 큰일 나겠는데?
3: 큰 바위 협곡이면 폭풍우가 가던 곳인데.
1: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아저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데서 멀리 못 가셨을 거야.
4: 아우야.
1: 핸드폰 근처에 아저씨도 계시겠지? 그래서 이 작전은 두 팀으로 나눠서 수행할 거야. 제이스, 넌 트럭 본부 안에서 확성기로 아저씨를 계속 불러줘. 협곡이 워낙 넓어서 그래야 들릴 거야.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주마, 너는 초음파 탐지기로 아저씨가 부른 요들송 소리를 찾아봐.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이번엔 밖으로 출동할 팀인데 협곡엔 바위더미가 엄청 많잖아. 자, 그래서 러블, 혹시 우리가 바위에 막혀서 못 움직이면 네가 바위를 치워줄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마셜은 동물이랑 말이 잘 통하니까 윙넛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늑대들한테 말해줘.
2: 아우! 아우! 늑대 말로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다 같이 얘들아 가서 놀아. 어이.
1: 윙넛 아저씨 핸드폰이다.
2: 근데 아저씨는 없어.
3: 좋아, 체이스. 확성기로 아저씨한테 요들송을 불러달라고 해.
4: 확성기 준비? 윙넛 아저씨, 혹시 제 말 들리세요? 그럼 최대한 크게 요들송을 불러서 아저씨를 찾게 해주세요.
0: 라리리리리리리로로로.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줘요. 어? 내가 노래만 하면 울부짖네. 혹시 쟤들 내가 자기들 대장인 줄 아나? 그냥 한번 지나가 볼까? 얘들아 살려줘! 열을 야해요!
3: 아저씨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직 못 찾았어?
2: 그게 바위에 맞고 튀어나온 음파가 너무 많아. 그 협곡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가 봐.
3: 하긴 메아리는 작은 소리도 훨씬 크게 들리게 하지. 그래도 혹시...
2: 이 와중에 이상한 요들송이 들리는 곳이 여기 있다! 근데 늑대도 있나 봐.
3: 잘했어, 주마. 그럼 이제 늑대들을 쫓아내자. 마셜, 바로 남동쪽 협곡으로 가줄래? 아저씨가 거기에서 늑대랑 같이 계셔.
5: 알았어, 대장. 거기서 이렇게 가라고 할게.
0: 어머나, 늑대가 더 오는 건가? 다른 친구를 찾았나 봐. 이제 가볼까?

0: 잘했어, 마셜. 늑대들이 이제 널 대장으로 보나 봐.
1: 그런 것 같지, 러블? 이제 데려갈까? 아우!
0: 마셜 최고다. 난 아저씨를 구하러 갈게. 윙넛 아저씨, 저예요. 어디 계세요?
2: 바위 안쪽이야. 근데 나랑 늑대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산사태가 났어.
0: 대장, 문제가 생겼어.
3: 우리도 들었어, 러블. 조금 전에 초음파 탐지기에 잡힌 소리가 엄청 컸거든.
4: 그거 말고 문제가 또 있어, 라이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콩콩우가 거의 다 왔어.
3: 그럼 협곡에 물이 차기 전에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야 해. 러블, 바위를 치우고 길을 내봐.
0: 라이더, 바위가 너무 큰데.
3: 계속해서 해봐, 러블.
5: 대장, 마셜이 늑대들을 데리고 왔어. 이것 봐.
3: 잘했어, 마셜. 소음! 바로 그거야! 마셜, 늑대들을 트럭 본부 안으로 데리고 올래?
0: 진짜?
4: 알았어! 이쪽이야, 얘들아!
3: 체스, 확성기 준비해줘. 저 단단한 바위를 소리로 폭파시키는 거야.
1: 울프랑 울패 그리고 울피.
6: 안녕.
4: 안녕.
1: 반가워.
3: 체이스, 확성기 작동시켜. 스피커로 저 큰 바위를 노리는 거야.
6: 러블, 윙넛 아저씨,
7: 두 장피 막아요. 지금부터 신나는 콘서트를 할 거니까요.
6: 확성기도 켰고 마이크도 준비됐고 볼륨도 높였어. 이제 소리 질러!
1: 한 박자, 두 박자!
5: 와, 음파가 얼마나 세면 바위가 진짜 들썩이네!
0: 성공이야!
3: 아저씨, 내려오세요! 협곡에 물이 차고 있어요! 로보도, 이제 협곡에서 나가자. 전속력으로 후진!
2: 늑대들이 왜 여기 있어?
1: 걱정 마세요. 친구예요.
2: 고맙다, 퍼피 구조대. 그리고 늑대들도. 너희가 엄청 크게 안 울었으면 물에 휩쓸려 갔을걸?
3: 별거 아니에요. 혹시 또 노래 부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아이고, 당연히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순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4: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1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1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9: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순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20: 아빠, 저게 뭐야?
21: 글쎄.
22: 다들 뭐 먹는 거지?
23: 이게 뭐예요?
2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3: EBS IN 포키젤?
24: 네.
2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술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컴팅어 시장님과 코스염
7: 빵빵 뿌릉
8: 마셜, 나도 그거 밀어봐도 돼?
7: 자, 해봐. 오! 어? 팔이 안 닿는데 어떡하지?
9: 로키, 이번에 새로 만든 장비를 시험해볼까?
7: 좋았어. 어? 만능팔!
8: 우와!
9: 잘했어. 이제 본드만 발라주면.
7: 새 장난감이 됐네. 부릉!
9: 안 돼, 조심해. 본드가 아직 덜 굳었어.
7: 진짜? 어, 에구.
10: 한 이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11: 시장님도 보는 눈이 있네요. 제가 아끼는 튤립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10: 뭐래, 내가 예쁘단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거지. 내 코수염.
11: 뭐? 코수염?
10: 조금 있으면 사진작가가 내 사진을 찍으러 이 동네로 올 거예요. 환상적인 코수염 잡지 표지 모델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코수염을 가진 사람은 또 없으니까.
11: 아우, 좋겠네요. 수염이 좀 삐뚤어진 것만 고치면 되겠네.
10: 하, 수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살짝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네. 조금만 다듬지 뭐. 이거 여기 어디 제대로 켜는 게 있었는데. 훌바쳐 훌라당 깎이겠네. 아, 내 코수염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내 귀염이? 아냐, 갖고 놀지 마. 내 코수염이야. 야옹이들아, 얼른 가져와. 얘들아, 설마 코수염이 없다고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나잖아, 봐. 됐거든. 나도 니네 말고도 다른 친구들 많단 말이야.
7: 계속 당겨.
8: 다 됐어.
7: 아싸, 이제 트럭이랑 분리됐다.
8: 진짜?
7: 어? 나 참.
10: 안녕, 나야.
9: 펀딩어 시장님? 아니, 좀 어려지셨네요.
10: 아니, 들어봐. 내 귀요미가 나무에 걸렸어. 근데 손이 안 닿아.
9: 귀요미요?
7: 키우시는 고양이겠지.
9: 아,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빙어 시장님 네 고양이가 나무 위에 있대. 고양이가 맞긴 할 거야. 뭐 어쨌든 우리가 개를 내려줘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마셜. 소방차로 나무 위에다가 사다리를 해줘.
2: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체이스. 고양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헤이 얘들아, 내 귀요미가 아직 저 위에 있어. 사진 작가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커피 구조대가 귀요미. 저거 코수염 아니에요?
0: 당연히 내 코수염이지. 뭘 귀요미라 하겠어.
1: 아, 그래요 뭐. 좋아 마셔. 저기 있는 코수염을 내리자.
2: 바로 갑니다. 사다리. 이상하네. 여기 코수염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움직여.
3: 받아줄게. 그만.
1: 역시 체이스야.
2: 일석이조였어. 안녕 애벌레야. 코수염이라 불러서 미안해.
0: 아, 뭐야 내 코수염은 어쩌고. 아,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쫓아가.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스카이, 코수염을 들고 간 까마귀를 찾아줄래?
2: 스카이가 날아가신 거? 코수염이라고? 까마귀를 찾았어.
1: 이제 코수염을 챙겨올래?
2: 저 있잖아 까마귀야, 그 코수염 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럼 딴 거랑 바꿀래? 코수염보다 더 좋은 걸로. 옥수수다. 집게팔.
4: 알아봐줘서 고마워.
2: 아니 아저씨, 그 수염 말고요. 어, 뭐야 저걸 어떻게 찾지? 딱 고르세요. 종이 코수염을 달까요? 아님 그냥이래요?
0: 아, 마음대로 해.
2: 대박이다. 진짜 수염보다 훨씬 멋져.
3: 어? 왜 보라색인데?
2: 내 맘이야. 대장 급해. 아라주씨 트럭에 코수염이 붙었거든. 근데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 버렸어.
1: 어, 숲으로 가셨을 거야. 지금 바로 갈게.
0: 서둘러 얘들아, 사진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꼭 코수염을 달아야 해.
2: 누구시지?
0: 아, 사진 작가님.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아. 버피 구제대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코수염을 가져와야겠어. 아빠가 갈게, 귀요미야.
4: 오늘따라 코수염이도 멋진데?
3: 아저씨가 차를 안 멈추셔. 우리를 못 보셨나 봐.
1: 그럼 베틴한테 붙은 저 수염을 우리가 떼어내자. 마샬, 호스를 써봐.
2: 알았어, 호스염에 물을 쏴볼게. 아, 물대포 발사.
0: 더 이상 물난할 곳이 없을걸. 아니 진짜 요 그림 수염이 사람 비참하게.
1: 아, 시장님 잠깐만요.
0: 아, 됐어. 내가 우리 예쁜 코수염 찾는다는데 어쩔 거야. 다시 보니까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 후!

0: 동굴 안에 갇히셨어. 바위를 어서 치워드려야 해.
1: 우린 못 들어가는데 공을 깨우면 어떡해.
2: 아이, 걱정 마. 도움받으면 되지. 좋아, 로키. 만능팔로 바위를 치워보자.
1: 만능팔!
0: 시장님!
1: 어서요!
0: 다행이다.
3: 그럼 뭐해. 내 코수염은 아직 저기 있는데.
2: 바로 도와드릴게요, 로키.
1: 알았어. 짜잔!
3: 내 코수염아. 얼마나 그리웠는데.
1: 짠! 어떠세요?
3: 역시 환상적이야.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아니에요, 시장님. 또 코수염이 날아가면.
3: 널 부를게. 난 사진 찍으러 가야 해서.
0: 대장!
1: 그거 알아?
0: 사진 작가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봐. 우리도 같이 껴서 사진을 찍자셔.
3: 뭐? 너희는 코수염도 없는데 뭔 소리야?
1: 있는데요?
4: 자, 하나, 둘. 강아지 수염!
5: 강아지 수염!
3: 강아지 수염!
1: 커피 구조대와 유령의 집!
6: 이것 봐, 얘야. 곧 있으면 축제가 시작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품이 기차로 오고 있거든. 이번에도 신나게 놀아야지. 으스스한 유령의 집도 가고. 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게 정말 짜릿하더라.
2: 얘들아, 축제 시작하기 전에 장난감 도마뱀 던지기 게임 연습 좀 해볼까?
7: 좋아!
8: 됐다.
1: 바로 해볼래!
7: 자, 잘 봐.
1: 우와!
8: 아, 저렇게만 하면 인형은 금방 따겠다.
7: 내가 따면 럽을 너한테 줄게.
8: 고마워. 근데 내가 직접 따볼래. 나 해봐도 돼?
2: 오, 그럼. 제자리에 준비.
8: 아이고.
1: 저것 봐. 라이더가 상으로 마셔를 받았네.

EX가 찍는 짜릿한 운동 영상이에요. 오늘 할 종목은요, 눈이 없는 스노우보드. 뭔 소리냐고요? 평범한 스노우보드에 세상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을 더한 거죠. 바나나 껍질.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바로 타볼게요. 더 가팔라야 하나? 이래서 헬멧을 썼죠. 껍질을 더 달아볼까요? 대박! 46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맛있네요.

0: 저게 뭐야? 기차가 꼈네? 하이, 버피 구조대를 풀러야겠구만.
1: 어, 안 돼. 또야. 제발, 그냥 한번 들어가줘.
2: 우후! 봤어? 방금 들어갔네.
1: 그래, 들어가긴 했네. 기분은 좋다.
3: 에드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0: 그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축제였을 짐들을 싣고 가다가 내 기차가 터널에 껴버렸지 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3: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다이너가 불이야!
2: 마션, 조심해!
5: 도마뱀 수영이 잘했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기관사 아저씨가 축제 물건을 기차에 싣고 오시다가 터널에 기차가 끼었대.
2: 어린이들이 알면 진짜 실망할 텐데.
3: 강아지들도 실망할걸.
1: 그러니까 저 기차가 축제장에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드릴로 터널을 넓혀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지게차로 축제 쓸 짐들을 차곡차곡 제자리에 쌓아줘.
4: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제 마음이 놓이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빨리 해결해야 해.
1: 기차가 낀 곳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었네요. 러블, 저 터널을 좀만 넓혀줄래?
2: 그래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좋았어. 앙! 드릴!
1: 로키, 넌 저 심란한 짐을 잘 정리해서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어줘.
3: 바로 갑니다!
0: 역시 우리 해결사들이야.
2: 이 정도면 될까, 대장?
1: 그래, 잘했어. 화물칸도 훨씬 깔끔해졌네.
3: 이제 하나만 더 올리면 돼. 얘들아, 와서 이것 좀 봐. 나 좀 봐. 꼬불꼬불해.
2: 나도. 라이더는 표정이 왜 그래?
1: 내 다리가 너무 짧아서.
2: 좀 짧으면 어때?
1: 이 정도면 됐어. 출발해볼까? 이대로 잘 고정되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자.
2: 난 정리하고 갈게.
1: 에드 아저씨, 저희 다 탔어요. 이제 축제장으로 가시죠.
4: 바나나를 하나 더 먹을까?
3: 좋은 생각은 아닌 듯. 와우, 그렇지! 내 든든한 미니 로켓 부스터! 이걸 달면 속도도 빵빵하겠지! 조심하세요! 사라졌어! 안 돼! 나이자!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1: 괜히 너 뭐해? 러블, 데니가 안 다치게 가서 도와줄래?
2: 바로 갈게.
1: 걱정 마, 로키. 바로 구해줄게. 스카이, 네가 로키를 좀 구해줘야겠어. 급해.
5: 스카이가 날아가신다.
3: 야, 이건 상상한 스포츠는 아닌데. 근데 뭐, 진짜 짜릿한 거 좋다. 우후!
2: 그런데 잠깐만, 저 상자가 데니를 칠 것 같은데.
3: 어쩌지? 앞은 나무 투성인데.
4: 짱이다. 근데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었나?
3: 엄마야!
4: 재밌겠네.

0: 로키는 거울을 타고 내려갔어. 어, 로키가 햇빛을 거울에 반사해주면 어떨까? 그럼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다. 로키,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신호를 보내볼래?
1: 알았어. 일단 뒤집어 볼게. 쉽게 팔! 이것도 재밌네. 이제 햇빛을 반사하자. 스카이, 내 신호 보여?
2: 그래, 딱 보여. 지금 바로 태우러 갈게. 아, 포크!
1: 이쪽이야, 스카이. 좋아, 천천히 올려줘.
2: 대장, 로키 구했어.
0: 어, 잘했어. 이제 데니만 구하자.
3: 주제장에 이거 갖다 놓으러 가자.
4: 방금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친 거 봤니? 다리가 꼬불꼬불했지?
0: 저도 봤어요.
1: 난 상자 속 광대 보고 팔짝 뛰었어.
0: 어, 감사합니다.
5: 감사한 건 나지. 퍼피 구조대 아니면 축제를 못할 뻔했어.
0: 뭘요, 아저씨. 혹시 또 기차가 어디 끼면 저희를 부르세요. 너희들 유령의 집에 들어가 봤어? 진짜 짜릿한데?
1: 아니야, 난 됐어. 지금까지 짜릿했는데 뭘 굳이 또?
6: 맞아, 바나나도 이제 됐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3: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0: 얼리면 더 맛있어.
14: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난방구는 붙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7: 아빠, 저게 뭐야?
18: 글쎄.
19: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18: 네.
10: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이마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7: 2층입니다
8: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할 건데 같이 할래?
1: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2: 어?
0: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1: 엄마, 엄마.
0: 쭉쭉쭉.
1: 언니, 언니, 아기 맘마 먹어.
0: 아유, 우리 아기 배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2: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2: 어?
0: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봐, 이번엔 응가 했구나.
1: 응급뿡, 응급뿡.
0: 맞아, 응가뿡 했어. 아, 냄새.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이거야.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0: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아, 귀여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3: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3: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3: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돌보게 되다니.
3: 달님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1: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자, 엄마, 엄마, 이거 하늘이한테 줘.
3: 우르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르. 하늘이가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0: 배고픈 거 아닐까요?
3: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0: 아, 쉬나 응가 싼 거 아니에요?
3: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0: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응? 하늘아, 이거 봐봐, 이거.

0: 재미없어?
1: 안 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팽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0: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엄마! 엄마!
1: 잠깐만 달콩아.
0: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1: 뜨거워서 안 돼. 팀장님이세요? 네네.
0: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1: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0: 네!
1: 이것 봐, 엄마가 한다니까.

0: 조심해야지.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1: 살짝 가볼까?
2: 하늘아! 잘 놀고 있어?
0: 어? 어?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3: 여보세요?
4: 아, 팀장님.
3: 네? 지금요?
4: 아,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2: 네? 아, 네!
4: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2: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3: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2: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안 돼.
0: 안 들리겠지?
2: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0: 그럼 이건 어때?

0: 가지가 않게.
1: 하늘아, 누나 봐라. 이렇게.
2: 너야 왜?
0: 어머, 달님이 달콩이가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님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돼요?
0: 뭐?
1: 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2: 네?
0: 그래도 그건 좀...
1: 엄마! 네?
2: 네?
0: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얘가 좀...
1: 그치만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성공!
3: 자, 오늘은 숲속에 사는 곤충 친구들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1: 네! 어? 달팽이다, 달팽이!
2: 뭐? 정말 달팽이네?
4: 우와! 귀여워!
1: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2: 어?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2: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4: 진짜 곤충 박사 같다.
2: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4: 그렇구나.
1: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2: 응?
1: 더 얼리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2: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무서워. 아니, 싫단 말이야!
2: 진짜?
1: 아니, 왜?
2: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별이한테 가봐!
1: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울지도 몰라! 그리고 걘 사슴벌레가 아니라 장수풍뎅이거든.
2: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1: 너 뿔 진짜 멋지다. 와, 귀엽다.
2: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가방 안에서 소리가.
1: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5: 별이야, 무슨 일 있니?
1: 빨리 나가!
5: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1: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

0: 엄마. 얘 밖으로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1: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0: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2: 뭐? 장수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0: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2: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응? 거야?
0: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2: 왜? 그냥 네가 키우지.
0: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2: 이름은 뭘로 할 거야?
0: 아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손에 올라왔어! 안 돼! 장군아! 들어가! 얼른! 장군아!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라고! 장군이가 내 손에 있어.
3: 별이야, 친구들 왔다.
2: 별이야, 뭐해? 우리 장수풍뎅이 보러 왔어. 잘 있는 거야?
4: 우와, 멋있다.
0: 어서 와, 소개할게. 얘 이름은 장군이야.
4: 우와, 장군이?
0: 응, 장군이.

0: 우리 너도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3: 맞다.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0: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1: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2: 어떡해.
3: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1: 뭐야, 데려다 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3: 그치만
2: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3: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2: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3: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4: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2: 네.
3: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3: 잘 가, 장군아. 어서 가, 장군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5: 잘 가.
2: 또 놀러 올게. 안녕. 뭐? 근데 별이야. 거기 잠자리.
3: 뭐? 잠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워크.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갱.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우리 모두
8: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아.
3: 맞아.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2: 난 그게 제일 좋아.
3: 나도.
4: 장난감, 장난감.
3: 달타야, 안 돼. 망가져.
4: 싫어, 싫어.
3: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2: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3: 달아야지.
5: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3: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5: 녹음 카드?
2: 어떻게 하는 거야?
3: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2: 우와, 신기하다.
3: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4: 따가, 따가.
3: 달콩아, 안 돼. 이거 사고 아니야.
4: 사과줘, 사과줘.
3: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2: 달림아,
3: 어?
2: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3: 응, 알았어.
4: 어?
3: 어?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5: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2: 우와, 완전 예쁘다.
3: 그치?
6: 달림아, 무슨 일이야?
3: 달콩이가, 달콩이가!
6: 응? 달콩이가 뭐?
3: 엄마, 이것 좀 보세요!
6: 어떡해. 달콩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잘 안 지워지네.
3: 달콩이, 너 나빠!
7: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4: 미안해.
7: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6: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3: 치!
5: 달콩이가? 너?
3: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트리 다 망가뜨리고.
2: 그래도 귀엽잖아.
3: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5: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3: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8: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3: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0: 엄마, 엄마! 언니 유치원에서요!
1: 너굴, 너굴!
2: 우리 달콩이 너굴 인형이 좋구나.
0: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2: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0: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2: 아니, 제가...
0: 다 됐다.
1: 나도
0: 너도 나 방해하러 온 거지?
1: 나도
0: 안 돼, 절로 가.
3: 달콩아, 괜찮아?
2: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3: 아니, 그게...
2: 달림아, 네가 그랬어?
3: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2: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3: 아니, 그게 아니라...
2: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3: 엄마, 나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얘기 듣지도 않고...

0: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0: 안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님이 자?
1: 달님아, 아직도 화났어?
2: 몰라요.
0: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님이 마음 알아.
1: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님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2: 치!
1: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2: 겨울 캠핑이요?
0: 그래, 멋진 캠핑카에서.
2: 우와, 캠핑카. 좋아요.
0: 여보, 준비 다 됐어?
1: 다 됐어. 달림아, 안전벨트 매야지.
2: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0: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 볼까?
2: 출발! 출발!
0: 자, 출발!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1: 날씨도 좋고 말이야.
0: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2: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0: 그래.
2: 달콩이.

0: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콩이도 갈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2: 아 맞다.
1: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3: 자, 어?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3: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3: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3: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간다. 야호. 야호. 와. 달리마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0: 가자.
1: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2: 어?
1: 나중에 또 놀자.
2: 그래, 나중에 또 놀자. 어? 아, 맞다, 달콩이. 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어, 저건...

아이디어. 어? 이 소리는...

0: 다람쥐 아니고 청설모. 언니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1: 뭐? 뭐?
0: 달콩아,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1: 눈 땀네.
0: 안 돼, 빨리 가야 돼. 늦었다고.

좋아? 잠깐만이다.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달림아! 달콤아!
1: 엄마!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걸.
2: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 걸.
1: 어?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0: 우와, 정말 멋지다!
1: 우와.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3: 너구이! 너구이!
1: 이젠 네 거야!
3: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3: 어서오세요 공주님.
12: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14: 노래보다 귀가 작으면 기성하게 날 뜰 때 귀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날 뜰 때 귀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날 뜰 때
1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도끼야? 봐,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아이들 영양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나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우리 아가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딨냐가?

우주다.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드디어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어?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이거 아침으로 완전 딱인데? 정말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지.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을까?

0: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자, 어서 이렇게 웃어보라고 고마.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곰을 행복하게 하려면 꿀이 꽤 필요할 거야.

게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아, 알겠어. 그러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야지.

선생님이 만약 이 소식을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일도 없겠지? 거기토끼야! 잠깐만! 아! 봐! 우리가 도와줘야

모두 잠깐만. 곧 돌아올게.

버렸잖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꾸룽꾸룽 떠나요. 리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3: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17: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16: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18: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16: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17: 우와, 그게 최고!
19: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18: 어?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20: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16: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18: 주인공은 내가.
17: 주인공은 내가 할게.
19: 나는 UFO 할 거야.
20: 그럼 외계인은?
18: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20: 큐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18: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20: 큐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크앙! 인상도 쓰래.

0: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1: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가르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2: 몸이 살려.
3: 이 못된 외계인 슈퍼 공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공순이 레이저 빔.
4: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3: 왜 컷이야? 나 방금 공신이 빔! 진짜 좋지 않았어? 왜요?
0: 큐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닥속닥속닥.
2: 지금 뭐 하는 거지?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순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4: 정말?
1: 그럼 악당 외계인은?
2: 네, 내가 하는 거지.
0: 레디 액션.
2: 지금은 이제 내가 시작.
3: 그렇게는 안 되지.
4: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3: 슈퍼 레이저 빔. 왜요?
0: 그래, 이거지.

0: 무슨 일이니?
1: 어? 어? 코가 빨갛게 됐어요.
0: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1: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
2: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3: 공숭아 놀자.
1: 얘들아 안녕.
4: 어? 하지 마.

0: 긁고 싶다.
1: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0: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우와, 시원해. 진짜 하나도 안 간지러워.
2: 다행이다.
3: 어제 모기 때문에 붙였더니 졸리네.
4: 유진아, 너 코가
0: 설마 또? 너는 못 참아. 죽은 이제 빵으로 모기 거기서.
4: 유진아 같이 가.
0: 내가 놓칠 줄 알고.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1: 잠깐만 기다려봐.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2: 가시나, 내가 플랜해 볼게.
5: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건 어때?
0: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1: 홍순아, 위쪽.
4: 나도 도울게.
1: 저기, 저기. 뭘?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3: 냄새가 대단해.
1: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어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오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맞다. 그걸 깜빡했네.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봄이.
3: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0: 잘 봐.
1: 보미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0: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2: 우와, 신기하다.
3: 무슨 소리야?
2: 괜찮아, 티미.
4: 티미 좀 봐.
2: 보미. 보미,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4: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2: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포미.
4: 그럼 난 바빠서 이만.
2: 포미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0: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2: 고마워, 얘들아. 포미, 괜찮아.
0: 포미.
4: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 찾았다.
2: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보미.
3: 어? 아, 홍순아, 이것 좀 봐.
2: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1: 말을 따라하라고?
2: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2: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0: 나 정말 힘들다고.
1: 나 정말 힘들다고.
2: 스스로 치워야 해.
1: 스스로 치워야 해.
0: 잘했어, 티미.
2: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4: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2: 포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4: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1: 보미,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2: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4: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2: 내 선물?
4: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자구.
2: 청소자구가 선물이라고?
3: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2: 티미 진짜 진짜 화나겠는데?
0: 왜? 최고로 행복?
1: 보미,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4: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2: 티미랑 보미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0: 그러게.
1: 홍순아, 뭐 그리는 거야?
2: 맞아,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색 칠해야 하는데.
5: 오라, 그래.

0: 있는 거 봐라.
1: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0: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서.
2: 와.
0: 이것도.
3: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0: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4: 소풍 가방은?
1: 아까도 갈 거예요.
4: 뭐? 그럼 도시락은?
1: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4: 공순아.
1: 얘들아.
4: 공순이 안녕.
1: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5: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3: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1: 나? 왜냐면
0: 안녕 얘들아.
1: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0: 조금만 쉬었다 가자.
4: 목마르지? 이거 마셔.
1: 괜찮아.
4: 어?
1: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0: 아, 잠깐만.
1: 우와,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3: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1: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0: 눈부시니까 이것도.
1: 와, 뭉치 최고.
6: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1: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4: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1: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일어나 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0: 알았어.
1: 어?

0: 공순아,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뭐,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 거 같이 먹자.
1: 키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아.

0: 있으니까 괜찮아. 어? 어?
1: 금이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2: 진짜 정말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다는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0: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1: 안녕.
1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다는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바.
4: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마셜, 나도 그거 밀어봐도 돼?
6: 자, 해봐. 오! 어? 팔이 안 닿는데 어떡하지?
7: 로키, 이번에 새로 만든 장비를 시험해볼까?
6: 좋았어. 어? 만능팔!
5: 우와!
7: 잘했어. 이제 본드만 발라주면.
6: 새 장난감이 됐네.
7: 안 돼! 조심해! 본드가 아직 덜 굳었어.
6: 진짜? 에구!
8: 한 이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9: 시장님도 보는 눈이 있네요. 제가 아끼는 튤립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8: 뭐래, 내가 예쁘단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거지! 내 코수염.
9: 뭐? 코수염?
8: 조금 있으면 사진작가가 내 사진을 찍으러 이 동네로 올 거예요. 환상적인 코수염 잡지 표지 모델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코수염을 가진 사람은 또 없으니까.
9: 아우, 좋겠네요. 수염이 좀 삐뚤어진 것만 고치면 되겠네.
8: 하, 수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살짝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네. 조금만 다듬지 뭐. 이거 여기 어디 제대로 켜는 게 있었는데. 훌맞아 훌라당 깍지겠네. 아, 내 코수염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내 귀염이? 아냐, 갖고 놀지 마. 내 코수염이야. 야옹이들아, 얼른 가져와. 얘들아, 설마 코수염이 없다고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나잖아, 봐! 됐거든? 나도 니네 말고도 다른 친구들 많단 말이야.
6: 계속 당겨!
5: 다 됐어!
6: 아싸! 이제 트럭이랑 분리됐다!
5: 진짜?
6: 어? 나 참!
8: 안녕, 나야.
7: 펀딩어 시장님? 아니, 좀 어려지셨네요.
8: 아니, 들어봐. 내 귀요미가 나무에 걸렸어. 근데 손이 안 닿아.
7: 귀요미요?
6: 키우시는 고양이겠지.
7: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난리들 와줘서 고마워. 험빙어 시장님 네 고양이가 나무 위에 있대. 고양이가 맞긴 할 거야. 뭐 어쨌든 우리가 개를 내려줘야 해.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마셜. 소방차로 나무 위에다가 사다리를 대줘.
2: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체이스. 고양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페이 얘들아, 내 귀요미가 아직 저 위에 있어. 사진 잡고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1: 걱정 마세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가 귀요미... 저거 코수염 아니에요?
0: 당연히 내 코수염이지. 뭘 귀요미라 하겠어.
1: 아, 그래요, 뭐. 좋아, 마셔. 저기 있는 코수염을 내리자.
2: 바로 갑니다. 헉! 사다리! 이상하네. 여기 코수염이 두 개 있어. 하나는... 헉! 움직여! 우와!
3: 받아줄게. 그만!
1: 역시 체이스야.
2: 일석이조였어. 안녕, 애벌레야. 코수염이라 불러서 미안해.
0: 아, 뭐야, 내 코수염은 어쩌고.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쫓아가.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스카이, 코수염을 들고 간 까마귀를 찾아줄래?
2: 스카이가 날아가신 거? 코수염이라고? 까마귀를 찾았어.
1: 이제 코수염을 챙겨올래?
2: 저 있잖아, 까마귀야. 그 코수염 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럼 딴 거랑 바꿀래? 코수염보다 더 좋은 걸로. 옥수수다! 집게탈!
4: 알아봐줘서 고마워.
2: 아니, 아저씨, 그 수염 말고요. 어, 뭐야, 저걸 어떻게 찾지? 딱 고르세요. 종이꽃 수염을 갈까요? 아님 그게 아니라요?
0: 아, 마음대로 해.
2: 대박이다. 진짜 수염보다 훨씬 멋져.
3: 어? 왜 보라색인데?
2: 내 맘이야. 대장 급해. 아저씨 트럭에 코수염이 붙었거든. 근데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 버렸어.
1: 어, 숲으로 가셨을 거야. 지금 바로 갈게.
0: 서둘러 얘들아. 사진 작가님이 오시기 전에 꼭 코수염을 달아야 해.
2: 누구시지?
0: 아, 사진 작가님. 아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아. 버피 구조대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코수염을 가져와야겠어. 아빠가 갈게, 귀요미야.
4: 오늘따라 코수염이 더 멋진데?
3: 아저씨가 차를 안 멈추셔. 우리를 못 보셨나 봐.
1: 그럼 베틴한테 붙은 저 수염을 우리가 떼어내자. 마샬, 호스를 써봐.
2: 알았어, 코수염에 물을 쏴볼게. 아, 물대포 발사.
0: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걸. 아니 진짜 요 그림 수염이 사람 비참하게.
1: 아, 시장님 잠깐만요.
0: 아, 됐어. 내가 우리 예쁜 코수염 찾는다는데 어쩔 거야. 다시 보니까 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얘.
3: 동굴 안에 갇히셨어. 바위를 어서 치워드려야 해.
2: 우린 못 들어가는데 공을 깨우면 어떡해.
1: 아이, 걱정 마. 도움받으면 되지. 좋아, 로키. 만능팔로 바위를 치워보자.
2: 어? 만능팔.
3: 시장님.
2: 어서요.

0: 있어야 해서.
1: 대장!
2: 그거 알아?
1: 사진 작가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도 같이 껴서 사진을 찍자셔.
0: 뭐? 너희는 코수염도 없는데 뭔 소리야?
2: 있는데요.
3: 자, 하나, 둘. 강아지 수염.
4: 강아지 수염.
0: 강아지 수염.
5: 커피 구조대와 유령의 집.
6: 이것 봐, 얘야. 곧 있으면 축제가 시작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소품이 기차로 오고 있거든. 이번에도 신나게 놀아야지. 으스스한 유령의 집도 가고. 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게 정말 짜릿하더라.
7: 얘들아, 축제 시작하기 전에 장난감 도마뱀 던지기 게임 연습 좀 해볼까?
8: 좋아.
9: 잘됐다.
2: 바로 해볼래.
1: 자, 잘 봐.
9: 우와.
8: 아, 저렇게만 하면 인형은 금방 따겠다.
1: 내가 따면 러블러한테 줄게.
8: 고마워. 근데 내가 직접 따볼래. 나 해봐도 돼?
7: 오, 그럼. 제자리에. 준비.
8: 아이고.
2: 저것 봐. 라이더가 상으로 마샬을 받았네.

EX가 찍는 짜릿한 운동 영상이에요. 오늘 할 종목은요, 눈이 없는 스노우보드. 뭔 소리냐고요? 평범한 스노우보드에 세상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을 더한 거죠. 바나나 껍질.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바로 타볼게요. 더 가팔라야 하나? 이래서 헬멧을 썼죠. 껍질을 더 달아볼까요? 대박! 46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맛있네요.

0: 저게 뭐야? 기차가 꼈네? 하이, 버피 구조대를 풀러야겠구만.
1: 어, 안 돼. 또야. 제발, 그냥 한번 들어가줘.
2: 우후! 봤어? 방금 들어갔네.
1: 그래, 들어가긴 했네. 기분은 좋다.
3: 에드 아저씨, 별일 없으시죠?
4: 그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축제였을 짐들을 싣고 가다가 내 기차가 터널에 껴버렸지 뭐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3: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불이야!
2: 마셔, 조심해! 도마뱀 수영이 잘했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기관사 아저씨가 축제 물건을 기차에 싣고 오시다가 터널에 기차가 끼었대.
2: 어린이들이 알면 진짜 실망할 텐데.
3: 강아지들도 실망할걸.
1: 그러니까 저 기차가 축제장에 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드릴로 터널을 넓혀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지게차로 축제 쓸 짐들을 차곡차곡 제자리에 쌓아줘.
4: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커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제 마음이 놓이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빨리 해결해야 해.
1: 기차가 낀 곳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었네요. 러블, 저 터널을 좀만 넓혀줄래?
2: 그래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좋았어. 앙! 드릴!
1: 로키, 넌 저 심란한 짐을 잘 정리해서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어줘.
3: 바로 갑니다.
0: 역시 우리 해결사들이야.
2: 이 정도면 될까, 대장?
1: 그래, 잘했어. 화물칸도 훨씬 깔끔해졌네.
3: 이제 한 명을 더 올리면 돼. 얘들아, 와서 이것 좀 봐. 나 좀 봐. 꼬불꼬불해.
2: 나도. 라이더는 표정이 왜 그래?
1: 내 다리가 너무 짧아서.
2: 좀 짧으면 어때?
1: 이 정도면 됐어. 출발해볼까? 이대로 잘 고정되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자.
2: 난 정리하고 갈게.
1: 에드 아저씨, 저희 다 탔어요. 이제 축제장으로 가시죠.
3: 이제.
4: 바나나를 하나 더 먹을까?
3: 좋은 생각은 아닌 듯. 와우, 그렇지! 내 든든한 미니 로켓 부스터! 이걸 달면 속도도 빵빵하겠지!
1: 거울을 반사해주면 어떨까? 그럼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다. 로키,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신호를 보내볼래?
3: 알았어. 일단 뒤집어 볼게. 집게팔! 이것도 재밌네. 이제 햇빛을 반사하자. 스카이, 내 신호 보여?
1: 대니만 구하자.

0: 깜이야. 큰일 날 뻔했네.
1: 난리 날 뻔했지. 고마워.
0: 고맙긴 뭘. 이제 주차장에 이거 갖다 놓으러 가자.
2: 방금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친 거 봤니? 다리가 꼬불꼬불했지?
3: 저도 봤어요. 난 상자 속 광대 보고 팔짝 뛰었어. 어, 감사합니다.
4: 감사한 건 나지. 퍼피 구조대 아니면 축제를 못할 뻔했어.
3: 뭘요, 아저씨. 혹시 또 기차가 어디 끼면 저희를 부르세요. 너희들 유령의 집에 들어가 봤어? 진짜 짜릿한데.
1: 아니야, 난 됐어. 지금까지 짜릿했는데 뭘 굳이 또.
3: 맞아, 단 하나도 이제 됐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정.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2: 호비는 아프대요.
11: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13: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술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래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답답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답답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커피 구조대 코끼리 가족을 구하다.
3: 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카를로스가 동물 사진 찍는 걸 도와주자.
4: 스캐너도 준비됐어?
3: 로봇도 스텔스 모드로 변경하자.
5: 라이더, 스텔스 모드가 뭐랬지?
3: 스텔스 모드는 우리 모습을 숨겨주는 거야.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숨어서 다가가려고. 친구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도와주고 싶거든. 드래커, 카를로스, 우린 준비 다 됐어.
6: 얘들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7: 라이더, 저기 나무 위에 큰 보리 새끼가...

0: 잘했어, 스카이. 카를로스, 큰 불이 샜다가 거기로 갈 거야.
1: 카를로스, 저 위야! 내 열감지 스캐너에 뭐가 보이는데?
0: 예, 저 덤불에 있어.
2: 와, 저게 백호다.
1: 오, 뷰티풀. 멋지다.

0: 내 초음파 탐지기에 쿵쿵대는 소리가 잡히는데?
1: 트래커, 누가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
2: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클 거야.
0: 물 튀기는 소리도 들리는데?
3: It's the elephant!
0: 코끼리 가족이네.
3: 오늘 찍은 것 중에 최고야. 아이, 몰리랑 해피 가족이네.
0: 라이더, 가서 보고 와도 돼?
1: 그럼, 로보도 내려가 볼게. 조용히 가자. 코끼리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0: 어? 쟤네 뭐 때문에 저러지?
3: 어디 보자. It's a bee.
0: 어린데 엄청 커.
3: 노한 골 같은데? 코끼리들이 붕붕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친 거야.
4: 저 큰 코끼리도 벌을 무서워해?
2: 코끼리도 벌에 쏘이는 건 싫어해.
3: 코랑 귀가 아주 예민하거든.
5: 아, 거긴 너무 아프지.
0: 근데 왜 벌이 여기 있지? 이 나무는 꽃도 안 폈는데.
3: 벌들이 새로 이사갈 집이라도 찾고 있나?
6: 그러면 다른 벌도 찍자.
3: 한번 찍어볼까? 우리도 저기 따라가보자.
0: 오마이갓! 살던 집이 깨져서 저런 거였구나.
3: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으면 우릴 공격하진 않을 거야.
0: 저 여왕벌은 지금 뭐해?
3: 춤추는데? 벌은 날아갈 곳을 춤으로 알려주거든.
0: 저기로 가네? 저긴 물웅덩이 쪽인데. 벌들이 저기에 새 집을 지으면 어떡해?
3: 그럼 코끼리들이 겁을 먹고 저 웅덩이에서 떠날 거야. 라이더한테 연락할게.
1: 카를로스, 무슨 일이야?
3: 벌집이 땅에 떨어졌는데. 벌들이 코끼리 가족 내 물웅덩이에 새 집을 지으러 갔어. 그렇게 되면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면서 놀 곳이 없어질 거야.
1: 걱정 마.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르자!
0: 어? 트럭 본부 어딨지?
8: 로보도 스텔스 해제!
0: 어? 아!
5: 안 보고도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벌집이 깨져서 여왕벌이 새집 지을 곳을 찾는데 하필 물웅덩이를 골라서 코끼리들이 도망쳐버렸대.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로키, 네가 연장을 써서 벌들이 새집을 지을 수 있게 벌통을 하나 만들어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코끼리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라가봐.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바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녕 로키, 새 벌집 만들 준비 다 됐어?
1: 준비 벌써 끝났지.
2: So am I.
0: 나도야.
1: 벌집으로는 이 괴짜기 딱이야. 아껴 쓰고 바꿔 쓰자. 와! 망치!
0: 와! 다용도팔!
1: 다 됐다! 근데 저 벌을 어떻게 데려오지?
0: 저 벌집 조각을 여기에다 놓으면 오지 않아?

0: 벌들이 살 새 집을 물웅덩이 멀리에다 만들어줬어.
1: 잘했어. 이제 코끼리들만 찾아보자. 잘 들려, 스카이? 뭐 좀 보여?
2: 응, 저기 있어. 아직도 겁먹고 뛰고 있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가 코끼리 가족을 따라가 볼게.
3: 안 돼, 라이더. 이대로 가면 코끼리들이 큰일 나겠어.
4: 왜? 무슨 일인데 그래?
3: 원숭이 사원 때문에.
2: 안 돼, 얘들아. 거긴 가지 마. 대장, 코끼리 가족이 사원으로 들어갔어. 저기 숨고 싶나 봐. 원숭이 사원은 비밀장치 투성이라서 한번 갇히면 못 나올 텐데.
1: 갇히기 전에 우리가 데리고 나오자. 얘들아, 사원으로 와줄래? 체이스랑 드래컨 사원에 가서 코끼리들을 내보내줘. 우린 여기서 상황을 알려줄게.
0: 알았어, 라이더.

0: 부탁해 얘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1: 확성기 몰리 해피 스노트 무릎덩이로 돌아가자. 날 따라와.
2: 얘네들 어디 갔지?
3: 마셜, 열감지 스캐너로 코끼리가 있나 확인해줘.
0: 코끼리같이 생긴 게 옆에 있긴 해. 여긴 벽밖에 없어.
4: 혹시 벽 뒤에 갇힌 건 아닐까? 어? 이 돌이 스위치 같아.
3: 트래커, 체이스, 바닥에 있는 둥근 돌을 한번 살펴봐.
1: 어, 찾았어. 어!
0: 여기 있었네.
2: 다들 진정해.

0: 엑스레이 스캐너로 출구를 한번 찾아볼래?
1: 스캐너로 보니까 저 돌판 바로 뒤에 비밀 터널이 하나 있어.
0: 그리고 벽 위에 밧줄로 연결된 스위치도 있는 것 같아. 혹시 보이니, 트래커?
1: 예스! 저건가 보다! 아! 케이블!

0: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몰리, 해피스노트, 뛰어!
1: Come on, 괜찮아. 날 따라와. 터널이 막혔어.
2: 우리가 지금 갈게, 얘들아. 너블, 마셜, 출동 준비됐지? 너블은 저 터널을 치워. 마셜은 이따가 내리막길에 물대포를 쏴서 미끄럽게 만들어줘. 이제 코끼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보자. 트래커, 케이블로크 돌판을 우리 트럭본부 견인고리에다 연결해줘.
1: 어, 알았어, 라이더. 아, 케이블!
2: 좋아, 이제 코끼리들을 그 돌판에 태워.
0: 저기 봐, 바나나가 있네.
2: 마셜, 저 경사로에 물대포를 싸줘. 로보독은 트럭 본부를 후진시키면서 케이블을 당기고. 오, 큰일 날 뻔했네.
1: 이제 벌이 안 쫓아와서 좋은가 봐. 도와줘서 고마워, 퍼피 구조대.
2: 고맙긴. 혹시 동물한테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바로 우릴 불러.
1: 요들성 가수 구출작전.
2: 캠핑장에 거의 다 왔어.

0: 당신이 구원합니다.
1: 밖에서 잘 거니까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2: 내가 드론으로 확인해볼게.
3: 안 돼. 천둥, 번개랑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4: 걱정 마, 스카이. 폭풍우는 큰바위 협곡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우린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돼. 로보도 계획을 바꿀게. 윙넛 아저씨네로 가죠.
5: 보름달 좀 봐. 진짜 커.
2: 오늘은 늑대들이 엄청 울겠네.
1: 이렇게 말이지. 이건 늑대 말로 저기 달린 잠자기 불꺼여야.
6: 마션, 넌 동물 소리 잘 알아듣지? 이건 무슨 동물이야?
1: 모르겠어. 아마 우주에서 왔나?
7: 안녕, 퍼피 구조대. 바로 나야, 윙넛 아저씨. 여들송 부르는 멋쟁이. 여들 퍼피 후.
4: 아저씨, 요들송 잘하시네요.
7: 고마워. 우리 식당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불러주려고 배웠거든. 근데 이상하지? 왜 아내는 내가 연습할 때마다 목장에서 먼 데 가서 부르라고 할까?

0: 냄새? 엄마! 아니, 대체 쟤는 왜 날 따라오지?
1: 커피 부조대를 불러야겠어.
2: 국자 얘들아, 그래야 내일 더 재밌게 놀지. 윙넛 아저씨?
0: 라이더, 내가 큰 바위 협곡에서 요들숲을 연습했는데 늑대들이 날 쫓아와. 더 가까이 왔네. 아우야.
2: 오, 안 돼. 아저씨, 핸드폰 떨어졌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윙넛 아저씨,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엄마야. 마셜 조심해. 어때? 이것 봐. 강아지 멍성멍.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고마워. 로보독, 협곡 쪽에 있는 핸드폰 신호를 따라가줘. 윙넛 아저씨가 늑대들한테 쫓기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
2: 늑대? 큰일 나겠는데?
3: 큰 바위 협곡이면 폭풍우가 가던 곳인데.
1: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아저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데서 멀리 못 가셨을 거야.
4: 아우야.
1: 핸드폰 근처에 아저씨도 계시겠지? 그래서 이 작전은 두 팀으로 나눠서 수행할 거야. 제이스, 넌 트럭 본부 안에서 확성기로 아저씨를 계속 불러줘. 협곡이 워낙 넓어서 그래야 들릴 거야.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주마, 너는 초음파 탐지기로 아저씨가 부른 요들송 소리를 찾아봐.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이번엔 밖으로 출동할 팀인데 협곡엔 바위더미가 엄청 많잖아. 자, 그래서 러블, 혹시 우리가 바위에 막혀서 못 움직이면 네가 바위를 치워줄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마셜은 동물이랑 말이 잘 통하니까 윙넛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늑대들한테 말해줘.
2: 아우! 아우! 늑대 말로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착하지 얘들아 가서 놀아 어이
1: 윙넛 아저씨 핸드폰이다
2: 근데 아저씨는 없어
3: 좋아 체이스 확성기로 아저씨한테 요들송을 불러달라고 해
4: 확성기 준비? 윙넛 아저씨 혹시 제 말 들리세요? 그럼 최대한 크게 요들송을 불러서 아저씨를 찾게 해주세요
0: 라리리리리리리로로로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줘요 어? 내가 노래만 하면 울부짖네 혹시 쟤들 내가 자기들 대장인 줄 아나? 그냥 한번 지나가 볼까? 얘들아 살려줘 열을 야
3: 아저씨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직 못 찾았어?
2: 그게 바위에 맞고 튀어나온 음파가 너무 많아 그 협곡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가 봐
3: 하긴 메아리는 작은 소리도 훨씬 크게 들리게 하지 그래도 혹시
2: 이 와중에 이상한 요들송이 들리는 곳이 여기 있다 근데 늑대도 있나 봐
3: 잘했어 주마 그럼 이제 늑대들을 쫓아내자 마셜 바로 남동쪽 협곡으로 가줄래? 아저씨가 거기에서 늑대랑 같이 계셔
2: 알았어 대장 거기서 이렇게 가라고 할게
0: 어머나 늑대가 더 오는 건가? 다른 친구를 찾았나 봐 이제 가볼까?

0: 잘했어, 마셜. 늑대들이 이제 널 대장으로 보나 봐.
1: 그런 것 같지, 러블? 이제 데려갈까? 아우!
0: 마셜 최고다. 난 아저씨를 구하러 갈게. 윙넛 아저씨, 저예요. 어디 계세요?
2: 바위 안쪽이야. 근데 쉬, 나랑 늑대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산사태가 났어.
0: 대장, 문제가 생겼어.
3: 우리도 들었어, 러블. 조금 전에 초음파 탐지기에 잡힌 소리가 엄청 컸거든.
4: 그거 말고 문제가 또 있어, 라이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폭풍우가 거의 다 왔어.
3: 그럼 협곡에 물이 차기 전에 아저씨를 데리고 나가야 해. 러블, 바위를 치우고 길을 내봐.
0: 라이더, 바위가 너무 큰데.
3: 계속해서 해봐, 러블.
5: 대장, 마셜이 늑대들을 데리고 왔어. 이것 봐.
3: 잘했어, 마셜. 소음, 바로 그거야. 마셜, 늑대들을 트럭 본부 안으로 데리고 올래?
0: 진짜?
4: 알았어, 이쪽이야, 얘들아.
3: 체스, 확성기 준비해줘. 저 단단한 바위를 소리로 폭파시키는 거야.
4: 인사해, 내 친구들이야. 울프랑 울펫, 그리고 울피.
6: 안녕.
7: 안녕.
8: 반가워.
3: 체이스, 확성기 작동시켜. 스피커로 저 큰 바위를 노리는 거야.
6: 러블, 윙넛 아저씨,
2: 두장피 맞아요. 지금부터 신나는 콘서트를 할 거니까요.
6: 확성기도 켰고, 마이크도 준비됐고, 볼륨도 높였어. 이제 소리 질러.
4: 한 박자, 두 박자.
5: 진짜 눈썹이네.
0: 성공이야.
3: 아저씨 내려오세요. 협곡에 물이 차고 있어요. 로보독, 이제 협곡에서 나가자. 전속력으로 후진.
2: 늑대들이 왜 여기 있어?
4: 걱정 마세요, 친구예요.
2: 고맙다, 퍼피 구조대. 그리고 늑대들도. 너희가 엄청 크게 안 울었으면 물에 휩쓸려 갔을걸.
3: 별거 아니에요. 혹시 또 노래 부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아이고, 당연히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7: 아침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오롱따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0: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2: 아침에
3: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3: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3: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 할 건데 같이 할래?
1: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2: 어?
0: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0: 제일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0: 어?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봐, 이번엔 응가 했구나.
1: 응급응, 응급응.
0: 맞아, 응급응 했어. 아, 냄새.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왜 이거야?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아, 귀여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2: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2: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2: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돌보게 되다니.
2: 달님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1: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자, 엄마, 엄마, 이거 하늘이한테 줘.
3: 우르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르.
2: 하늘이가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0: 배고픈 거 아닐까요?
2: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0: 아, 쉬나 응가 싼 거 아니에요?
2: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0: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응? 하늘아, 이거 봐봐. 이거. 재미없어?
2: 안 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콩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0: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1: 엄마, 엄마.
2: 잠깐만, 달콩아.
0: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2: 뜨거워서 안 돼. 팀장님이세요? 네네.
0: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2: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0: 네.
2: 이것 봐, 엄마가 한다니까.

0: 조심해야지.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1: 살짝 가볼까?
0: 하늘아! 잘 놀고 있어?
1: 어?
0: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2: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아, 팀장님. 네? 지금요?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0: 네? 아, 네!
2: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0: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2: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0: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안 돼! 안 들리겠지?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왜 울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3: 그럼 이건 어때?

빠이빠이빠이.

0: 하늘이 아직 안 깨...
1: 하늘아! 누나 봐라! 이렇게! 너야 왜! 까꿍!
0: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림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야.

0: 안 돼요. 알겠죠?
1: 네!
2: 어?
1: 달팽이다, 달팽이!
2: 뭐? 정말 달팽이네?
1: 우와! 귀여워!
3: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2: 어?
3: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3: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진짜 곤충 박사 같다.
3: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1: 그렇구나.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3: 응?
1: 놀래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3: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아니, 싫단 말이야!
3: 진짜?
1: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별이한테 가봐!
4: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울지도 몰라!
3: 그리고 걘 사슴벌레가 아니라 장수풍뎅이거든!
1: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너 뿔 진짜 멋지다! 와, 귀엽다!
3: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가방 안에서 소리가.
1: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5: 별이야, 무슨 일이니?
1: 빨리 나가.
5: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1: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5: 별이잖아. 어머요.
1: 별이가 아니라 이건 장수풍뎅이.

0: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밖으로 나갔나 봐요. 엄마! 풍뎅이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1: 제발 우리 가!
0: 엄마! 얘 밖으로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1: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0: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2: 뭐?
3: 장수 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0: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3: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응? 거야?
0: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3: 왜? 그냥 네가 키우지.
0: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3: 이름은 뭘로 할 거야?
0: 에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0: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어?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손에 올라왔어! 안 돼! 장군아! 들어가! 얼른! 장군아!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라고! 장군이가 내 손에 있어.
1: 별이야, 친구들 왔다.
2: 별이야, 뭐해? 우리 장수풍뎅이 보러 왔어. 잘 있는 거야?
3: 우와, 멋있다!
0: 어서 와. 소개할게. 얘 이름은 장군이야.
3: 우와, 장군이?
0: 응, 장군이.

0: 너도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네?
3: 맞다.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0: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3: 어떡해.
1: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0: 뭐야, 데려다 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1: 어, 그치만.
3: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1: 어,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3: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1: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4: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0: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1: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0: 잘 가, 장군아. 어서 가, 장군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0: 상자를?
1: 으아! 이게 뭐야? 난 잠자리 무섭단 말이야! 야, 너 뭐야? 방금까지 울더니!
2: 나 고중이 무섭다니까! 저리 가, 저리 가라!
1: 잠자리는 뭐가
0: 무서워? 맞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11: 2층입니다.
10: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리얼!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0: 깨워보자, 깨워보자!
2: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시계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0: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앞으로!
1: 둘, 둘, 셋, 넷,
0: 힘차게!
1: 여섯, 일곱, 여덟.
0: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피 틀기!
1: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우린 준비 끝! 우후!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댕구가 좋아하는 거다.
3: 샤샤도 좋아해.
4: 자동차 빵빵.
0: 오늘은 좀 특별한 자동차를 준비했어.
2: 우와, 자동차가 다 달라요.
3: 모두 다른 일을 하는 자동차다.
0: 맞아, 이 많은 자동차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 사람.
4: 차야.
0: 부릉부릉! 친구들도 같이 갈 거죠?
5: 네!
0: 깜짝이야! 그럼 첫 번째 자동차를 만나러 출동!
4: 출동!
0: 어? 바로 저기야!
3: 어?

0: 아하! 엄청난 힘으로 흙더미를 밀어 밀어! 땅을 평평하게 해주는 불도저!
1: 우와!
0: 커다란 밀개로 흙을 밀며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1: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2: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3: 위로 쿠쿠쿠쿠쿠쿠쿠쿠 이번엔 더 세게 밀어.
0: 다음 자동차는 누구? 바로 굴착기.
4: 빵을 파는 차네요.
3: 우와, 엄청 힘세다.
0: 그렇다면 우린 더 힘차게. 자, 한번 땅을 파볼까?
3: 오, 쿠쿠쿠쿠, 쿠쿠, 쿠쿠쿠쿠쿠.
0: 와, 우리 노엘이도 한번 땅을 파볼까? 오, 우와, 땅 잘 파는데. 그렇다면 승범이 굴착기 실력도 보여주세요.
1: 파, 파, 오. 파.
0: 우와. 그렇다면 폴짝쌤도 빵을 파고 흙을 버리고 파고 버리고 하. 선율이도 이렇게 해볼래?
5: 파고 버리고
0: 오호.
5: 파고
0: 오호.
5: 버리고
0: 잘했어. 하.
6: 그럼 샤샤는 더 깊이 파고 버리고
0: 샤샤 글찾기는 엄청 흐리고 많이 푸네.

0: 저기다 사다리 올려. 위로 위로. 순범이 소방차 사다리도
1: 위로 위로.
2: 술 뿌리자. 자. 불 꺼졌다. 불 다 꺼졌다.
0: 이렇게 멋지게 간 자동차 우리도 함께 해볼까요?
1: 빨리 와 친구들.
0: 좋았어. 모두 폴짝 준비.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출동! 차차차! 출동!
0: 출동!
3: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 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2: 밖에 나가서 해보자
1: 좋아
3: 이번에는 내가

0: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0: 저기 어때?

0: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 봐!
3: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1: 도착!
2: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동상이 걸린 샌데렐라.
8: 발시력 발시력 발시력.
7: 호떡아, 눈썰매장 진짜 재밌었지?
8: 맞아 맞아. 근데 난 발이 너무너무 시려웠어.
7: 그럴만도 하지. 눈썰매 타러 가는데 누가 여름에 신는 샌들을 신고 가냐?
8: 신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자꾸 발이 가렵지? 가려워 가려워.
7: 응? 왜 가렵지? 호떡아, 양말 좀 벗어봐.
8: 알았어.
7: 호떡이 네 새끼 발가락이 빨개.
8: 왜 빨갛지?
9: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7: 어? 동상 딱지다. 동상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호떡이 네 새끼 발가락 동상 걸린 거 아니야? 꽁꽁 얼었나 봐.
8: 내 새끼 발가락이 왜 동상에 걸린 거지? 내 새끼 발가락이 왜 동상에 걸린 거냐고.
7: 그러게, 오늘같이 추운 날 눈썰매 타러 가는데 샌들 신고 가니까 그렇지.
8: 그래도 나 샌들 포기 못해.
7: 그러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아, 누나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8: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얼른 해줘.
7: 옛날 옛날에 한 겨울에도 호떡이 너처럼 샌들을 신는, 아니지, 한 겨울에도 샌들을 신을 수밖에 없는 샌데렐라가 살고 있었어.
8: 샌데렐라?
10: 추워라.

0: 있었어.
1: 거짓말하지 마. 너 놀면서 필연의 여주인공처럼 시려 시려 손 시려 시려 시려 발 시려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있었잖아. 엄마! 엄마!
2: 왜요? 얘가 아주 치만 망신을 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어? 저기 사람 없는 내가 가서 빨래나 해와.
0: 네? 냇물은 꽁꽁 얼었을 텐데요.
1: 꽁꽁 얼었으면
2: 꽁꽁 깨고 빨래하면 될 거 아니야.
1: 너 아직도 안 갔니?
2: 빨리 안 가?
0: 네, 가요, 가.
1: 샌데렐라는 추운 겨울에도 새엄마와 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굳은 일을 해야 했어.
2: 샌데렐라 너무 가엽다. 얼마나 손이 시리고 발이 시려울까. 안 되겠어. 누나, 나 샌데렐라를 도와주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1: 걱정 마. 샌데렐라를 도와주러 누군가 나타났으니까.
2: 응? 누구?
0: 아, 춥고 발 시려. 근데 왜 이렇게 발가락이 가렵지?
3: 딱지 있어요. 호기심 딱지 있어요. 아가씨, 혹시 호기심 딱지 안 필요하세요? 어떤 호기심이든지 다 풀어드립니다.
0: 저 갑자기 발가락이 가려운데 왜 가려운지 알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4: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3: 아이, 이 동상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아가씨 발가락이 동상에 걸린 모양입니다.
0: 제가 동상에 걸렸다고요? 왜 동상에 걸린 건데요?
3: 궁금하면 이 동상 딱지를 이마에 딱 붙이세요. 직접 몸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0: 감사합니다, 할머니. 얍! 여기가 어디지?
4: 비상! 비상! 발가락 마을에 동장군이 나타났다!
0: 혹시 여기가 발가락 마을인가? 근데 동장군은 누구지? 근데 여기도 춥다. 시려 시려 발 시려
5: 이러다 꽁꽁 얼겠네.
6: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0: 원래 제가 부르는 노래인데 누구세요?
7: 우리는
5: 발가락 세포입니다만.
0: 아, 발가락 세포님들이시구나. 근데 동장군은 누구예요?
8: 시려 시려 발 시려 추위를 불러오는 장군이죠.
9: 동장군 때문에

0: 하겠다고요.
1: 여기 좀 보세요. 바이가티 꽁꽁 얼었잖아요.
2: 아, 어쩌다 저렇게 된 거예요?
0: 방금 전이었어요.
3: 혈장! 차키하이크! 혈장! 차키하이크! 여기 안 물었습니다!
4: 산소도 왔어요!
5: 몸속 맨 끝에 있는 발가락 마을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3: 에이, 말이야.
6: 좋아.
4: 사서 받으세요.
7: 잘 먹겠습니다.
4: 드세요.
6: 늘 고맙습니다.
8: 저희도 고맙습니다. 할당님, 정글구님.
4: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9: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3: 혈장!
4: 차키하이크!
3: 혈장!
4: 차키하이크!
3: 꽁꽁 얼어라! 꽁꽁꽁꽁 얼어라! 야!
10: 동장군이야!
5: 발가락 스포드라! 딱 붙어!
3: 우와! 새끼 발가락이 꽁꽁 얼었잖아! 그럼 이 동장군은 이만! 꽁꽁 얼어라! 꽁꽁꽁 얼어라!

0: 근데 적혈구님이랑 혈장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늦어도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야?
1: 혈장 빨리 발가락 마을에 영양분 배달 가야지.
2: 에이, 뭐야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3: 혈장 큰일 났어 발가락 마을에 동장군이 나타났대.
2: 뭐라고? 동장군이? 아니 그럼 동장군이 몰고 온 추위 때문에 핏줄도 좁아진 거야?
3: 그런 것 같아.
2: 이를 어쩌지? 빨리 발가락 마을에 영양분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3: 산소도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데. 혹시 동장군 때문에 꽁꽁 얼어버렸으면 어떡하지?
2: 안 돼. 그럼 진짜 큰일이잖아.
4: 꽁꽁. 그러니까 동장군 때문에 새끼 발가락이 꽁꽁 얼었고 게다가 혈장님과 적혈구님도 오지 않아서 영양분도 없고 산소도 없어서 저렇게 꽁꽁 얼어 있었다고요?
5: 맞아요.
6: 샌드릴라가 샌들만 신지 않았더라면 동장군이 우리 발가락 마을을 덮칠 일은 없었을 텐데.
7: 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6: 아이, 그렇잖아. 샌데릴라가 겨울에 털신을 신거나 아니면 양말만 신었더라면 아휴, 새끼 발가락이 저렇게 꽁꽁 얼진 않았을 거 아니야.
5: 맞아.
4: 샌데릴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5: 네?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1: 세대매요.
2: 어떻게 하면 꽁꽁 언 새끼발가락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그런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1: 좋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꽁꽁한 새끼발가락을 구해낼게요.

0: 걸. 자.
1: 어머.
0: 어? 어, 왜 안 들어가지?
1: 어머! 얘 나와봐!
0: 어머!
1: 어, 왕자님! 이 샌들의 주인이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한 이 샌들의 주인인데 안 들어갔네?
0: 엄마 샌들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지!
1: 네 것도 아니잖아!
2: 조용, 조용!
3: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0: 자, 이차, 이차, 이차. 여기도, 이차, 이차.
2: 딱 맞습니다. 드디어 샌들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샌들의 주인이 그대가 맞소?
3: 네, 저 샌데렐라의 것이 맞습니다.
2: 여봐라, 당장!
1: 혹시 왕자님이 샌데렐라에게 처분하나?
2: 샌데렐라의 동상을 치료하라. 네, 왕자님.
3: 어머, 제가 동상에 걸린 건 어떻게 하셨어요?
2: 한겨울에 샌들을 신으니까 동상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휴, 자기들은 털신을 신으면서 샌데렐라한테만 샌들을 신게 하다니 큰 벌을 내릴 것이오.
1: 왕자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발가락을 위해서 샌들 대신 따뜻한 신발 신고 다닐 거야. 샌데렐라, 우리 앞으로 따뜻한 신발 신고 다니자. 친구들도 약속. 상처엔 촉촉 밴드. 누나! 누나!
0: 어? 호떡아, 왜 그래? 누가 네 간식 뺏어?
1: 뭐 맞았어?
0: 피자! 얼른 소독약 뿌리고, 그리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데 어디더라?
1: 구급 상자에 있지.
0: 아, 맞다, 구급 상자. 근데 구급 상자가 어딨더라?
1: 저기 냉장고 위에 있지.
0: 응? 아, 맞다, 여기 있었지. 호떡아, 누나가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줄게.
1: 아, 싫어 아프단 말이야.
0: 안 돼,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야 해. 안 그러면 이렇게 흉터 생길걸?
1: 또 흉터가 생긴다고? 나 소독도 하기 싫고 촉촉 밴드도 붙이기 싫은데. 누나,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야?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나도 모르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던데.
4: 딱지.
0: 오, 촉촉 밴드 딱지다. 잘 됐다. 내가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올게. 대신 네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이는 거다.
1: 알았어. 약속.
5: 약속.
6: 저 결국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꽉 잡아.
7: 여장, 저는. 저는 못 버티겠어!
6: 안 돼! 저 결국!
4: 피의상! 왼쪽 무릎 마을에 상처 발생! 저 결국아, 상처 밖으로 튕겨나갔다! 피가 난다!
8: 상처 발생! 가자!
6: 저 결국 미안해! 내가 저 결국을 지켰어야 했는데.
4: 지금 당장 새로운 비사촉차는 왼쪽 무릎 마을로 출동하길 바란다.
9: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자고. 염증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옆무릎 마을 흉터 봤지? 그거 내가 만든 흉터잖아. 와,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소독약을?
10: 소독약아! 너무 무서워.
9: 아니야, 떨 거 없어. 소독약을 안 발랐다고.
10: 안 발랐어? 아니, 난 또 뭐라고.
9: 게다가 촉촉 밴드도.
10: 촉촉 밴드! 너무 무서워.
9: 아니야, 떨 거 없어. 촉촉 밴드도 안 붙이는.

0: 난 또 뭐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찔렀더니 염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영광의 흉터 남겼지.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균 형님.
1: 세균 동생, 나만 믿고 따라와.
0: 예, 형님. 자, 들어왔다. 자, 소독약도 없고 촉촉 밴드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2: 예. 저기 누가 있는데요?
3: 저 결국 미안하다.
1: 아, 신경 쓸 거 없어. 혈장이야.
3: 세균, 감히 어딜 들어와?
1: 아이, 저리 가. 힘도 없는 게.
0: 오, 역시 세균 형님 세십니다.
1: 아이, 이건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거야. 혈장은 물이거든. 힘도 없어.
0: 우린 여기서 백혈구만 조심하면 돼. 백혈구 조심. 근데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 하얗고.
0: 하얗고.
1: 덩치도 엄청 큰데.
0: 엄청 크고. 아, 이렇게요? 어, 맞아, 이렇게. 와! 백혈구다! 도망쳐!
4: 감히 어딜 들어와!
3: 백혈구! 여기, 여기!
4: 이 백혈구에 불꽃 주먹을 받아라! 파박파박파박파박! 세균이 더 들어오기 전에 찢어진 상처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3: 그러려면 혈소판이 필요하잖아. 근데 혈소판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혈소판 어서와.
5: 내가 오늘은 혈소판이 됐네.
3: 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상처를 막아줘.
4: 세균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해.
5: 응, 알았어. 딱지를 만들자.
0: 형님, 딱지를 만든다는데요? 딱지가 완성되기 전에 세균들을 불러 모아야 해! 세균들아!
4: 불렀는가? 뭐야, 세균이 또 들어오잖아! 호떡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독도 안 하고!
0: 소독!
6: 들어가자!
7: 소독약맨 출동!
0: 아, 소독약맨이다! 설마 뿌리는 건 아니겠지?
7: 에이, 설마. 빙고. 자!
6: 다 들어간다!
0: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소독약을 뿌리면 우린 다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야.
4: 그치. 그럼 이렇게. 백혈구를 괴롭히지도 못했을 거야.
3: 백혈구 힘내.
5: 그러니까 세균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 호떡이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8: 백혈구. 자, 이거 이사 총사 곧 돌풍 입을 거야.
4: 뭐 돌풍? 결장 조심해.
6: 결장!
0: 왜 저래?
1: 결장은 물이라고 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 말라버린다니까.
6: 결장
4: 괜찮아.
9: 우리 이 틈을 타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자고.
0: 그래.
4: 안 되지. 이 백혈구가 있는 한 세균은 단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
10: 뭐야, 힘 다 떨어졌나 봐.
3: 백혈구 혼자서는 위험해. 얘들아, 내가 가서 면역세포들을 불러올게. 발이 안 떨어져.
4: 안 돼, 혈장 가지마. 네가 있어야 촉촉해서 나도 싸울 수 있어.
8: 맞아, 혈장. 네가 없으면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이 혈소판도 딱지를 만들 수가 없다고.
5: 맞아, 딱지를 아직 반도 못.

0: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대시가!
1: 아유, 깜짝이야!
2: 그렇게 부른다고 대시기가 오겠니?
3: 대시기가 왔다! 세균들아, 꼼짝 마라!
4: 아, 진짜 왔네!
5: 백철구,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0: 혈장이 말라가고 있어.
5: 뭐야? 아니, 백혈구나 나나 우리 면역 세포들은 촉촉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혈장이 마르면 어떡해?
6: 미안해.
7: 우린 좋은데.
5: 헛떡이는 촉촉 밴드도 안 붙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촉촉 밴드를 붙여야 혈장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7: 호떡이는 촉촉 밴드 안 붙일 텐데.
2: 그래서 대식이 너도 3, 2, 1.
5: 내가 왜 이런지.
8: 그래,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고 촉촉 밴드를 붙이는 이유 바로 이거였어. 얘들아, 내가 호떡이 갖고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이게 할게.
9: 혈소판! 아, 딱지 만들다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해!
8: 호떡아!
10: 누나!
8: 상처를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야! 자!
10: 아, 뜨거워! 세균들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응?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8: 자, 그 다음은 저 촉촉 밴드를 붙여주면 자,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어. 백혈구, 대식세포, 힘내!
9: 발이 안 떨어져.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
8: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9: 혈소판, 힘내!
8: 응!
0: 대식아, 난 이쪽에서 막을게!
2: 그럼, 난 이쪽에서! 그럼 우린 도망가자!
11: 잠깐! 그래, 소독약 맨이다! 꼼짝 마라, 세균이야!
12: 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벌써 밤인가?
2: 아니, 저건!
0: 그래! 촉촉 밴드다!
9: 드디어 호떡이가 촉촉 밴드를 붙였나 봐! 오! 촉촉 밴드가 내가 마르는 걸 막아주고 있어! 나도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다고!
0: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2: 그럼 우리도 더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0: 가자! 세균들아! 딱 기다려라! 가자! 가자!
7: 아, 촉촉해지니까! 백혈구랑 대식세포!
2: 엄청 세졌잖아!
8: 어머나! 어머나! 나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니? 금방 딱지로 상처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9: 촉촉하니까?
8: 응! 혈장이 촉촉하니까 좋아! 너무 좋아!
9: 그래, 바로 이거야!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뿌리고 촉촉 밴드를 붙이면 백혈과 면역세포들이 세균을 좀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13: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야. 적혈구들이 몸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야.
0: 다치지 않게 조심!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직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진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어른 여러분.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 박스맨
5: 미니.
4: 안녕
5: 미니다 미니.
4: 아, 에이 뭐야
5: 왜 이렇게 작아. 미니잖아.
4: 에게 박스가 왜 이렇게 작냐고 지유가 그러잖아.
5: 귀엽다.
4: 귀엽긴 하지.
5: 귀엽긴 해.
4: 이제 오래간만에 우와. 이런 귀여운 박스 처음 보지.
5: 어, 처음 봐.
4: 자, 이 박스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 너무 작다.
5: 너무 작아.
4: 솔미야, 어디 있니? 솔미를 찾고 있나 본데, 그럼 한번 궁금하니까 흔들어 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어? 우와, 지금 이 소리들 뭐야? 되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왔는데?
5: 이거 전화기랑
4: 어.
5: 어 도시 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
4: 차 소리 났지?
5: 그리고 전화벨도 나고.
4: 전화도 나. 야, 니네 진짜 캐치를 엄청 잘한다. 전화벨 소리도 들렸고 도시 소리도 났고 차 경적 소리 빵빵 이 소리도 났지.
5: 혹시 버튼 아니야, 버튼?
4: 버튼? 이 안에 버튼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지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
5: 네.
4: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뭐가 들어있을까? 자, 보자.
5: 어?
4: 어?
5: 어?
4: 어?
5: 이거 뭐지?
4: 솔미?
5: 어, 이거.
4: 이름표다.
5: 어디요?
4: 그지?
5: 응.
4: 어. 솔미. 맞지? 이름표다. 그지?
5: 근데 이거 목걸이.
4: 목걸이지. 이게 어떤 이름표냐면, 너희들 그 유치원 가면, 이렇게 자기 이름표를 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아리 반 박솔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친구들한테 서로 알려주는 거 알지? 그래야 내 이름이 솔미인 걸 알잖아. 근데 이렇게 이름표만 들어가 있네? 잠깐만. 그러면 오늘 이름이 솔미인가 보네. 그지?
5: 네.
4: 솔미. 오늘 솔미가 오나? 혹시, 지우의 숨겨둔 남자친구? 아니면 정유비의 숨겨둔 여자친구가 솔미 아니야?
5: 아니에요.
4: 뭐 살짝 긴장하는 거 아니야?
5: 아니에요.
4: 자, 그러면 솔미를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
5: 네.
4: 솔미야.
5: 솔미야.
4: 솔미야.
5: 솔미야.
4: 알았다! 아저씨는 알았어.
5: 저도 알아요.
4: 어, 뭐 같아?
5: 이렇게 어. 손으로 표현해서 느낌을 알아내는 거예요.
4: 손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너네들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 그 음을 들어봐봐. 솔미
5: 솔미
4: 솔미
5: 그래서 솔미구나. 그래서 솔미
4: 아, 이래서 솔미네. 아, 똑똑하다, 얘들아. 어? 아, 아저씨보다 더 똑똑해. 아, 그래서 이게 솔미였구나.
5: 어. 이게 힌트였네.
4: 응.
5: 그럼 이게 힌트였나?
4: 어, 잠깐만. 솔미가 저기 있다.
5: 저기요?
4: 어,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

0: 빵빵빵빵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1: 아하! 솔미는 바로 생활 속에 있던 소리였네, 그치?
2: 네.
1: 벨소리 할 때도?
2: 솔미.
1: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2: 솔미.
1: 전화기를 누를 때도?
2: 솔미.
1: 그만큼 솔미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다. 얘들아, 근데 노래에도 솔미가 있는데 그러면 솔미를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
2: 네.
1: 자, 그러면 솔미야!
2: 솔미야!
1: 나와봐!
2: 나와줘!
1: 솔미야!
2: 나와봐.
1: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는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겠다. 그치?

0: 명치기차 개미와 따라라라 배짱이.
1: 어린이 여러분
2: 안녕.
1: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빠.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박스맨을 한번 불러볼까 얘들아. 박스맨. 박스 컴온 박스 컴온 박스.
2: 왜 줄? 아 박스가 아니야 줄이야.
1: 이거 뭐예요?
2: 아니 아니 왜 줄? 아 줄다리가 아니야?
1: 땅경이라고요?
2: 땅경을 땅경. 아 왜 땅경이야?
1: 박스를 줘야지 얘들아. 우리 한번 땅겨 볼까?
2: 네.
1: 땅겨 보자. 자, 자, 땅겨 보자. 자, 자, 자 땅겨 보자. 자, 자, 아이 잠깐만 이거 꿈쩍도 안 하는데?
2: 꿈쩍도 안 해.
1: 그럼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 호이짜!
2: 호이짜!
1: 호이짜! 아, 꿈쩍도 안 하네. 그러면 이번에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으라차차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으라차차차차! 아, 이것도 아닌가?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저씨랑 함께했던 그 힙합 리듬 기억나지? 영차, 영차. 그걸 한번 가보자.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 이것도 아니네. 꿈쩍을 안 해. 어? 잠깐만. 무슨 재밌는 소리가 들렸는데?
2: 어, 그거 쿵, 쿵, 쿵.
1: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이런 소리가 들렸지? 그러면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당겨볼까? 그럼 아저씨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봐. 자, 봐봐. 아저씨가 먼저 해볼게.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차,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차, 차. 어, 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차, 영치기 차.

0: 박스 너무 큰데 이 박스는 뭐길래 이렇게 크지? 앞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
1: 네. 뭐야?
0: 어? 영치기차 개미와 따라라라 배짱이?
1: 어? 이게 뭐야?
0: 뭐야?
2: 한번 뜯어볼까요?
0: 한번 뜯어봐. 뜯어봐. 자, 박스를 오픈할 때도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자. 우와! 빵이다! 빵이다! 왕밤빵이다!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왕밤빵!
1: 우와! 진짜 좋은데?
0: 왕밤빵이다! 우와! 아저씨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빵이 너무 많네.
1: 와,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3: 아, 박스맨이 아저씨 먹으라고 선물로 가져왔다. 그리고 정엽이랑 지우 나눠주라고. 그러면 빵이 맞는지 한번 아저씨 확인 한번 해볼게.
4: 우리 거야!
1: 내 거야?
5: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빵을 나르고 있어요.
6: 와, 엄청 많이 모았네. 개미야, 힘내.

0: 어? 아름다운 음악 소리.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여름 내내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올 때까지.
1: 에지! 아, 춥고 배고파.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숲속도 꽁꽁 얼어서 먹을 것도 없고. 아, 배고파. 누구 없나요?

0: 먹으렴. 담요도 가져왔어. 아,
1: 개미야, 정말 고마워.
0: 너의 음악 덕분에 더운 여름에 힘을 낼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겨울을 보내자.
1: 그래,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매일 연주해 줄게.
2: 멋진 음악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 얘들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공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this?
1: It's long.
2: Mom?
3: Oh, Silu, COVID.
2: What are you doing?
3: Me?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다?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0: 풍선,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데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0: 내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1: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망.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0: 모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사우르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씩씩씩 스포츠카 대회 결승전. 네, 빨간색 파란색 두 자동차가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빨간 자동차가 앞서 나가는데요. 파란 자동차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파란 자동차 추월했어요. 대단합니다.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빨간 자동차 그냥 튕겨져 나갔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파란 자동차 결승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을 축하. 어? 우와, 진짜 스포츠카다. 우와, 엄청 빠르다. 나 진짜 스포츠카 할래.
3: 정타요 스포츠카.

0: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타이어를 연구하고 있는 네. 김동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1: 이거 연구하시는 분이 네.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0: 제가 오랫동안 레이싱을 했거든요.
1: 아, 선수를 하신 거예요?
0: 선수를 했습니다.
1: 우와, 그래서 운전을 잘하시는구나. 아, 저도 우리 연구원님처럼 스포츠카를 타고 싶습니다.
0: 할 수 있겠어요?
1: 문제없죠. 저는 판다맨이라고요.
0: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1: 네! 아, 근데 요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다맨 도전!
0: 자, 출발해 볼게요. 출발!

0: 아니 고칼이 거의 다 쓰러졌네. 그 연구원님 저 너무 못했나요?
1: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0: 아 가르쳐 주실 건가요?
1: 네.
0: 와.
2: 핸들은 꽉 잡고 손 놓지 말고 양옆으로 세샷 잡고 끝까지 꺾고 좋죠. 다시 왼쪽으로.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 잘하는데요?
0: 오, 역시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잘하는 거라요. 저 잘했나요?
1: 어, 잘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서킷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가볼까요?
0: 네! 판다맨 출동!
1: 잘 생각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0: 예! 연구원님, 연구원님!
1: 네.
0: 저 어땠나요?
1: 저 너무 잘했어요.
0: 아하하,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전 단다맨입니다.
1: 그럼 우리 조금 더 빠른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여기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1: 네, 여기보다 훨씬 빠르고요. 여기는 전문가들만 탈 수 있는 트랙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운전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
1: 운전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0: 가시죠. 출발! 우와! 우와, 빠르다!
1: 달려볼게요. 우와!

0: 걱정 마세요. 타이어가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1: 아, 안전한가요?
0: 그럼요.

0: 우와! 우와! 우와, 역시! 레이싱 선수가 맞으시네요! 아, 그런데 기울어진 서킷에서도 차가 뒤집혀지지 않은 건 우리 연구원님께서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1: 물론 운전도 잘해야 되고 차도 받쳐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접지력이에요.
0: 아, 접지력이요?
1: 네, 접지력이 좋아야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0: 아, 접지력이 중요하군요.
1: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타이어 연구를 좀 더 해보러 가볼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0: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타이어가 접지력이 좋다고? 전에 산악 모터 바이크였을 때는 깍두기 모양이라서 접지력이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타이어는 튀어나온 게 없는데 왜 접지력이 좋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포츠카! 최고속도 시속 300km! 스포츠카는 서킷이나 트랙 같은 경주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든 자동차야. 스포츠카는 전용 트랙에서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의 접지력이 매우 중요해. 만약 이런 스포츠카 전용 트랙에서 깍두기 모양의 타이어를 달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오히려 위험해.
0: 뭐?
1: 왜냐하면 깍두기 모양의 타이어는 흙을 꽉 잡아서 달리려고 만든 흙길 전용 타이어이기 때문이지. 이런 깍두기 모양 타이어가 단단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튀어나온 부분만 땅에 닿기 때문에 오히려 접지력이 더 낮아져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평평한 모양의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접지력이 더 높아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
0: 아하! 근데 타이어가 바닥에 더 많이 닿아야 접지력이 높다면서 왜 타이어에 패어있는 데가 있어?
1: 그건 자동차가 비 오는 날이나 젖어있는 도로를 달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무늬를 만든 거야.
0: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1: 응. 자, 여기 표면에 무늬가 많이 다른 혼 타이어와 무늬가 선명한 새 타이어가 보이지? 젖은 도로에서 두 개의 타이어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볼까? 무늬가 다른 헌 타이어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고 말아. 하지만 무늬가 선명한 새 타이어는 물이 잘 빠져나가서 젖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지.
0: 아하, 그렇구나.
1: 이렇게 물이 잘 빠져야 접지력이 잘 유지되거든. 특히 도로나 서킷에 있는 곡선 구간을 자동차가 빠르게 돌아나갈 때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커지는데 이때 타이어의 무늬가 닳아서 접지력이 약해지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미끄러져 튕겨나가면서 뱅그르르 돌아버리기도 해. 하지만 새 타이어는 타이어에 있는 무늬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 접지력이 높기 때문에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도 차가 튕겨나가지 않고 제때 멈출 수 있어.
0: 아하! 나 이제 스포츠카가 서킷을 잘 달리는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타이어의 접지력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장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3분이나 늦었어요. 지각이야, 지각!
3: 죄송합니다, 박사장님.
0: 다 딩딩이 때문이에요. 이? 얘가 딩딩봉 찾느라 시간 한참 걸렸거든요.
4: 동동이 너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0: 댕댕이 자기 칫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이도 못 닦고 나왔대요.
1: 너 때문이야?
4: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1: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4: 다 내 때문이에요.
2: 서로를 탓하는 모습 참 별로네, 별로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요정들은 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을까?
4: 정답!
5: 어우, 왜 이래?
4: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딩동댕, 정답!
4: 예스!
2: 물건을 쓰고 항상 제자리에 두면 정리도 잘 되고 다음에 쓸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3: 맞습니다, 박사님.
2: 그런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0: 미국에서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제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됐고 가위. 어? 가위 어디 갔지?
3: 엄마! 내 가위 어디 있어요? 엄마!
4: 제순아, 네 가위를 왜 엄마한테 물어? 어제 가위 쓰고 어쨌어?
3: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4: 아이 참! 제순아, 그러니까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둬야지. 아휴, 가위가 어디 있을까? 아휴, 보자 보자.
3: 나 이제 TV 봐야지. 어? 리모컨. 어? 엄마, 리모컨 어디 있어요?
4: 그걸 왜 또 엄마한테 물어? 너 아까 TV 보고 리모컨 어째서?
3: 아까? 아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아, 난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어? 곰순이? 어?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4: 어, 몰라 몰라 몰라. 네 물건 네가 찾아.
1: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제순이 때문에 제순이의 물건들은 불만이 가득했지.
5: 내가 왜 침대 위에 있어? 가위가 있어야 할 곳은 문구 상자라고.
6: 제순아, 나를 책상 밑에 두니 못 찾지.
7: 내가 왜 화장실에 있어? 리모컨은 TV 앞 거실에 있어야지.
8: 제순이 정말 너무해!
9: 그래, 제순이 정말 너무해. 그러니 제순이의 물건들아, 조금만 기다리렴. 이 악당 크크, 너희가 제순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카카카카카카카.

0: 가위, 리모컨, 곰순이. 아, 겨우 다 찾았네. 이제부턴 물건 쓰면 꼭 제자리에 두자. 알았지?
1: 네네, 어머니.
2: 이렇게 대답은 잘 했지만. 또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재순이었던 것이다.
1: 귀여워.
2: 그리하여 악당 크크가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었으니
3: 아무데나 막노인 재순이의 물건들이여 아무데나 블랙홀로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0: 와우! 어서 와라, 최순이의 물건들이여. 카카카카카카. 아, 곰순아, 이제 그만 최순이를 잊으렴. 너를 제자리에 착착 놓아줄 세주인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1: 한편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재순이는
2: 왜? 또 무슨 일인데?
3: 아, 이상하네.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2: 아유, 또 시작이다. 몰라, 네가 찾아봐.
3: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위, 리모컨, 양말, 샤워핸드 다 없어요.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2: 네가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물건들 다 도망간 거야.
3: 진짜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엄마가 나 골려주려고 내 물건들 다 어디 숨겼나? 아...

0: 이거 다 내 거잖아. 아저씨!
1: 아, 깜짝이야. 에, 어서 오세요. 뭘로들이. 아니, 너는.
0: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이 봐요. 여기 내 이름. 나재순. 곰순아, 너 왜 여기 있어? 아저씨, 도둑이에요? 맞네! 도둑이 내 물건 다 훔쳐갔네!
1: 깽! 무슨 소리야? 나 도둑 아니야! 이 물건들 다 아무데나 블랙홀에 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빠져서 내가 주워온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0: 아무데나 블랙홀? 그게 뭐예요?
1: 너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두는 애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빠져 다 빠져 드는 블랙홀이 생긴다는 이야기.
0: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1: 그럴 수밖에. 내가 방금 지어낸 얘기거든. 카카카카카카카. 아무튼 이 물건들 다 블랙홀에 빠져서 내 손에 들어온 거라니까. 카카카카카카.
0: 내 물건 내놔요.
1: 안 돼. 그럴 수 없어.
0: 아, 내놓으라고요.
1: 싫다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도망가자. 둘, 셋, 뿅.

0: 난 어린이들 골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아따 크크.
2: 너 재순이가 아무리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어린이의 물건을 빼앗아?
3: 재순이 물건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게?
0: 하, 그건 말이지.
2: 그건 뭐지?
0: 그건 바로 나 그 돈으로 초콜릿 사 먹게. 부럽지?
4: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린 이미
2: 초콜릿일 거면.
0: 참나. 나도 한 입만. 아.
3: 자, 아 하고 줄 줄 알았지?
0: 지사한 녀석들! 그렇다면! 뭐야? 크크봉이 왜 소원이 안 됐지? 한 번 더. 아이, 뭐야? 또 안 됐잖아.
4: 뭐야? 공격 안 해?
0: 아이, 얘들아, 잠깐만. 엄마, 혹시 제 크크봉 집에 있어요?
5: 크크야, 네 크크봉을 왜 엄마한테 물어? 그러게 크크봉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아무데나 맡으면 어떡하니?
0: 아, 알았어요, 엄마. 예, 밥 먹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혹시 다음 주에 이어서 싸우면 안 될까?
2: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서 싸울까?
0: 어? 정말?
2: 그게 될 것 같아?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4: 딩딩!
0: 그것도 다음주에! 앞으로 내 크크봉은 제자리에 두는 걸로!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3: 예!
6: 그러자 재순이의 물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
7: 와, 내 물건들! 와, 이제부터 너희들 제자리에 꼭꼭 누워줄게.
8: 지금의 삼총사.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8: 빈둥대 삼총사.
9: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기, 아령.
1: 우리 아기 귀엽죠?
2: 아기 좀 보여주세요.
1: 우리 아기예요. 아기. 우르르르르 깎고
3: 오는 것 봐. 아이고.
1: 아기야.
2: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4: 재밌지.
5: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야? 아기가 아니라 아령이잖아.
1: 아기가 아령으로 바뀌었어.
2: 난 아기랑 놀고 싶은데.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후민정음, 아니요?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아기가 아령으로 바뀌었어.
2: 아기, 아기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아기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통나무 다리에 한글 아기가 있어. 천지가 나타나서 방해할지 모르니 함께 가자.
3: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1: 자, 한글을 찾으러 가자.
2: 통나무 다리야,
3: 한글 아기가 저 끝에 있어.
0: 천지 한글 아기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좋다!
2: 통나무 다리가 좁아지고 있어.
3: 떨어질 것 같아.
1: 조심해!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넓다!
1: 다시 넓어졌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0: 아니, 나의 좁다 공격을 넓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한글!
2: 이런,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1: 아기의 길을 봐. 기억만 남았어.
3: 나는 이용사.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내가 길을 쓸게.
4: 나와라, 한글!
3: 헛! 쳐!

0: 기.
1: 저장 완료. 아 기.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아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아기다 아기. 아기야 우리 재밌게 다시 놀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아! 아! 기! 아기! 아기! 아령! 아령! 아령! 운동하는 아령! 아령!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기! 아기! 아기! 아기! 귀여운 아기!
1: 아기의 아 먹어야지! 냠냠! 함! 슝!
0: 오잉! 아가 어디로 갔을까? 기만 남았네! 아가! 한글 아기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아기, 아기.

0: 이번엔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응이 아를 만나 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아, 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 기.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 기. 끝.
1: 아기의 끝소리를 빠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아이, 아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이, 아빠.
0: 아기, 아령. 훈민 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아기를 아령으로 바꿔라 한글. 아기가 아령이 되었어요. 천지가 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넓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아기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훈민 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훈민 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동, 자석.
1: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2: 우리는 자동문입니다. 자동!
3: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1: 선생님!
4: 얘들아! 뭐하니?
3: 우리 자동문이에요.
4: 문 열어주세요!
2: 문 닫습니다.
4: 문 열어주세요.
5: 와,
4: 훈민 정음 자동문 최고. 얘들아, 선생님 갈게.
5: 어.
3: 와, 재밌어. 친구들에게 또 보여주자.
6: 그래.
3: 얘들아, 이리 와봐. 우리 자동문이야.
7: 자동.
8: 바꿔라! 한글!
3: 우리가 딱 붙었네. 자동이 자석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자석이 되었어. 어떡하지?
9: 한글 영사를 불러보자.
10: 나는 아 흉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0: 아 이
11: 야
10: 훈민정음 무슨 일이야?
3: 자동이 자석으로 바뀌었어.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1: 한글 자동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지?
2: 우리는 한글 용사. 물속에서도 한글을 찾을 수 있지.
0: 내가 숨겨진 한글을 일으켜볼게.

0: 한글 자동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핫! 뜨다!
1: 몸이 물 위로 떠올라. 몸을 가눌 수가 없어.
2: 이러다 한글을 빼앗기겠어. 내가 물 아래로 내려가 볼게. 순간이동도 소용없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뜨달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가라앉다.
0: 아니, 나의 뜨다 공격을 가라앉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저것 봐, 자동의 동이 파괴되었어.
1: 디귿과 받침 이응만 남았어.
4: 동을 찾으려면 뿅망치가 필요하지.

0: 자, 동!
1: 차장 완료! 자, 동!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자동 한글 카드다! 자동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자동 문놀이 할 수 있어.
1: 응. 우린 이제 자석이 아니라 자동이야.
0: 자동문이 닫힙니다.
2: 자동문이 열립니다.

0: 되죠, 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자, 동, 자동, 자동, 자석, 자석, 자석, 자랑, 자랑, 자랑, 자동, 자동, 자동,
2: 자동에 자 먹어야지. 냠냠. 엉. 슝.

0: 동만 남았네. 자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자동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자, 동! 자동! 자동! 자동!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1: 지읒이
0: 아를 만나 자.
1: 디귿이
0: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이응을 만나 동. 자, 동.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동.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동. 끝.
2: 자동의 끝소리를 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자루. 자랑.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루. 자랑.
0: 자동, 자석. 훈민정음이 자동문이 되었어요. 자동문은 편리해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자동을 자석으로 바꿔라, 한글!
0: 자동문이 자석문이 되었어요.
3: 천지가 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0: 한글 용사가 가라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자동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다시 자동문이 되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0: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치료해줄게. 삐뽀. 딜런, 많이 다친 거야?
1: 뭐?
0: 나일 너도 나갔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3: 미라다!
2: 누구더라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 셋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쬐끄만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4: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다음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강호! 치료 완료!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1: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삔 것뿐인데.
5: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킹이 핑지신 것 같은데.
4: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삐뽀탱이 틀림없어 나가.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4: 약인 우리한테 맡겼지.
6: 그런데 삐뽀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손지?
4: 드리는 거야, 쭈.
0: 좋아. 역시 하츠핑은 천재야, 꿀에.
4: 콜록콜록. 목 아파, 나나. 이게? 아야야.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6: 다들 진짜 연기 못하네, 솔지.
7: 뭐야? 그럼 넌 빠지시든가, 나나.
6: 무슨 일이야?
8: 얘네 아픈가 봐.
4: 이 마을엔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아, 삐뽀.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 삐뽀. 자, 이렇게 잘만 하면 환자 진료카드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삐뽀.
9: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신난다.
4: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삐뽀.
10: 삐뽀핑, 로미에게 가봐. 지금 로미는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4: 환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삐뽀!
6: 로미, 오늘은 방학?
0: 나 가게 지켜야 해.
6: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0: 잘 가, 메리루.
4: 드디어 찾았다, 방학.
0: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6: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4: 로미, 당장 널 진찰해야겠어, 삐뽀.
0: 진찰? 갑자기 왜?
4: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0: 뭐?
6: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4: 진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하나 필승! 확 붙잡아, 삐뽀.
0: 이게 뭐야?
4: 얼른 진찰해줄게, 삐뽀.
0: 모두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지?
4: 삐뽀?
7: 아 뭐야 힘만 들고 삐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4: 어? 근데 로미는 어디 갔겠죠?
3: 좋은 아침
4: 뭐? 좋은 아침 로미 못 봤어 나나?
3: 로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0: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3: 에? 나 말이야?
7: 아! 찌물렸어! 내 어여쁜 피부가!
3: 세상이 핑핑 도네.
7: 아무튼 이상하네요 솔지.
4: 로미! 롬! 어?
0: 당장 로미를 구해야 해, 나나!
4: 일단 음식되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쥬!
7: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4: 나나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7: 정탈이 될 나나 슈.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지.
4: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혹시 혹시는 걸 좋아하는 병 간호?
7: 아니 어쨌든 그것도 병은 아니라고.
0: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화나병이야 삐뽀.
4: 화나병?
7: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0: 청승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4: 가만히 있어봐. 승약이라고? 안돼
7: 안돼 멈춰놔라.
4: 조미는 아프지 않았죠?
0: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7: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속지.
0: 엉터리.
7: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4: 세상에 네 말이 간호.
7: 난 엉터리 따위가 아니야.

왜?

0: 서머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뽀뽀핑, 얌전히.
1: 어디 간 거지, 그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곰인형, 방향제야.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0: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솔직히.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쥬.
2: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보네. 저건 다

0: 캡슐이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팀이 핑 이쁘 핑 캐치.
1: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2: 그래서 말이야. 막 쫓아가는데.
3: 어? 이건 어, 뭐야? 그래?
1: 내가 뭐?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4: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삐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삐뽀.
5: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5: 목소리? 혹시
1: 피니핑 병원이 생겼어요. 거기서! 거기서! 싫어! 왜 다들 도망가는 거야, 삐뽀? 너희를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겠다는데 왜? 난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난다. 건강검진 안 해도 돼. 나 괜찮았구네.
4: 엉터리 의사가 검사하면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다들 주사부터 놔줄까나, 삐뽀? 높게 내버려둘 것 같아! 야! 머리핀 부드러워!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너부터 감사해. 베롱이 지렁 거기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워, 삐뽀.

0: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맺힌 김에 마사지도 간호? 나를 검사하면 어떻게 믿고? 드디어 포기했나봐, 꿀에.
1: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찌.
0: 나나핑 괜찮아, 꿀에?
1: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찌.
2: 이 정도쯤씩은 좀 먹어.
1: 뭐야, 왜 병이야, 솔찌?
0: 나나핑 몸이 안 좋아, 꿀에?
1: 나나핑! 무슨 일이야?
0: 나나핑이 배가 아프네. 괜찮았죠?
2: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네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0: 마음을 고칠 때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미뻐.
1: 디퍼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티니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0: 라고 하시면서 몬즈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박수!

0: 하면 완벽한 건강 검증을 할 수 있겠어, 삐뽀. 자, 검사 받고 싶은 케이티. 아, 아니, 왜 다들 도망가는 건데, 삐뽀?
1: 저기 있잖아. 나 검사해줘. 요즘 위안회만 있느라 운동을 못했거든.
0: 너를?
1: 응.
0: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삐뽀?
1: 아!
0: 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상자에서 나와, 삐뽀!
1: 못 나간다니까!
0: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2: 그래, 좋아, 달라!
0: 아야! 마마핑! 다시 아파죠? 괜찮아. 저거 안 괜찮았구나.
1: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지. 어떻게 하지?
2: 운동 환장 발생! 운동 환장 발생!
1: 뭐 하는 거야, 나나?
0: 이때만을 기다렸다, 삐뽀. 바로 검사 실시, 삐뽀!
3: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0: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2: 잠깐만, 야나!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0: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2: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나!
0: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1: 끙끙병?
0: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4: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0: 나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2: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0: 나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난리법석을 키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2: 죽으면 안 돼, 나나핑.
1: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나나?
0: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1: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0: 무리하면 안 돼.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1: 오늘은 푹 쉬도록 해, 꿀에.
2: 그럼 삐뽀핑, 라나핑을 부탁해.

0: 얘들아! 여긴 무슨 일이야, 갔노?
1: 나나핑 병문 안 왔어, 빨리!
0: 꽃을 가져왔어, 냠냠!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갔노?
2: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 거, 삐뽀.
1: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2: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1: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2: 그렇다면 더 얌전히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1: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0: 너 어떻게 그런 말을...
1: 그래도 난 널 도우려고 했는데 맘대로 해, 삐뽀. 나도 치료 안 해, 삐뽀.
0: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엉덩이가 엉덩이 맞아서 그래.
1: 잠깐, 나도 갈래, 나나.
2: 반성 좀 했으려나, 삐뽀?
0: 어떡하노? 어서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2: 무슨 일이야, 삐뽀?
0: 나나 핑이.
1: 갑자기 웬 비야? 빨리 집에 가자쇼.
0: 러미!
2: 삐뽀 핑, 무슨 일이야?
1: 나만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0: 조금 엉터리 의사.
2: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삐뽀.
0: 선생님, 좀 쉬는 게 어때요, 간호?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치료하고 있잖아요, 간호.
2: 환자도 이렇게 버티는데 의사가 쉴 수는 없어, 삐뽀.
1: 게 사라졌네, 나나.
0: 나나 핑!
2: 일어났구나, 소희씨.
3: 다행이었구래.
1: 다들 왜 그래, 나나?
2: 뭐? 정말 몰라, 솔지.
3: 나나 핑은 일주일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
2: 뭐?
3: 그동안 계속 삐뽀 핑이 치료해줬어, 하쭈.
2: 이제 정신이 좀 들어.
1: 삐뽀 핑.
2: 네가 잠들어 있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어, 삐뽀.
1: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2: 뭐,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이만.
0: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
3: 지쳐서 잠든 것 같아, 꿀에.
1: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의사야, 나나.
2: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킬링,
12: 식물엔
0: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8: 덤덤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어서 골라, 루카스.
14: 알았어. 이거 할까? 오비라토르야.
13: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15: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14: 렉스.
13: 사랑의 춤이 뭐야?
15: 궁금하면 함께 가볼래?

0: 뜸치뜸치뜸치뜸치뜸치뜸뜸 예후! 어? 오예! 호! 어때? 멋지지?
1: 네?
0: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바비.
0: 우와, 잘한다. 부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신나게. 오예!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1: 비!
0: 어?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1: 이렇게? 이렇게?
3: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2: 오비더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2: 좋아, 다 같이 가자.
1: 저기 오비라토르야,
3: 뭐 하는 거지?
2: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3: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4: 어? 저기 봐!
2: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1: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0: 보자. 수컷 오베럭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1: 우와, 정말 화려하다.
2: 응, 춤이 멋져.

0: 오빌라토르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떡해.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3: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빌라토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차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4: 여긴 없는 것 같아.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2: 핑!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 있게 추는 거야.
0: 와! 됐다! 성공이야!
3: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쯤, 쯤, 나와.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핑 하면 춤, 춤 하면 핑이라니까. 맞지?

0: 우와, 오비랍토르 카드다. 사랑의 춤 정말 멋졌어.
1: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둠치 둠치.
0: 앤디는 정말 못 말려. 상어 유치원. 안녕 렉스.
2: 아, 너희 왔구나.
0: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2: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0: 응.
2: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에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1: 이게 뭐지? 모르겠어.
0: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1: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2: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0: 응, 좋아. 가볼래.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기기.
2: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3: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3: 아, 그렇구나.
4: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4: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3: 정말?
5: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1: 응!
5: 비바보,

0: 엑스, 저기 좀 봐.
1: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0: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1: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2: 알았어.
1: 엑스, 슈퍼 갈고리.
0: 비키, 갈고리 발사.
1: 얘들아, 비키, 같이 당기는 거야?
2: 어, 알았어.
1: 하나, 둘, 셋, 당겨.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0: 다들 조심하고.
2: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응, 그래.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우와!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3: 더 깊은 바다라고?
1: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2: 그렇구나.
1: 우리도 따라가 볼까?
2: 응.
1: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2: 우와, 아래 좀 봐봐. 물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4: 그러게, 정말 멋지다.
1: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2: 응, 알았어.
0: 렉스, 저길 봐. 리비아탄이야.
2: 리비아탄?
3: 근데 왜 저러고 있지?
1: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아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계속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베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이빨! 얘들아, 괜찮아?

0: 플러스 슈퍼 탈코리.
1: 다행이다.
0: 괜찮아, 비키.
2: 고마워, 렉스.
0: 안 돼! 위험해!
1: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0: 우릴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1: 응!

0: 오른쪽으로.
1: 어릭스, 막다른 골목이야.
0: 위험해!

0: 저거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1: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마워.
1: 안녕.
0: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카드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비한테도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 자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1: 앤디, 뭐 하는 거야? 서라.
4: <서라!
1: 웃음> 하지 마.
2: 앤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집중.
5: 얼굴엔
6: 순한
5: 킹킹.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리 여행 가자.
2: 합니다.
1: 그러면 여기 출발.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3: 기내식입니다.
2: 아, 맛있겠다.
1: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눈물엔
1: 덥덥한 말.
6: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화해 여자 친구야.
8: 렉스.
9: 아, 너희들 봤구나.
7: 렉스, 뭐 보고 있어?
9: 스테고사우루스랑 드리오사우루스가 같이 있길래 우르르 행성 디오라마를 보고 있었어.
8: 혹시 둘이 싸우는 건가?
10: 몸집 차이가 큰 공룡들이라서 싸우면 위험해질 텐데.
8: 그러게.
9: 그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0: 핑! 로키!
1: 응?
2: 얘들아, 어서 와!
3: 어? 레디스, 핑이랑 로키 왜 저러는 거야?
0: 둘이 싸운 거야?
4: 아, 사실은 며칠 전에...
0: 어?
2: 로키!
0: 왜? 핑 형?
2: 로키,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0: 아니야! 내가 먼저야! 응?
2: 내가 먼저 왔다니까!
0: 아니거든!
4: 핑, 로키, 싸우지 마!
2: 이게 왜 나 때문이야?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4: 내가 화해시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0: 그렇구나. 아, 핑이랑 로키한테 우리랑 탐험하자고 하면 어때?
3: 맞아. 우리가 둘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4: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핑, 로키, 우리 스테고랑 드리오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2: 그래!
0: 응? 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2: 응? 같이?
3: 글쎄.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2: 알았어.
3: 그래.
2: 조금만 더 가면 스테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3: 스테고?
0: 우와!
3: 얘들아, 드리오야!
0: 어? 드리오?
3: 우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4: 드리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길고 시력이 아주 좋아서 저렇게 몸을 세워서 주변을 살피기도 해. 목도 유연해서 살펴보기 좋거든.
3: 아, 그렇구나.
2: 저기 봐, 스테고다.
0: 어디? 어? 저기 있다.

0: 나눠줬어.
1: 그러게, 둘이 사이가 좋은가 보네.
2: 응. 얘들아, 우리 드리오 좀 봐. 부리가 정말 멋지지?
3: 그게 뭐가 맛있어? 우리 스테고의 뾰족뾰족한 골판이 훨씬 멋지거든.
2: 뭐라고? 드리오는?
3: 스테고는 말이지.
0: 어? 저기 좀 봐.
3: 어?
0: 렉스, 드리오가 왜 저러는 거야?
4: 아무래도 드리오가 위험한 걸 발견했나 봐.

0: 벨루가 올 걸 알려줬나 봐.
1: 그래, 조이 말이 맞아. 드리오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 덕분에 열매를 쉽게 얻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드리오사우루스 덕분에 위험에서 피한 거였어. 드리오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다른 종이지만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관계였던 거야.
2: 아, 왜 드리오랑 스테고가 같은 서식지에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3: 난 공룡들은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0: 공룡들끼리 욕심 안 부리고 서로 나눠먹고 도움도 주고 참 보기 좋다. 안 그래?
2: 그러게. 누군 욕심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4: 누가 할 소리? 너도 양보 안 했잖아.
5: 무슨 일이지?
1: 지진이야!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두 이동해야 해.
0: 안 돼!
1: 위험해!
0: 드리오!
4: 스테고! 빅 파워 변신!

0: 없이 갈고리를 던지면 어떡해?
1: 형이야말로 그물이랑 갈고리가 다 엉켜버렸잖아.
2: 얘들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다들 위험하다고.
1: 아, 맞다.

스 슈퍼이빨! 야! 스 슈퍼 칼부리 발사!

0: 역시
1: 진영,
0: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1: 응, 알았어.

0: 큰일 날 뻔했다.
1: 그러게.
2: 로키 수고했어. 네 덕분에 드리오를 구했어.
1: 아니야. 형 아까 정말 멋졌어.
3: 피, 로키 정말 잘했어.
2: 뭘, 우리가 원래 좀 잘하잖아.
1: 맞아, 뭐든지 잘하거든.
2: 우린 살짝 궁합이니까.
0: 뭐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1: 그러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는걸. 둘 다 못 말린다니까.

0: 자, 받아. 오늘의 카드야.
1: 와, 스티고랑 드리오가 같이 있네.
2: 정말이네. 멋지다.
1: 렉스, 나 말이야. 오늘 스티고랑 드리오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
3: 나도. 공룡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4: 그래, 서로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치, 커피?
1: 맞아.
3: 정말? 이상하다. 오늘 하루 종일 싸웠던 건 누구였지?
1: 그러게, 누구더라?
4: 응? 누가 싸웠어? 로키, 너 누가 싸웠는지 알아?
5: 글쎄, 모르겠는데.
1: 뭐?
5: 빈형, 우리 실험실로 가서 같이 공룡 표본이나 볼까?
4: 그래, 가자.
1: 하늘을 날고 싶어. 어? 프테라노돈이네. 오늘은 프테라를 보러 가는 건가?
0: 안녕, 얘들아.
6: 렉스, 안녕.
0: 오늘 정보를 수집할 동물은
3: 프테라노돈이지.
0: 어떻게 알았어?
3: 화석을 보고 알았지. 저기.
0: 그럼 다 같이 가볼까?
6: 응.

0: 얘들아!
1: 안녕, 핑, 로키!
0: 푸테라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냐?
1: 응!
2: 오늘 탐험은 핑의 도움이 필요해.
3: 나?
2: 응, 너 날 수 있으니까 푸테라를 관찰하기에 좋을 거야.
1: 응.
2: 아이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을래?
3: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나도 도울래.
2: 고마워, 로키. 얘들아, 비바브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바브 좀 불러줄래?
1: 알았어.

0: 후테라 노동 같은 익룡들은 앞발가락과 뒷발을 이용해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쉬곤 해.
1: 아, 그렇구나.
0: 어? 지금 날아오르려는 것 같은데?
2: 어? 이것 봐. 후테라 노돈이 날아오르는데 0.5초밖에 안 걸렸어.
3: 진짜? 우와.
0: 후테라는 다른 뼈보다 튼튼한 앞다리 뼈가 있어서 땅을 강하게 박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날아올 수 있는 거야.
3: 앞다리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인다.
2: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볼까?
3: 응. 어? 나는! 나도 같이 가!
0: 어? 로키, 기다려!

0: 같이 가고 싶지만 루키는 날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다녀올게.
1: 씨, 뭐야. 나도 빨리 갈 수

0: 큰일 날 뻔했다.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누가 좀 도와줘!
1: 로키, 괜찮은 거야?
0: 렉스야, 나 좀 구해줘!
1: 로키, 위험할 뻔했잖아. 항상 조심해야지.
0: 미안해. 나도 핑형처럼 정보 수집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날개가 있었다면.
1: 날개?
2: 어때? 마음에 들어?
0: 응, 너무 좋아. 도모형 최고야.
1: 우와, 로키 멋진데?
2: 일단 날개에 익숙해질 때까지 낮은 곳에서 충분히 비행 연습한 후에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알았지?
0: 우와, 정말 좋다.
1: 로키, 토모 말 잘 들었지?
0: 응, 걱정 마. 나 이 날개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형들.
1: 알았어.
2: 그래, 그래.
1: 괜찮아, 로키?
0: 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걸까?
1: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도 날지는 못해서.
0: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싶은데.
1: 그럼 후테라 같은 인형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해보자. 어때?
0: 그래! 그럼 되겠다! 역시 렉스 형이야!
1: 일단 앞다리로 강하게 도움닫기 해서 땅을 박차오르고 날개로 움직이기보단 바람을 타고 비행을 즐기는 거야. 어때?
0: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날아볼까?
0: 응!
1: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야. 좋아, 지금이야.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
0: 알았어. 자. 우와, 됐어, 됐다고. 야호!
1: 잘했어, 로키.
0: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2: 그래서 하늘로 날아갔어.
3: 후트라는 수영도 할 수 있거든.
0: 정말 멋지다.
3: 난 후트라 정보 수집을 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는 먼저 가 있어.
0: 응? 하늘 날다니 정말 최고야.
1: 로키, 아직 비행이 서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0: 에이, 괜찮아. 이제 잘할 수 있다고.
1: 정말 괜찮으려나?
2: 렉스, 뭘 보는 거야?
0: 얘들아, 나 정말 멋지지?
4: 어? 로키가 날고 있어.
2: 진짜? 우와. 어떻게 된 일이지?
1: 토모가 로키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줬어.
2: 정말? 역시 토모야. 우후!
0: 좋았어. 더 빨리 가볼까? 우후!
1: 로키!
0: 뭐?

0: 나도 이제 푸테라를 관찰할 수 있다고.
1: 루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갑자기 바람이 강해졌어.
1: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0: 알았어. 날개를 어떻게 하지? 잠깐, 안돼. 루키, 누가 좀 도와줘.
2: 루키, 침착해. 루키, 빨리 날개를 펴.
0: 알았어.
2: 이제 날개를 쭉 펼치고 바람을 타봐.
0: 됐다.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핀.
2: 좋았어. 이제부터 날 따라와.
0: 응.
2: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이번엔 오른쪽.
0: 이호, 성공했다. 핀 양, 나 잘했지.
2: 루키, 앞을 잘 봐. 루키, 괜찮아?
0: 고마워, 핑 형.
1: 루키, 조심하기로 약속했잖아.
0: 미안해, 형. 이제는 날지 않을게.
1: 날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핑! 로키에게 멋지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2: 내가?
0: 응, 가르쳐줘. 나도 핑형처럼 멋지게 날고 싶어.
2: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야지.
0: 정말? 형들 고마워.
1: 잘 부탁해, 핑.
2: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로키, 날 따라해봐. 일단 이렇게.
0: 이렇게.
2: 응. 또 이쪽으로.
0: 이쪽으로?
2: 응.
1: 푸테라 노돈의 카드가 완성됐어.
3: 고마워, 렉스. 오늘 푸테라 노돈과 함께 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4: 맞아, 맞아. 다음엔 루키도 함께 날 수 있겠지?
3: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0: 나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갱,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2: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펼쳐질 해안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1: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0: 안녕.
2: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3: 촛불을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2: 지금이야.
5: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1: 정말 너무해!
5: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1: 아빠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2: 버튼으로 나가면 되겠네!
6: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다는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버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죽어라.
2: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몰라.
7: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2: 네. 어? 찾았다. 예, 레오. 레오. 여기야 여기.
3: 빨리 빨리.
2: 내가 그러는 거 못 들었어?
3: 아까 분명히 애니 선생님이 너 못 온다고 하셨는데.
2: 나 걱정했구나. 역시 의리 있다니까. 자, 신나게 놀자.
3: 이거 좀 잡아.
8: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0: 우릴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레오, 우리 꼭 우승하자.
1: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0: 파이팅! 자!
2: 더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0: 얼른 와!
3: 이번에는 가장 크고 독창적인 모습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는 팀이 우승입니다.
0: 그래요? 빛나자. 내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0: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0: 가자.

0: 자기야.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나도 포도시럽 좋지?
1: 퍼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0: 응?
1: 그거 말이야.
0: 우린 친구지. 그게 뭐?
2: 피야! 전부 다 죽어!
0: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퍼플, 저기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말고 여기 있어.
1: 퍼플! 아따! 안 돼!
0: 버블잼을 용서할

싫어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거풀이 인간이 아니야.

아니니까. 따따, 넌 여기 있어? 응.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 해볼 거야. 응.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 아빠,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야.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1: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2: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밝힌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버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도서관의 소문.
3: 얘들아 잘 봐.
0: 절대 비밀이야.
1: 그러니까 네 말은 블록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3: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4: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5: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해.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1: 버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1: 깜짝이야.
0: 레드.
6: 도서관은 정수기 기본인 거 몰라?
1: 아, 미안.
6: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1: 뭐?
6: 버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1: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버블잼
1: 수용한게 내가 먼저 하려고.
6: 쟤들아,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1: 진화 공주였어?
6: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계자 1순이지.
7: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6: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0: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8: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0: 기대하시니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게.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드닐. 가거라.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가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1: 그린! 나 예전에 싹 세 개 맞았는데 이번엔 네 개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2: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3: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2: 어후라? 알겠어.
1: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3: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1: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2: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1: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3: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2: 에? 뭐라고?
3: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2: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3: 내가 너무 솔직했나?
2: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1: 아, 참. 잘난 척 해야지.
4: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1: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나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3: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5: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3: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1: 플루? 그린이 위험해!
6: 이야! 불타차!
7: 너희들...
1: 블루브는 어딨지?
6: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0: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1: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0: 뭐? 에이, 모르겠다.
1: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0: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
1: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0: 야호, 맞췄다.
1: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0: 레오 레그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1: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0: 이제 어떻게 해야 해?
1: 우선 버텨라.
2: 점점 좁혀오고 있어.
1: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0: 이제 어떻게 해?
1: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0: 좋았어. 역시 그래도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밥을 파.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후. 문까지 끼는 거야.
1: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0: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림.
3: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0: 버블잼이야.
4: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1: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2: 뭐? 저걸 다?
5: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집중!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똑똑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액션 완료! 스크린 팟!
1: 어?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데일리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숲속에 가자.
7: 꼬로로 숲속 놀이터.
8: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소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0: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 마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2: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블잼도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2: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3: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4: 뭐야?
3: 야, 신난다.
5: 쟤는 언제 다 풀었나 봐.
6: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5: 뭐지?
3: 저라.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소라!
5: 너 정말 대단하다.
7: 나도.
3: 내꺼도.
5: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3: 마이미 잘 찍는.
8: 나도 도와줘.
3: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4: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3: 야. 야. 야.
1: 어디로 가지? 저기다.
3: 10. 꼭꼭 숨어라. 와! 어디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1: 다행이다. 가보자.
0: 내 꼬리 가리개! 안 되는데! 도망가야 해!
1: 어? 저기야!
0: 안 돼!
1: 이쪽인가?
0: 이렇게 됐어!

0: 백설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선생님이라!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9: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이제 여기
10: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어려워.
1: 공주님,
2: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염주석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0: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3: 아이고,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0: 아,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3: 이 꼬맹이.
0: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4: 공주님, 잘 다녀오세요.
3: 마리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육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아,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2: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2: 네, 보글보글.
1: 똑바로 못해.
0: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본다.
1: 오늘은 블루다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 오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0: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 주는구나.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2: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 주자.
3: 안녕, 다들 반가워.
0: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4: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0: 예.
3: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0: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3: 이씨 뭐야 너? 이 쓰레기 등 또.
5: 진짜 웃겨.
0: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6: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0: 네!
6: 어서 가자.
0: 다른 반 잘못 들어온 거였어.
7: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 창피하겠다.
2: 자자, 조용.
6: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0: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8: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다니.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0: 망했어. 어?
1: 헬로 블루닷.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9: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0: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4: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0: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쳐간 전학생은 없을 거야.
4: 어? 누가 온다.
3: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망신해준 거야?
0: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쳐. 우리 생머리의 왈가나 퍼플공주군요.
4: 오랜만이네.
7: 너도 인어공주야?
3: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0: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끝이야.
3: 여기잖아.
4: 퍼플, 아무개 신호야.
0: 저리 가!
4: 저게 뭐예요? 블루비야! 블랙타이아의 부하!

0: 아무것도 안 보여.
1: 너 마법 초보구나. 잘 보고 배워주라고. 레인보우의 힘이여. 화물 버전을 하차! 블록 주제!
0: 레인보우 캐쳐!
2: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0: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미라클 펌프! 연습 완료! 블러!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지켜줘! 모르겠다! 버블버블!

0: 포탈이잖아!
1: 그렇구나! 내 마법은 포탈이었어! 어?
0: 레인보우 캡처를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1: 응!
0: 내 마법이 포탈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불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캡처가 있어! 됐어! 어디 가져간 것이지? 레드! 샤이닝 윙! 당겨! 블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진짜? 우리가 해냈다!
2: 어?
3: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4: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어? 아, 좋은 생각 있어.
2: 어디 가는 거야?
3: 블루다 스쿨의 새 학기가 시작된 오늘.
4: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꺼! 카메라 꺼!
4: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 하는 거야, 적비에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모두들 앞으로 잘 지내보자.
5: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0: 얼굴엔
12: 순한 킬링
10: 주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싱싱싱 스포츠카 대회 결승전. 네, 빨간색, 파란색 두 자동차가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파란 자동차 추월했어요. 대단합니다.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빨간 자동차 그냥 튕겨져 나갔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파란 자동차 결승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을 축하.

0: 우와, 진짜 멋져요.
1: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는 타이어를 연구하고 있는 네. 김동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0: 이거 연구하시는 분이 네.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1: 제가 오랫동안 레이싱을 했거든요.
0: 아, 선수를 하신 거예요?
1: 선수를 했습니다.
0: 우와, 그래서 운전을 잘하시는구나. 아, 저도 우리 연구원님처럼 스포츠카를 타고 싶습니다.
1: 할 수 있겠어요?
0: 문제 없죠. 저는 판다맨이라고요.
1: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0: 네. 아, 근데 요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다맨 도전!
1: 자, 출발해 볼게요. 출발!

0: 아니 고칼이 거의 다 쓰러졌네. 그 연구원님 저 너무 못했나요?
1: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0: 아 가르쳐 주실 건가요?
1: 네.
0: 와.
2: 핸들은 꽉 잡고 손 놓지 말고 양옆으로 세제압 잡고 끝까지 꺾고. 다시 왼쪽으로.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른쪽. 오, 잘하는데요?
0: 오, 역시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잘하는 거 같아요. 저 잘했나요?
1: 잘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서킷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판단은 출동!
1: 갈 때는 안 돼요.
0: 두비두바 처음 가요.

0: 연구원님, 연구원님.
1: 네.
0: 저 어땠나요?
1: 저 너무 잘했어요.
0: 아하하, 제가 누구라 그랬죠? 전 단다맨입니다.
1: 그럼 우리 조금 더 빠른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여기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1: 네, 여기보다 훨씬 빠르고요. 여기는 전문가들만 탈 수 있는 트랙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운전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
1: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0: 가시죠.

0: 나올게요, 옆으로.
1: 지금 옆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걱정 마세요. 타이어가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1: 아, 안전할까요?
0: 그럼요.

0: 우와! 우와! 우와, 역시! 레이싱 선수가 맞으시네요! 아, 그런데, 기울어진 서킷에서도 차가 뒤집혀지지 않은 건 우리 연구원님께서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1: 물론 운전도 잘해야 되고 차도 받쳐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접지력이에요.
0: 아, 접지력이요?
1: 네, 접지력이 좋아야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0: 아, 접지력이 중요하군요.
1: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타이어 연구를 좀 더 해보러 가볼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우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타이어가 접지력이 좋다고? 전에 산악 모터 바이크였을 때는 깍두기 모양이라서 접지력이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타이어는 튀어나온 게 없는데 왜 접지력이 좋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포츠카! 최고속도 시속 300km! 스포츠카는 서킷이나 트랙 같은 경주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든 자동차야. 스포츠카는 전용 트랙에서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의 접지력이 매우 중요해. 만약 이런 스포츠카 전용 트랙에서 깍두기 모양의 타이어를 달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오히려 위험해.
0: 뭐?
2: 왜냐하면 깍두기 모양의 타이어는 흙을 꽉 잡아서 달리려고 만든 흙길 전용 타이어이기 때문이지. 이런 깍두기 모양 타이어가 단단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튀어나온 부분만 땅에 닿기 때문에 오히려 접지력이 더 낮아져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평평한 모양의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접지력이 더 높아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
0: 아하! 근데 타이어가 바닥에 더 많이 닿아야 접지력이 높다면서 왜 타이어에 패어 있는 데가 있어?
2: 그건 자동차가 비 오는 날이나 젖어 있는 도로를 달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무늬를 만든 거야.
0: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2: 응. 자, 여기 표면에 무늬가 많이 다른 혼 타이어와 무늬가 선명한 새 타이어가 보이지? 젖은 도로에서 두 개의 타이어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볼까? 무늬가 다른 헌 타이어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고 말아. 하지만 무늬가 선명한 새 타이어는 물이 잘 빠져나가서 젖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지.
0: 아하, 그렇구나.
2: 이렇게 물이 잘 빠져야 접지력이 잘 유지되거든. 특히 도로나

0: 구간을 자동차가 빠르게 돌아나갈 때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커지는데 이때 타이어의 무늬가 닳아서 접지력이 약해지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미끄러져 튕겨나가면서 뱅그르르 돌아버리기도 해. 하지만 새 타이어는 타이어에 있는 무늬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 접지력이 높기 때문에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도 차가 튕겨나가지 않고 제때 멈출 수 있어.
1: 아하! 나 이제 스포츠카가 서킷을 잘 달리는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타이어의 접지력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모래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보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캠핑 준비.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0: 저요!

0: 처음으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묘정들,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3분이나 늦었어요. 지각이야, 지각!
3: 죄송합니다, 박사님.
0: 다 딩딩이 때문이에요. 이? 얘가 딩딩봉 찾느라 시간 한참 걸렸거든요.
4: 동동이 너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0: 댕댕이 자기 칫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이도 못 닦고 나왔대요.
1: 너 때문이야?
4: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1: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4: 다
3: 얘 때문이에요.
2: 서로를 탓하는 모습 참 별로네, 별로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요정들은 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을까?
4: 정답!
5: 어우, 왜 이래?
4: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딩동댕, 정답!
4: 예스!
2: 물건을 쓰고 항상 제자리에 두면 정리도 잘 되고 다음에 쓸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3: 맞습니다, 박사님.
2: 그런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자동차.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재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됐고 가위. 어? 가위 어디 갔지?
3: 엄마! 내 가위 어디 있어요? 엄마!
4: 재순아, 네 가위를 왜 엄마한테 물어? 어제 가위 쓰고 어쨌어?
3: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4: 아이 참! 재순아, 그러니까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둬야지. 아휴, 가위가 어디 있을까? 아휴, 보자 보자.
3: 나 이제 TV 봐야지. 어? 리모컨! 어? 엄마! 리모컨 어디 있어요?
4: 그걸 왜 또 엄마한테 물어? 너 아까 TV 보고 리모컨 어째서?
3: 아까? 아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아, 난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어? 곰순이? 어?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4: 어, 몰라 몰라 몰라. 네 물건 네가 찾아.
1: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재순이 때문에 재순이의 물건들은 불만이 가득했지.
5: 내가 왜 침대 위에 있어? 가위가 있어야 할 곳은 문구 상자라고.
6: 재순아, 나를 책상 밑에 두니 못 찾지.
7: 내가 왜 화장실에 있어? 리모컨은 TV 앞 거실에 있어야지.
8: 재순이 정말 너무해! 너무해.

그래, 재순이 정말 너무해. 그러니 재순이의 물건들아, 조금만 기다리렴. 이 악당 크크, 너희가 재순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0: 가위, 리모컨, 곰순이. 아, 겨우 다 찾았네. 이제부턴 물건 쓰면 꼭 제자리에 두자. 알았지?
1: 네네, 어머니.
2: 이렇게 대답은 잘 했지만. 또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재순이었던 것이다.
1: 귀여워.
2: 그리하여 악당 크크가 무시무시한 마법을 그렸으니
3: 아무데나 막 놓인 재순이의 물건들이여 아무데나 블랙홀로

0: 와우! 어서 와라, 최순이의 물건들이여. 카카카카카카. 아, 곰순아, 이제 그만 최순이를 잊으렴. 너를 제자리에 착착 놓아줄 세주인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1: 한편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재순이는
2: 왜? 또 무슨 일인데?
3: 아, 이상하네.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2: 아유, 또 시작이다. 몰라, 네가 찾아봐.
3: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위, 리모컨, 양말, 샤워면 등 다 없어요.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2: 네가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물건들 다 도망간 거야.
3: 진짜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엄마가 나 골려주려고 내 물건들 다 어디 숨겼나? 아...

0: 이거 다 내 거잖아. 아저씨!
1: 아, 깜짝이야. 예, 어서 오세요. 뭘로들이. 아니, 너는
0: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이 봐요. 여기 내 이름. 나 제수.

0: 아저씨, 도둑이에요? 맞네! 도둑이 내 물건 다 훔쳐갔네!
1: 깽! 무슨 소리야? 나 도둑 아니야! 이 물건들 다 아무데나 블랙홀에 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빠져서 내가 주워온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0: 아무데나 블랙홀? 그게 뭐예요?
1: 너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두는 애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빠져 다 빠져드는 블랙홀이 생긴다는 이야기.
0: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1: 그럴 수밖에. 내가 방금 지어낸 얘기거든. 카카카카카카카. 아무튼 이 물건들 다 블랙홀에 빠져서 내 손에 들어온 거라니까. 카카카카카카.
0: 에이, 내 물건 내놔요.
1: 안 돼. 그럴 수 없어.
0: 아, 내놓으라고요.
1: 싫다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도망가자. 둘, 셋, 뿅.

0: 아유 재밌어. 난 어린이들 골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아따 크크.
2: 너 재순이가 아무리 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내팽개쳐도 어린이의 물건을 빼앗아?
3: 재순이 물건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게?
0: 하, 그건 말이지.
2: 그건 뭐지?
0: 그건 바로 나 그 돈으로 초콜릿 사 먹게. 부럽지?
4: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린 이미
2: 초콜릿일 거면.
0: 참나. 나도 한 입만. 아.
3: 자, 아 하고 줄 줄 알았지?
0: 치사한 녀석들! 그렇다면! 뭐야? 크크봉이 왜 소환이 안 됐지? 한 번 더. 어이, 뭐야? 또 안 됐잖아.
5: 뭐야? 공격 안 해?
0: 아이, 얘들아, 잠깐만. 어, 엄마, 혹시 제 크크봉 집에 있어요?
6: 크크야, 네 크크봉을 왜 엄마한테 물어? 그러게 크크봉 썼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아무데나 맡으면 어떡하니?
0: 아, 알았어요, 엄마. 예, 밥 먹고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혹시 다음 주에 이어서 싸우면 안 될까?
2: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이어서 싸울까?
0: 어, 정말?
2: 그게 될 것 같아?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4: 딩딩!
0: 앞으로 내 크크봉은 제자리에 두는 걸로.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0: 그러자 제순이의 물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
1: 내 물건들! 이제부터 너희들 제자리에 꼭꼭 넣어줄게.
2: 지금 회사 좋다.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2: 지금 내
6: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치료해 줄게. 삐뽀.
1: 안녕. 안녕.

0: 다친 거야?
1: 뭐?
0: 나 일 너도 나갔어?
2: 정말 이걸 어쩌라고?
3: 미라다!
2: 누구더러 미라래? 나야 나, 레나라고!
0: 너희 셋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니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얼굴에 뭐가 난 거 있지? 그래서 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쬐끄만 구급차가 나타나더니 뭐야 너희?
4: 환자 발견! 즉시 치료 개시! 다음 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안 돼요, 강요! 치료 완료!
2: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5: 나도 마찬가지야. 축구 연습하다가 살짝 뛴 것뿐인데.
6: 나도 게임하다가 손가락 끝이 살짝 까진 것뿐이라고.
0: 뭔가 열쇠킹이 핑지신 것 같은데.
4: 구급차를 타고 다닌다면 삐뽀팽이 틀림없어 난다.
0: 그래 더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얼른 찾아보자 꼬래. 그치만 난 수업도 있고 이따가 가게 일도 도와야 하는데.
4: 여긴 우리한테 맡겼지.
7: 갑시다.
0: 그런데 삐뽀핑을 어떻게 찾아내지 솔지?
8: 많이 아파. 찾아서 꼭 치료해줘야 해.
4: 환자 발생! 로미라는 아이를 찾아!

0: 왔는데, 로미. 오늘은 방방?
1: 나 가게 지켜야 해.
0: 아, 그렇구나. 내일 봐, 로미.
1: 잘 가, 메리루.
2: 드디어 찾았다, 난다.
1: 슬슬 가게에 내려가야겠다. 어? 삐뽀핀,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3: 로미, 당장 널 친찰해야겠어. 삐뽀.
1: 친찰? 갑자기 왜?
3: 네가 많이 아프다고 했거든. 삐뽀.
1: 뭐?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3: 진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삐뽀. 하나 필승. 막 붙잡아. 삐뽀.
1: 이게 뭐야?
3: 그럼 얼른 친찰해줄게, 삐뽀. 아무도 이상은 없는데. 어디가 아픈 거지, 삐뽀?
4: 아, 뭐야, 힘만 들고 삐뽀핑은 안 나타나고. 으이, 솔지.
2: 어? 근데 로미는 어디 갔지, 큐?
5: 좋은 아침.
1: 뭐? 좋은 아침. 로미 못 봤어, 나나?
5: 로미? 글쎄, 방에서 아직 자고 있나?
1: 넌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잠이 오는 거야, 꿀에?
5: 에? 나 말이야?
4: 아! 지 물렸어! 내 어여쁜 피부가!
5: 세상이 핑핑 도네.
4: 아무튼 이상하네요, 솔지.
2: 로미! 롬! 저의 삐뽀핑!
1: 당장 로미를 구해야 해, 나나!
2: 일단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쥬.
4: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맡겨, 솔지. 뭉게뭉게 구름, 숨기기 구름, 솔지!
1: 난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정탈이 될 나냐, 쥬.
4: 일단 조용히 다가가야 해, 솔지.
1: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병이 아닐까요, 간호?
2: 혹시 복싱한 걸 좋아하는 병, 간호?
1: 아니, 어쨌든 그것도 병은 아니라고!
3: 겨우 알아냈어, 삐뽀. 로미는 환아병이야, 삐뽀.
1: 환아병?
4: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은 건 내가 방금 화가 나서 착순약을 처방해줄게, 삐뽀.
1: 가만히 있어봐. 순약이라고? 안 돼! 안 돼!
4: 멈춰, 나나!
1: 로미는 아프지 않았죠?
3: 의사인 내가 너희보단 훨씬 잘 알거든, 삐뽀.
4: 뭐라고? 엉터리 의사 주제에 속지.
1: 엉터리?
4: 다시 말해줄까?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
1: 헤이!

0: 괜찮아?
1: 너 하나 남았군.
0: 주상이 놓고 막 말로 하자꾸래. 나 가만히 있었어.
1: 너도 같은 편이잖아.

변신하자. 열려라 체인체링. 눈 같은 평화에 꿀의 핑크.

0: 스테이지 혐오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삐뽀핑 얌전히
1: 어디 간 거지 그래?
0: 저기 하나 둘 세 개 중에 있어 종이 상자 곰인형 방향제야
1: 종이 상자의 색깔이 삐뽀핑과 비슷해 저게 틀림없어 나나
0: 아니 저게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솔직히 크기도 제일 비슷하다고 저걸로 위장했을 거야
1: 전혀 모르겠어쥬
0: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네
1: 곰의 꼬리가 원래

0: 10세트 미팅 삐뽀핑 캣!
1: 그걸 알아볼 줄은 몰랐네, 삐뽀. 그래서 말이야, 막 쫓아다닌대.
2: 어? 이거 뭐야, 그거?
1: 내가 뭐든, 아니, 진료할 때 쓰는 카드야.
3: 너 혹시 이런 거 모으려고 계속 치료를?
1: 아니야, 삐뽀. 치료는 의사라면 당연한 거라고, 삐뽀.
4: 근데 너 아까 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1: 어디선가 로미가 아프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삐뽀.
4: 목소리?

트리니팅 병원이 생겼어요. 거기서! 거기서! 싫어! 왜 다들 도망가는 거야, 빔보! 너희를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겠다는데 왜? 난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났나? 건강검진 안 해도 돼? 나 괜찮았구네! 엉터리 의사가 검사하면 오히려 아파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엉터리 의사 아니라고 했지? 빔보!

0: 다들 주사부터 놔줄까나, 삐뽀. 놓게 내버려둘 것 같아. 야! 머리핀 구매라! 모두를 돕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나 너부터 검사할게. 배롱이 지렁. 거기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몸에 해로워, 삐뽀.
1: 선생님, 혈압 재드릴까요, 간호? 맥박도 재드릴까요, 간호? 영양제도 드실래요, 간호? 내 친구네, 마사지도 간호?
2: 나를 검사하면 어떡해, 삐뽀?
1: 드디어 포기했나봐, 꿀에.
0: 진짜 귀찮은 애들이야, 솔찌.
1: 나나핑 괜찮아, 꿀에?
0: 금방 지치면서 열정은 엄청 넘친다니까, 솔찌.
3: 나름 이 정도쯤씩은 좀 받아.
0: 내가 뭐야, 왜 병이야, 솔찌?
1: 나나핑 몸이 안 좋아, 꿀에? 아야.
0: 나나핑 무슨 일이야?
1: 나나핑이 배가 아프네. 괜찮아, 쥬?
3: 조금 달렸을 뿐이야, 나나. 근데 오늘은 티니핑 찾으러 안 가, 나나? 빨리 가자, 나나! 그래, 그래. 그보다 삐뽀핑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0: 진리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어. 정말 멋져, 빅보.
1: 빅보핑에게는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요. 열쇠 티니핑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고요.
0: 라고 하시면서 몬즈 박사님이 이 병원을 만들어주셨어.

0: 요즘 이 안에만 있느라 운동을 못했거든.
1: 너를?
0: 어.
1: 우선 혀를 내밀어 볼래, 삐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대로는 검사할 수 없어, 삐뽀. 차트에서 나와, 삐뽀.
0: 못 나간다니까.
1: 자, 우린 티니핑 찾으러 가자.
2: 그래, 좋아, 달라.
1: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나나핑, 다시 아파죠? 괜찮아. 아야, 아야, 좋아.
0: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솔지. 어떻게 하지?
2: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1: 뭐 하는 거야, 나나?
2: 이때만을 기다렸다, 삐뽀. 바로 검사 실시, 삐뽀!
1: 뭐지? 해부라도 하려는 건가?
2: 머리가 나빠, 삐뽀. 야, 너 말 심하게 한다. 얼굴이 재밌어, 삐뽀.
1: 잠깐만, 야나. 야, 환자를 던지면 어떡해.
2: 성격이 삐뚤어졌군, 삐뽀.
1: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어디가 아픈 건지나 빨리 알려줘, 나나.
2: 이건 끙끙병이야, 삐뽀.
1: 끙끙병?
2: 뭐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쇠 티니핑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병이야, 삐뽀.
1: 그런 병은 처음 들었구래.
2: 나나핑이 금방 지치는 건 항상 있는 일인데, 솔지.
1: 아니야, 틀림없어, 삐뽀.
2: 나나핑의 뱃속에 끙끙균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날것처럼 키우고 있는 게 보이거든, 삐뽀.
1: 죽으면 안 돼, 나나핑.
2: 어떻게 해야 낫는 거야, 나나? 끙끙병을 고치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해, 삐뽀.
1: 일주일이나?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나나.
2: 못 가.
1: 아, 나나. 난 우리와 함께 티니핑을 찾으러 가야 해, 나나.
3: 나나핑, 무리하면 안 돼.
1: 잘 고쳐달라고 하자쥬.
2: 로미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로도 충분해, 솔지.
1: 오늘은 푹 쉬도록 했구래.
4: 그럼 삐뽀핑, 나나핑을 부탁해.

0: 얘들아! 여긴 무슨 일이야, 갔노?
1: 나나핑 병문 안 왔어, 빨리!
0: 꽃을 가져왔어, 냠냠! 푹 쉬어야 해서 면회는 금지야, 갔노?
1: 좀처럼 나아지질 않네, 삐뽀. 약을 바꿔볼까, 삐뽀. 뭐야, 진짜 낫는 거 맞아, 나나. 난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나나. 그냥 병원에 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삐뽀?
0: 어? 아니야, 나나. 나는 로미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나나.
1: 그렇다면 더 얌전히 치료를 받아야지, 삐뽀. 안 그럼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해, 삐뽀.
0: 엉터리 의사보단 도움이 되겠지, 나나.
2: 너 어떻게 그런 말을.
1: 그래도 난 널 도우려고 했는데 맘대로 해, 삐뽀. 나도 치료 안 해, 삐뽀.
0: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3: 다녀오겠습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맞아서 그래.
0: 잠깐. 나도 갈래, 나나.
1: 반성 좀 했으려나, 삐뽀.
0: 어떡해, 나노. 어서 선생님을 불러야겠어.
1: 무슨 일이.

0: 빅보핀! 무슨 일이야?
1: 난 앞에 못 봤어, 빅보! 병원에서 사라졌어, 빅보!
0: 뭐라고?
2: 나만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1: 조금 엉터리 의사?
0: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삐뽀.
3: 선생님, 좀 쉬는 게 어때요, 간호?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치료하고 있잖아요, 간호.
0: 환자도 이렇게 버티는데 의사가 쉴 수는 없어, 삐뽀.
2: 게 사라졌네, 나나.
1: 나나킹!
0: 일어났구나, 솔지.
4: 다행이었구래.
3: 다들 왜 그래, 나나?
0: 뭐? 정말 몰라, 솔지.
4: 나나킹은 일주일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
0: 뭐?
4: 그동안 계속 삐뽀핑이 치료해줬어, 하쥬.
0: 이제 정신이 좀 들어.
3: 삐뽀핑.
0: 네가 잠들어 있어서 치료하기가 훨씬 쉬웠어, 삐뽀.
3: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0: 뭐,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이만.
1: 삐뽀피!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
4: 지쳐서 잠든 것 같아, 꿀에.
1: 정말 고마워. 넌 최고의 의사야, 나나.
0: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늘은 푹 쉬어, 모두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Baby Pink,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어른 여러분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 박스는 네, 안녕.
14: 미니다 미니.
13: 아, 에이 뭐야,
14: 왜 이렇게 작아? 미니잖아.
13: 에게 박스가 왜 이렇게 작냐고 지유가 그러잖아.
14: 귀엽대.
13: 귀엽긴 하지.
14: 귀엽긴 해.
13: 오래간만에 우와. 이런 귀여운 박스 처음 보지.
14: 어, 처음 봐.
13: 자, 이 박스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 너무 작다.
14: 너무 작아.
13: 솔미야, 어디 있니? 솔미를 찾고 있나 본데, 그럼 한번 궁금하니까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우와, 지금 이 소리들 뭐야? 되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왔는데?
1: 이거 전화기랑 도시 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
0: 차 소리 났지?
1: 그리고 전화벨도 나.
0: 전화도 나. 야, 니네 진짜 캐치를 엄청 잘한다. 전화벨 소리도 들렸고 도시 소리도 났고 차 경적 소리 빵빵 이 소리도 났지.
1: 혹시 버튼 아니야, 버튼?
0: 버튼? 이 안에 버튼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지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
1: 네.
0: 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뭐가 들어있을까? 자, 보자.
1: 이거 뭐지?
0: 솔미?
1: 이거
0: 이름표다.
1: 어디요?
0: 그지?
1: 응.
0: 솔미 맞지? 이름표다, 그지?
1: 근데 이거 목걸이.
0: 목걸이지. 이게 어떤 이름표냐면 너희들 그 유치원 가면 이렇게 자기 이름표를 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아리반 박솔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친구들한테 서로 알려주는 거 알지? 그래야 내 이름이 솔미인 걸 알잖아. 근데 이렇게 이름표만 들어가 있네. 잠깐만. 그러면 오늘 이름이 솔미인가 보네. 그지?
1: 네.
0: 솔미. 오늘 솔미가 오나? 혹시 지우의 숨겨둔 남자친구? 아니면 정엽이의 숨겨둔 여자친구가 솔미 아니야?
1: 아니에요.
0: 오늘 깜짝 등장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0: 자, 그러면 솔미를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
1: 네.
0: 솔미야.
2: 솔미야.
0: 솔미야.
2: 솔미야.
0: 알았다. 아저씨는 알았어.
1: 저도 알아요.
0: 뭐 같아?
1: 이렇게 선을 선으로 표현해서 느낌을 알아내는 거예요.
0: 손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너네들 하는 얘기가 다 맞는데 그 음을 들어봐봐. 솔미.
2: 솔미.
0: 솔미.
1: 그래서 솔미구나. 그래서 솔미.
0: 아, 이래서 솔미네. 아, 똑똑하다, 얘들아. 어? 아, 아저씨보다 더 똑똑해. 아, 그래서 이게 솔미였구나.
1: 이게 힌트였네.
0: 응.
1: 그럼 이게 힌트였나?
0: 잠깐만. 솔미가 저기 있다.
1: 저기요?
0: 피를 한번 기울여보자. 빵빵빵빵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솔미 아하. 솔미는 바로 생활 속에 있던 소리였네, 그치?
1: 네.
0: 벨소리 할 때도?
3: 솔미.
0: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3: 솔미.
0: 전화기를 누를 때도?
2: 솔미.
0: 그만큼 솔미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다. 얘들아, 근데 노래에도 솔미가 있는데 그러면 솔미를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
1: 네.
0: 자, 그러면 솔미야!
2: 솔미야!
0: 나와봐!
2: 나와줘!
0: 솔미야!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오는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겠다. 그지?

0: 명치기차 개미와 따라라라 배짱이.
1: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다른 것 뭐든지 뮤직 박.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박스맨을 한번 불러볼까 얘들아. 박스맨. 박스 컴온 박스 컴온 박스.
2: 왜 줄? 아 박스가 아니 줄이야.
1: 이거 뭐예요?
2: 아니 왜 줄? 아 줄다리가 아니야?
1: 땅경이라고요?
2: 땅경을 땅경. 아 왜 땅경?
1: 박스를 줘야지. 얘들아 우리 한번 땅겨 볼까?
2: 네.
1: 땅겨 보자. 자 땅겨 보자. 자 땅겨 보자. 자 아이 잠깐만 이거 꿈쩍도 안 하는데?
2: 꿈쩍도 안 해.
1: 그럼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 호이짜! 호이짜! 호이짜! 아, 꿈쩍도 안 하네. 그러면 이번에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으라차차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으라차차차차! 아, 이것도 아닌가?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저씨랑 함께했던 그 힙합 리듬 기억나지?
2: 네.
1: 영차, 영차. 그걸로 한번 가보자.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 이것도 아니네. 꿈쩍을 안 해. 어? 잠깐만. 무슨 재밌는 소리가 들렸는데?
2: 어, 그거 쿵, 쿵, 쿵.
1: 쿵, 쿵, 쿵. 쿵,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렸지? 어.
2: 아, 이거 북 치는 거 맞아. 북 치는 거다.
1: 그러면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당겨볼까? 그럼 아저씨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봐. 자, 봐봐. 아저씨가 먼저 해볼게.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차,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영치기 차, 차, 차. 어, 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차, 영치기 차.

0: 박스 너무 큰데 이 박스는 뭐길래 이렇게 크지? 앞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
1: 뭐야?
0: 어? 영치기차 개미와 따라라라 배짱이?
1: 어? 이게 뭐야?
0: 뭐야?
1: 한번 뜯어볼까요?
0: 한번 뜯어봐. 뜯어봐. 자, 박스를 오픈할 때도 자, 영치기차, 영치기차, 자!

0: 대박이다. 왕빵빵 왕빵빵 왕빵빵 왕빵빵 왕빵빵 왕빵빵.
1: 와. 진짜 좋은데?
0: 왕빵빵이다.
1: 와.
0: 아저씨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빵이 너무 많네. 와.
1: 이거 너무 많네. 이거 누 어떻게 다 먹지?
2: 아, 박스맨이 아저씨 먹으라고 선물로 가져왔다. 그리고 정엽이랑 지우 나눠주라고. 그러면 빵이 맞는지 한번 아저씨 확인 한번 해볼게.
3: 우리 거야.
1: 내 거야?
4: 무더운 여름날 개미가 빵을 나르고 있어요. 와, 엄청 많이 모았네. 개미야, 힘내.
5: 차, 염치기 차, 염치기 차, 차, 차, 염치기 차, 염치기, 염치기, 염치기 차.
4: 어? 아름다운 음악 소리.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여름 내내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올 때까지.
6: 에지! 아, 춥고 배고파.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숲속도 꽁꽁 얼어서 먹을 것도 없고. 아, 배고파. 누구 없나요?

0: 배짱이야, 따뜻한 빵을 먹으렴. 담요도 가져왔어.
1: 개미야, 정말 고마워.
0: 너의 음악 덕분에 더운 여름에 힘을 낼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겨울을 보내자.
1: 그래,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매일 연주해줄게.
2: 멋진 음악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 얘들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기가 작다면 기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0: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2: 재밌겠다.

0: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솔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0: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0: 저기 어때?

0: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 봐!
3: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0: 자동차 정지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미 프렌즈.
1: 도착!
2: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동상에 걸린 신데렐라.
2: 발시려, 발시려, 발시려.
1: 호떡아, 눈썰매장 진짜 재밌었지?
2: 맞아, 맞아. 근데 난 발이 너무너무 시려웠어.
1: 그럴만도 하지. 눈썰매 타러 가는데 누가 여름에 신는 샌들을 신고 가냐?
2: 신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자꾸 발이 가렵지? 가려워, 가려워.
1: 응? 왜 가렵지? 호떡아, 양말 좀 벗어봐.
2: 알았어.
1: 호떡이 네 새끼 발가락이 빨개.
2: 왜 빨갛지?
3: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 어? 동상 딱지다. 동상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호떡이 네 새끼 발가락 동상 걸린 거 아니야? 꽁꽁 얼었나 봐.
2: 내 새끼 발가락이 왜 동상에 걸린 건지, 내 새끼 발가락이 왜 동상에 걸린 거냐고. 왜.
1: 아이고, 아이, 그러게. 오늘같이 추운 날 눈썰매 타러 가는데 샌들 신고 가니까 그렇지.
2: 그래도 나 샌들 포기 못해.
1: 그러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아, 누나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2: 옛날 이야기? 응. 좋아, 좋아. 얼른 해줘.
1: 옛날 옛날에 한 겨울에도 호떡이 너처럼 샌들을 신는, 아니지, 한 겨울에도 샌들을 신을 수밖에 없는 샌데렐라가 살고 있었어.
2: 샌데렐라?
4: 추워라.

0: 샌드렐라! 눈치우라니까 놀고 있니?
1: 아니야, 언니. 나 눈치우고 있었어.
0: 거짓말하지 마. 너 놀면서 피련의 여주인공처럼 시려 시려 손 시려 시려 시려 발 시려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있었잖아. 엄마! 엄마!
2: 왜요? 얘가 아주 치만 망신을 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어? 저기 사람 없는 내가 가서 빨래나 해와.
1: 네? 냇물은 꽁꽁 얼었을 텐데요.
0: 꽁꽁 얼었으면?
2: 꽁꽁 깨고 빨래하면 될 거 아니야.
0: 너 아직도 안 갔니?
2: 빨리 안 가?
1: 네, 가요, 가.
0: 샌드렐라는 추운 겨울에도 새엄마와 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굳은 일을 해야 했어.
2: 샌드렐라 너무 가엽다. 얼마나 손이 시리고 발이 시려울까. 안 되겠어. 누나, 나 샌드렐라를 도와주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0: 걱정 마. 샌드렐라를 도와주러 누군가 나타났으니까.
2: 응? 누구?
1: 아, 춥고. 발 시려. 아, 근데 왜 이렇게 발가락이 가렵지?
3: 딱지 있어요. 호기심 딱지 있어요. 아가씨, 혹시 호기심 딱지 안 필요하세요? 어떤 호기심이든지 다 풀어드립니다.
1: 저 갑자기 발가락이 가려운데 왜 가려운지 알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4: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3: 아이, 이 동상 딱지가 깜빡이는 걸 보니 아가씨 발가락이 동상에 걸린 모양입니다.
1: 제가 동상에 걸렸다고요? 왜 동상에 걸린 건데요?
3: 에이, 궁금하면 이 동상 딱지를 이마에 딱 붙이세요. 직접 몸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1: 감사합니다, 할머니. 얏! 여기가 어디지?
4: 비상! 비상! 발가락 마을에 동장군이 나타났다!
1: 혹시 여기가 발가락 마을인가? 근데 동장군은 누구지? 근데 여기도 춥다. 시려 시려 발 시려
5: 이러다 꽁꽁 얼겠네.
6: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1: 원래 제가 부르는 노래인데 누구세요?
7: 우리는
5: 발가락 세포입니다만.
1: 아, 발가락 세포님들이시구나. 근데 동장군은 누구예요?
8: 시려 시려 발 시려 추위를 불러오는 장군이죠.
9: 동장군 때문에 새끼 발가락 세포도 당했다고요.
10: 여기 좀 보세요. 빨갛게 꽁꽁 얼었잖아요.
1: 어쩌다 저렇게 된 거예요?
7: 방금 전이었어요.
11: 혈자! 차키하이크! 혈자! 차키하이크! 여기 안 물었습니다!
12: 산소도 왔어요!
7: 몸속 맨 끝에 있는 발가락 마을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11: 할머니요!
13: 좋아!
12: 산소 받으세요. 네.
8: 잘 먹겠습니다.
12: 세요.
13: 네, 고맙습니다.
0: 저희도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설구님.
12: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5: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11: 혈장!
12: 착하이그!
11: 혈장!
12: 착하이그!
11: 꽁꽁 얼어라. 꽁꽁꽁꽁 얼어라. 야!
9: 동장군이다!
7: 발가락 세포들아, 딱 붙어!
11: 우와! 새끼 발가락이 꽁꽁 얼었잖아! 그럼 이 동장군은 이만! 꽁꽁 얼어라! 꽁꽁꽁꽁 얼어라!
10: 어떡해! 동장군 때문에
8: 적혈구님이랑 혈장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늦어도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야?
14: 혈장 빨리 발가락 마을에 영양분 배달 가야지.
9: 뭐야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15: 혈장 큰일 났어 발가락 마을에 동장군이 나타났대.
9: 뭐라고? 동장군이? 아니 그럼 동장군이 몰고 온 추위 때문에 핏줄도 좁아진 거야?
15: 그런 것 같아.
9: 이를 어쩌지? 빨리 발가락 마을에 영양분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15: 산소도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데. 혹시 동장군 때문에 꽁꽁 얼어버렸으면 어떡하지?
9: 안 돼. 그럼 진짜 큰일이잖아.
10: 꽁꽁.
1: 그러니까 동장군 때문에 새끼 발가락이 꽁꽁 얼었고 게다가 혈장님과 적혈구님도 오지 않아서 영양분도 없고 산소도 없어서 저렇게 꽁꽁 얼어 있었다고요?
5: 맞아요.
9: 샌데렐라가 샌들만 신지 않았더라면 동장군이 우리 발가락 마을을 덮칠 일은 없었을 텐데.
6: 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9: 아이, 그렇잖아. 샌데렐라가 겨울에 털신을 신거나 아니면 양말만 신었더라면 새끼 발가락이 저렇게 꽁꽁 얼진 않았을 거 아니야.
5: 맞아.
1: 샌데렐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5: 네?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신데렐라에게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1: 신데렐라!
2: 어떻게 하면 꽁꽁 언 새끼발가락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그런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1: 좋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꽁꽁 언 새끼발가락을 구해낼게요.

0: 아가씨가 사라졌다.
1: 사라졌다.
0: 사라졌다.
2: 사라졌다. 어? 어? 다시 돌아왔다. 어서 집에 가서 발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가야지. 새끼 발가락아, 조금만 기다려.
0: 아니, 이건 샌들이잖아. 한겨울에 웬 샌들이지? 계십니까?
2: 어?
0: 아, 이 샌들의 주인을 찾으러 왔소.
3: 어머, 안담님! 그 샌들은 제 샌들이 확실합니다. 한번 신어볼까?
4: 어머,
3: 왜 안 들어가지?
4: 어머, 얘 나와봐. 이 샌들의 주인은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한 이 샌들의 주인인데 안 들어갔네.
3: 엄마 샌들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지.
4: 네 것도 아니잖아.
1: 조용 조용.
2: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자, 이차, 이차, 이차. 여기도 이차, 이차, 이차.
0: 딱 맞습니다. 드디어 샌들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샌들의 주인이 그대가 맞소?
2: 네, 저 샌데렐라의 것이 맞습니다.
0: 여봐라, 당장!
4: 혹시 왕자님이 샌데렐라에게 처분하나?
0: 샌데렐라의 동상을 치료하라!
1: 네, 왕자님.
2: 어머, 제가 동상에 걸린 건 어떻게 하셨어요?
0: 한겨울에 샌들을 신으니까 동상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유, 자기들은 털신을 신으면서 샌데렐라한테만 샌들을 신게 하다니 큰 벌을 내릴 것이오.
4: 왕자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발가락을 위해서 샌들 대신 따뜻한 신발 신고 다닐 거야. 샌데렐라, 우리 앞으로 따뜻한 신발 신고 다니자. 친구들도 약속. 상처에 촉촉 밴드. 누나, 누나.
5: 영증을 일으키자고. 아, 염증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연무름 마을 흉터 봤지?
2: 봤지?
5: 그거 내가 만든 흉터잖아.
6: 우와, 정말?
5: 우리가 싫어하는 소독약을?
6: 소독약! 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5: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소독약을 안 발랐다고.
6: 안 발랐어? 아이, 난 또 뭐라고?

0: 촉촉 밴드도 안 붙이는 거야.
1: 아니, 난 또 뭐라고.
0: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찔렀더니 염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영광의 흉터 남겼지.
1: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균 형님.
0: 세균 동생, 나만 믿고 따라와.
1: 예, 형님.
0: 자, 들어왔다. 자, 소독약도 없고 촉촉 밴드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1: 예. 저기 누가 있는데요?
2: 저 결국 미안하다.
0: 아, 신경 쓸 거 없어. 혈장이야.
2: 세균, 감히 어딜 들어와?
0: 아이, 저리 가. 힘도 없는 게.
1: 역시 세균 형님 세십니다.
0: 아니, 뭐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거야. 혈장은 물이거든. 힘도 없어. 우린 여기서 백혈구만 조심하면 돼.
1: 백혈구 조심. 근데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 하얗고.
1: 하얗고.
0: 덩치도 엄청 큰데.
1: 엄청 크고. 아, 이렇게요?
0: 어, 맞아, 이렇게.
1: 와! 백혈구다! 도망쳐!
2: 감히 어딜 들어와! 백혈구! 여기, 여기! 이 백혈구에 불꽃 주먹을 받아라! 파박파박파박파박! 세균이 더 들어오기 전에 찢어진 상처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3: 그러려면 혈소판이 필요하잖아! 근데 혈소판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혈소판! 어서와!
4: 어? 내가 오늘은 혈소판이 됐네?
3: 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상처를 막아줘!
2: 세균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해.
4: 응, 알았어.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1: 형님, 딱지를 만든다는데요? 딱지가 완성되기 전에 세균들을 불러 모아야 해! 세균들아!
2: 불렀는가? 뭐야? 세균이 또 들어오잖아! 호떡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독도 안 하고!
1: 소독!
5: 야호! 상처 났다! 들어가자!
6: 소독약맨 출동!
1: 아, 소독약맨이다! 설마 뿌리는 건 아니겠지?
6: 에이, 설마. 빙고. 자!
0: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1: 소독약을 뿌리면 우린 다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야.
2: 그치. 그럼 이렇게 백혈구를 괴롭히지도 못했을 거야.
3: 백혈구 힘내.
4: 그러니까 세균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 호떡이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7: 작가이급, 작가이급, 이사총사, 곧 돌풍이 불 거야.
2: 뭐 돌풍? 결장 조심해.
5: 결장!
1: 왜 저래?
0: 결장은 물이라고 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 말라버린다니까.
5: 결장, 괜찮아.
2: 우리 이 틈을 타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자고.
1: 그러자.
2: 안 되지. 이 백혈구가 있는 한 세균은 단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
8: 이거 힘 다 떨어졌나 봐.
3: 백혈구 혼자서는 위험해. 얘들아, 내가 가서 면역 세포들을 불러올게. 아, 발이 안 떨어져.
2: 안 돼, 혈장. 가지 마. 네가 있어야 촉촉해서 나도 싸울 수 있어.
7: 맞아, 혈장. 네가 없으면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이 혈소판도 딱지를 만들 수가 없다고.

0: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개시가!
1: 아유, 깜짝이야!
2: 그렇게 부른다고 대식이가 오겠니?
3: 대식이가 왔다! 세균들아, 꼼짝 마라!
1: 어, 진짜 왔네!
4: 백철구,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0: 혈장이 말라가고 있어.
4: 뭐야? 아니, 백혈구나 나나 우리 면역세포들은 촉촉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혈장이 마르면 어떡해?
5: 미안해.
6: 우린 좋은데?
4: 호떡이는 촉촉밴드도 안 붙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촉촉밴드를 붙여야 혈장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6: 호떡이는 촉촉밴드 안 붙일 텐데.
2: 그래서 대식이 너도 3, 2, 1.
4: 내가 왜 이런지.
7: 그래,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고 촉촉밴드를 붙이는 이유 바로 이거였어. 얘들아, 내가 호떡이 갖고 소독하고 촉촉밴드 붙이게 할게.
8: 혈소판! 딱지 만들자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해!
7: 호떡아!
9: 누나!
7: 상처를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야! 자!
9: 뜨거워!
10: 세균들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9: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10: 자, 그 다음은 저 촉촉밴드를 붙여주면 자,
7: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어. 백혈구, 대식세포, 힘내!
8: 발이 안 떨어져.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
7: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8: 혈소판, 힘내!
7: 응!
0: 대식아, 난 이쪽에서 막을게!
2: 그럼, 난 이쪽에서! 그럼 우린
1: 도망가자!
11: 잠깐! 그래, 소독약 맨이다! 꼼짝 마라, 세균과!
12: 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벌써 밤인가?
2: 아니 저건
0: 그래 촉촉밴드다.
8: 드디어 호떡이가 촉촉밴드를 붙였나 봐. 오, 촉촉밴드가 내가 마르는 걸 막아주고 있어. 나도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다고.
0: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2: 그럼 우리도 더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0: 가자 세균들아, 딱 기다려라. 가자, 가자.
12: 아, 촉촉해지니까 백혈구랑 대식세포
2: 엄청 세졌잖아.
7: 어머나, 어머나, 나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니? 금방 딱지로 상처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8: 촉촉하니까?
7: 응, 혈장이 촉촉하니까 좋아, 너무 좋아.
8: 그래, 바로 이거야.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뿌리고 촉촉밴드를 붙이면 백혈과 면역세포들이 세균을 좀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13: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야. 적혈구들이 몸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야.
0: 다치지 않게 조심!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진물엔
15: 덥덥한 말
5: 단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9: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1: 우리 모두
2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3: 얼리면 더 맛있어.
2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하게 밝힐 거야.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밝힐 거야.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밝힐 거야.
2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0: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림책 뽕뽕뽕.
1: 부적이 줄줄줄 한솔수북. 옛날에 어린 아들 하나에 어머니 이렇게 둘이만 살았는데 참말로 못 살았어. 하루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 소라도 장에 갖다 팔아야겠는데 장으로 가는 산길에 도적굴이 있는 게 참 걱정이 되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들이 큰 소리를 떵떵치면서 나서는 거야.
2: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제가 가서 소를 팔아오겠습니다.
1: 조그만 아이가 산더미만한 소를 낑낑낑 끌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적대가 딱 튀어나와서
3: 어서 소를 내놔라.
1: 그래.
2: 에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내 소도 아닌데요.
3: 그게 무슨 소리냐, 이놈아.
2: 아이, 몰라요. 머리에 뿔 같은 거 쓰고 뾰족한 거 둔 아저씨들이 이 소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1: 듣고 보니 그게 꼭 도적 잡으러 온 관군이거든. 도적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숲으로 싹 숨는 거라. 그런데 도적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
3: 아차, 조그만 애한테 속았구나. 이놈, 어디 두고 보자.
1: 도적 대장이 씩씩거리면서 얘가 소 팔고 돌아올 때를 노리고 있었어.

0: 근데 얘는 소도 다 팔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어둑할 때까지 장터를 빨빨거리다가 호박만 한 통 사서 떡 짊어지더니 그제야 산으로 올라가는 거라. 얘가 올라오니까 숲속에서 도적대가 득달같이 달려나와. 아까 속은 게 얼마나 분해.
1: 야 이놈아, 소판 돈 얼른 내놔라.
0: 얘는 놀라지도 않고 눈만 땡글땡글 굴려.
2: 돈은 앞마을 사는 누님 다 주고 없는데요. 이 호박이라도 가실래요?
0: 보니까 똥물이 묻은 구리구리한 호박덩이인데 그걸 어디 쓰겠어. 호박은 밀쳐놓고서 샅샅이 뒤지는데 몸에서 똥냄새만 나고 아무것도 없어.
1: 아이 구려! 이 지저분한 놈아, 얼른 가거라!
0: 그런데 대장이 가만 생각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이 아이 뒤를 살살 따라가는 거라. 어머니는 호박 한 덩이만 달랑 들고 온 아들을 보더니
3: 아이고, 돈을 다 뺏겼구나
0: 하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아들이 호박 꼭지를 똑 따니까 돈이 주르르 나오는 거라. 호박 속을 다 파내고서 돈을 숨겨뒀거든. 도적 대장이 엿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지. 호박 속에 돈을 숨겼을 줄이야? 이 애가 참 똘똘하잖아? 이런 꾀쟁이가 없어. 대장이 갑자기 집안으로 뛰어들더니 아이 손을 탁 잡아채는 거라.
4: 나랑 가자. 갈 데가 있다.
0: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울고불고 야단이지. 아이 참, 근데 대장은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4: 내가 얘를 데려가서 모사꾼을 시켜야겠어.
0: 모사꾼은 야근꾀로 일을 꾸미는 사람이야. 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앞으로 썩 나서더니만.
2: 어머니, 저 가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드릴게요.
0: 하고 신이 나서 도적 대장을 따라서 성큼성큼 집 밖으로 나가는 거야. 도적 소굴에 가니까 아이를 보고 야단이 났는데 대장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니까 다들 입이 딱 벌어져.
4: 오늘부터 이 애가 우리 모사꾼이다.
0: 이거 당장 다음 날부터 도적들이 얘한테 산 넘어 부자 마을을 털 꾀를 내라고 그러거든. 얘가 도적들 가운데 흉내 잘 내는 사람들을 뽑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흉내 연습을 시키는 거라. 꼬끼오 꼬끼오, 닭 울음 흉내, 캥캥, 여우 소리 흉내, 더듬더듬, 봉사 점쟁이 흉내. 첫날에는 이게 무슨 닭이야 여우야 싶더니만 여러 날 되니까 사람인지 닭인지 여우인지 모르겠거든. 봉사 흉내 도적은 눈 감고도 잘만 걸어다녀. 그날부터 도적들이 부자 마을 뒷산으로 가서는 밤마다 닭소리, 여우소리를 내는 거라. 한밤중에 수탉이 꼬끼오 꼬끼오, 여우가 캥캥 그랬더니 온 마을 개가 지저대고 야단법석이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눈이 퀭해서는 비실비실해. 그때 웬 봉사 점쟁이가 나타나더니만.
5: 으헤이, 이거 이 마을에 큰일이 생겼구먼.
0: 찢찢찢 혀를 차는 거라.
6: 아이고 맞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5: 정성이 부족해서 뒷산 실령이 노했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 사흘 밤낮을 싹싹 빌어야 화가 풀리겠구려.
0: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쌀을 씻는다, 떡을 빚는다 야단이 났거든. 모두 바리바리 싸들고 산속으로 올라가니 마을이 텅텅 비잖아. 그때 도적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온갖 재물을 싹싹 털어가네. 아, 누워서 떡 먹기도 이런 떡 먹기가 없어. 아이 참, 이 아이가 얼마나 용하고 똑똑하냔 말이야. 몇 년 동안 도적들이 못한 걸 단박에 해줬지 않아? 도적들이 아주 그냥 살판이 나서 배를 둥둥둥 두드리고 신이 났거든. 얘가 그걸 보더니 또 한마디를 하는 거라.
2: 아, 더 좋은 수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0: 그 말에 도적들 귀가 자기도 모르게 쫑긋 섰지.
4: 그게 뭔지 말 좀 해봐라.
2: 이건 좀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몰라요.
4: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다 할 수 있다.
2: 잘만 하면 관가로 가는 귀한 동물이 다 우리 겁니다. 하지만 꼼짝도 않고 소리도 안 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서.
0: 얘가 말끝을 흐리니까 도적들이 갑갑해 죽는 거라. 아니, 임금님께 바치는 귀한 복물을 갖게 된다니 얼마나 좋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야단이야. 그때야 방법을 알려주는데 듣고 보니 이게 참 기막힌 계획이거든. 도적들이 뚝딱뚝딱 나무 상자를 잔뜩 만들더니만 한 사람씩 상자 안에 들어가서는 몸을 꼭 웅크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상자를 하나씩 말에 싣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줄을 지어서 산을 내려오는 거라. 도적들은 흔들흔들 멀미가 나도 꼭 참고 상자에 머리가 쿵 부딪혀서 아파도 입도 뻥끗 못하고 안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 얘가 나서서
7: 어허!
0: 조용히 시키는 거라. 도적들이 그만 찍소리도 못하고 꼭 참지. 이거 참 신기한 광경이거든. 어린아이 하나가 상자 실은 말을 쭉 이끌고서 관가로 향하는 거라.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웅성웅성해. 얘가 관가 대문 앞에서
2: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큰 소리를 떵떵 치니까 도적들은 속으로 신이 났지.
4: 이제 관가 복물은 싹 다 우리 거구나!
0: 하고 말이야.
2: 사또님, 제가 제일 가는 복물을 실어 왔습니다.
6: 그래, 그 복물이 뭐란 말이냐?
2: 그동안 관가에서 못 잡던 도적대를 싹 잡아왔습니다.
0: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가 도적을 잡아오다니. 상자를 열어보니 그게 다 도적이지 뭐야. 사람들이 아주 침이 마르게 얘를 칭찬을 해.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아이 혼자 했으니 어찌 안 그러겠어. 얘가 도적 소굴로 가서 재물을 갖다가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큰 상을 받고 부자가 돼서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 그래서 이 얘기는 아이 꾀가 어른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야.
8: 너울너울 침바닥이 한솔수북. 옛날 옛날 어느 집에 3대 독자 귀한 자식이 있더래. 근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걔를 보더니
4: 어허, 그 녀석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팔자가 사납구나.
8: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라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자기를 따라가면 살지도 모른다고 하더래. 그래서 걔가 부모랑 이별을 하고서 스님을 따라 멀리 멀리 길을 떠나더래요.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 스님이더래.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더래. 움막에서도 자고 바위 밑에서도 자고. 하루는 스님이 걔를 웬 법당에 데려가더니
4: 오늘은 저기 부처님 밑에서 자라
8: 하더래요. 그래서 걔가 부처님 밑에 웅크리고 있는데 밤에 웬 사람들이 법당 안을 들여다보더니
4: 에이, 좋은 밥거리 놓쳤다
8: 그러면서 아주 입맛을 쩍쩍 다시더래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옷 아래로 울긋불긋 꼬리가 보이는 게 아, 그게 다 호랑이더래. 얘가 또 스님을 따라 정처 없이 길을 다니지. 그러다 스님이 다른 애를 하나 데려왔더래.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산에서도 자고 강에서도 자고. 어느 날 둘이서 쌀을 얻으러 가는데 스님이 뭘 하냐면
4: 그 집에서 뭘 주거든 먹지 마라
8: 그러더래.
2: 예,
8: 대답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밥상을 아주 잘 차려내면서 먹으라 하더래. 얘가 가만 보니까 국물에 이상한 게 보이지 뭐야. 근데 같이 들어간 애가 밥상으로 다가앉더래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데도 그냥 국물을 훌훌 들이마시더래. 그러더니 그 집 딸이랑 산다고 거기 눌러앉더래요. 얘가 스님한테로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고개만 끄덕끄덕.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집에 가보라고 하더래. 그래 거기에 다시 가보니까 그게 집이 아니더래요. 바위 굴 속이더래 거기가. 굴 속에서 호랑이들이 둘러앉아서 애를 잡아먹고 있더래요. 밥 먹고 눌러앉았던 애를 오드득 오드득. 다시 스님이랑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오더래.

0: 스님이 얘를 부르더니
1: 자, 이제 너는 너대로 갈 때가 됐다.
0: 그러면서 하얀 두루마기랑 파란 부채를 주더래. 그러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래. 얘가 혼자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갈지 막막하더래. 이 집 저 집 얻어먹고 다니다가 딸이 셋 있는 어느 부잣집에 가게 됐지. 그 집에서 얘한테 머슴을 살라고 그러더래. 여기저기 다닐 것 없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얘가 그 집에서 머슴을 살더래. 거름을 내서 밭도 일구고 나무를 해서 불도 떼고. 얘가 아주 때가 찌들고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큰딸 둘째 딸이 그렇게 미워하더래.
2: 신바닥 같은 녀석아, 내 신발이나 빨아.
0: 맨날 얘를 신바닥이라고 부르더래. 그래서 이름이 신바닥이가 됐지. 그런데 제일 예쁜 막내딸은 얘한테 아주 잘해주더래요. 몰래 머리도 빗겨주고 말이야. 머리를 싹 빗기고 보면 그렇게 잘생겼더랬지. 그러다가 머리를 도로 휘저어 놓더래. 누가 볼까봐. 하루는 온 식구가 건넌 마을로 잔치를 간 거야. 신바닥이가 혼자서 굴을 떼자니 쓸쓸하기 그지없더랬지. 그때 스님이 준 옷이랑 부채가 생각나더래.
3: 그거나 한번 입어볼까?
0: 몸을 씻고 하얀 두루마기를 꺼내 입으니 딴 사람 같지 뭐야? 부채살을 하나씩 펼쳤더니 이게 웬일이야? 몸이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더래. 부채살을 다 펼치니까 몸이 하늘 높이 너울너울. 부채를 척 내미니까 몸이 앞으로 훌훌. 건넌 마을 잔치집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높은 데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너울너울. 사람들이 아주 야단이 났지.
4: 하늘에서 선관님 내려오신다.
0: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상을 차려 바치더랬지. 그래 신바닥이가 잘 얻어먹었지 뭐야. 그런데 주인집 막내딸은 뭔가 눈치가 다르더래요. 몰래 선관 등짝에다 점을 찍어 놓더래. 신바닥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다시 하늘로 너울너울. 집에 오더니 머리를 헝클고 다시 불을 떼더래요.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선관님 봤다고 야단이더래. 큰딸 둘째 딸이 신바닥이한테 오더니
5: 오늘 누굴 본 줄 알아? 선관님을 봤다고.
6: 네가 봤으면 눈이 부셔서 자빠졌을걸.
0: 그러면서 마구 놀리더래요. 그날 밤에 막내딸이 신바닥이 방에 슬쩍 들어오더니
7: 그 옷 좀 보여줘요.
3: 무슨 옷을 보자고 그래요?
7: 뭐긴 뭐야, 그 두루마기지. 어서 가져와요.
0: 할 수 없이 옷을 꺼내보니까 등에 점이 찍혀있더래잖아.
7: 역시나 신바닥이가 선관님이었어.
0: 막내딸이 신바닥이 손을 꼭 잡더래요. 밤이 깊어가도록 둘이서 소곤소곤. 그때 두 언니가 살그머니 와서 방 안을 엿보더래.
5: 아이고, 쟤들 봐, 쟤들 좀 봐.
0: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큰딸은 방문을 꽁꽁 잠그고 둘째 딸은 부모님한테 가서 냉큼 일러바치더래. 어른들이 달려오니 막내딸이 아주 야단이 났지.
7: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0: 그때 신바닥이가 벌떡 일어나 호미를 꺼내들더니 방바닥을 콩콩 파서 구들장을 걷어내고는 아궁이로 기어나오더래. 신바닥이가 두루마기를 입더니 막내딸을 꼭 안고서 부채살을 주르르르. 둘이 같이 하늘로 두둥실 날아오르지. 식구들이 보니까 신바닥이가 선관이지 뭐야. 큰딸 둘째 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5: 아, 그런 줄 왜 몰랐을까.
0: 선관을 가까이 보겠다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지더래요. 신바닥이하고 막내딸이 하늘로 너울너울. 산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너른 들판도 지나고 그렇게 너울너울 날아가는데 낯익은 곳이 보이더래. 잘 보니까 옛날 자기 고향이지 뭐야. 집을 찾아가니까 노인 두

0: 어저께 죽었대나 어쨌대나. 며느리와 겨이삭 한솔 수북.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어.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그 많은 농사일도 끄떡없이 해냈대. 어느새 아들 셋이 훌쩍 커서 며느리까지 보았어.
1: 이제는 논밭을 자식한테 물려줘야겠어. 허허, 누구한테 줘야 할꼬? 아무래도 농사를 잘 거두려면 며느리가 살림 잘하고 야무져야겠지.
0: 할아버지는 슬기롭고 부지런한 며느리를 가려 논밭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짚신을 삼으려고 짚을 추리는데 집단 사이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 겨이삭 세 개가 용케도 들어있었던 거야.
1: 옳거니.
0: 할아버지는 며느리 셋을 불렀어.
1: 옛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벼이삭이지만 다 쓸모가 있느니라. 너희 나름대로 한번 써보려무나.
0: 며느리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겨이삭을 하나씩 받아들고 나왔지. 만며느리는 겨이삭에 매달린 나달을 한알 한알 깠어.
2: 아버님은 참 알뜰도 하셔. 이삭 하나까지 안 버리셨네.
0: 그러고는 저녁밥 짓는데 톨톨 털어넣었지. 한 알도 안 흘리고 말이야. 둘째 며느리는 겨이삭을 끈으로 묶었어.
3: 아버님은 참 부지런도 하셔. 이삭 몇 개를 여태껏 챙겨놓으시다니.
0: 그러고는 겨이삭을 처마 밑에 단단히 매달았지. 오래오래 두려고 말이야. 막내 며느리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
4: 참 이상하네. 아버님이 왜 벼이삭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을까? 분명 까닭이 있을 텐데 말이야.
0: 그러다 갑자기 막내 며느리는 눈을 반짝거렸어. 다음 날 아침, 막내 며느리는 소쿠리로 덫을 만들었어. 그 안에다 벼이삭을 넣어 놓았더니, 어이쿠! 배고픈 참새 한 마리가 쪼아 먹으려다 냉큼 걸리고 말았네. 막내 며느리는 꾀도 많지. 이웃집에 가서 참새 한 마리를 달걀 하나랑 바꿨어. 그러고는 암탉이 있는 옆집에 부탁했지. 암탉이 달걀을 품게 해달라고 말이야. 얼마 있다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어. 막내 며느리는 싱글벙글했지. 병아리를 정성스럽게 키웠더니 어느새 퉁퉁한 암탉이 되었어. 암탉은 날마다 달걀을 하나씩 낳았지. 달걀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는 또 암탉이 되고 암탉은 또 달걀을 낳고 곧 닭들은 닭장이 좁다고 난리를 쳐대해. 꼬끼오 꼬꼬꼬. 막내 며느리는 부지런도 하지. 닭들을 장에 내다 팔고는 그 길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샀어. 아침 저녁으로 구정물을 길어다 먹였더니 돼지는 어느새 자라서 새끼를 12마리나 낳았지 뭐야. 돼지들은 우리가 좁다고 날마다 울어대. 막내 며느리는 신이 나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4: 서방님, 이것 보세요. 우리 집에도 송아지가 생겼어요.
0: 막내 며느리는 돼지들을 장에 내다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산 거야. 송아지가 어찌나 잘 크는지 어느새 커다란 누렁소가 되었어.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겨이삭을 나누어준 지 꼭 3년이 지났네. 할아버지는 며느리 셋을 불렀어.
1: 그래, 그동안 벼이삭 하나로 무엇을 했느냐?
0: 만며느리는 한 알도 안 버리고 다 까서 밥에 넣어 먹었다고 했어. 둘째 며느리는 비 안 맞게 처마 밑에다 매달아 놓았다고 했지. 끝으로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
4: 아버님, 그때 그 벼이삭이 바로 저 마당의 누렁소가 되었어요.
0: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느리들을 모두 칭찬했어. 보잘것없는 벼이삭이지만 저마다 쓸모있게 썼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부지런한

0: 막내 며느리한테 논밭을 물려주었어. 그 뒤로 막내 며느리는 힘든 농사일을 척척 해내면서 형님네들과 사이좋게 골고루 나누었대. 그래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대.
1: 그림책 뽕뽕뽕.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딜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0: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럼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먹을 것과 전쟁을 선포한 대게 있습니다.
1: 먹어봐.
0: 숨 넘어갈 듯 먹어치우는 건 기본. 남의 것이라도 물불 안 가리는 한 녀석 때문.
2: 저기요.
3: 사료는 모든 이제 부어주면 되는
0: 거. 이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다.
3: 선생님 아니셨으면 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마고는 문제가 있어.
0: 음식을 두고 벌이는 마고와 집사의 사투. 그런데 나도 이러는 데는 딱 이유가 있다. 과연 마고의 식탐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1: 야 진짜 놔. 야 제발 한 번만.
0: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길.
4: 네.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반갑습니다.
5: 어? 이 친구는 누구예요?
4: 이 친구는 마고예요.
0: 외모는 기품 있고 도도하기 그지없지만 문제적 고양이 마고입니다.
4: 저 친구는 마리예요. 마리는 한 살이에요.
6: 우리 집에 놀러 온 고냥.
0: 친화력 많네, 무아한 고양이. 마리도 반가워. 어머, 깜짝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시작된 술래잡기. 절대 잡히지 않겠다는 듯.
1: 내가 너 어떻게 잡냐!
0: 마고 필사적으로 숨습니다.
1: 와, 그거 잠겼어?
0: 간신히 마고를 어찌어찌 꺼내보는데요. 아우, 이게 뭐야. 치킨 한 덩어리가 입에 떡?
6: 아, 내 고기를 뺏기다니 억울하다.
1: 아, 어떻게 뺐냐? 아파. 내 손가락. 너 아파.
3: 요즘에 좀 뭘 많이 훔쳐 먹는 것 같긴 해서 좀 마음이 그래요.
0: 그런데 집사는 안 보이고 마고는 집사의 방 앞.

0: 불 서성거립니다. 울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마구야, 거기 뭐가 있어? 아하, 밥이 있었구나.
1: 줄 거야.
0: 그새를 못 참고 문틈을 노리는 발, 발.
2: 빨리빨리 문부터 열어라오.
1: 마구야.
0: 문 열리자마자 숨도 안 쉬고 바로 코를 막는데요. 허겁지겁. 아이고. 마고야, 누가 뒤에서 따라오니? 반면 세상 여유롭게 식사 시간을 즐기고 있는 마리. 아니, 같은 집에 사는 고양이들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먹다 말고 갑자기 오잉? 마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마리 밥그릇으로 슬며시 머리를 들이미는 마고.
1: 아니야. 너 거 먹어.
0: 얼마 남지 않은 제 밥을 싹싹 비워내고는 다시 한번 마리의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마고. 마리는 천천히 느긋하게 먹고 싶지만 마고의 부담스러운 눈빛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1: 혼자 먹게 해. 아니야. 마리야, 가지마. 마리 가지마. 먹어. 이리 와.
0: 결국 말이 돌아서고만 해요.
1: 아무래도 식탐이 너무 세서 사료는 모든 이제 부어주면 1분 컷. 습식도 정말 빨리 왁 이렇게 먹고 끝. 왁 먹고 나서 그 다음엔 말이 거를 탐내고요. 아니야. 먹었잖아. 내려가. 아니야. 내려가.
0: 금방 밥도 먹었건만 여전히 음식 흔적을 찾아 헤매는 마고. 이런 마구 때문에 집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 여기서 간식 그 습식 냄새가 난다고 하면 더 탐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냄새를 없애보자 해가지고 씻어야 돼요.
0: 설거지는 물론 싱크대에 남아있는 냄새까지 모조리 없앤다고. 아유,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으려나 했는데 마구 다시 출동.
2: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0: 다 치웠는데 뭘 찾는 거니? 응?
1: 저 위에 방금 올라선 게 추르짜개가 있거든요. 지금 저거 탐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0: 마구의 식탐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1: 중성화가 끝나고 나서 확실히 왔어요.
0: 마구 식탐의 원인이 중성화 수술에 있다?
1: 중성화 끝나고 나서 마구가 설사를 했었어요.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수술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니까 사료도 바꿔보고 유산균도 먹여보고 다 해봤는데 안 멈춰서 최후의 방법으로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만 보면 미치는 게 아닌가.
0: 집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고는 뭐하고 있을까요? 눈치 볼 집사도 없겠다. 이젠 완전히 마고만의 세상을 즐길 시간. 혹시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없는지 샅샅이 찾다가 음식이 있을 만한 장소, 주방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뭘 하나 봤더니 에구머니나 마고야, 싱크대 마개를 왜 들어올리니? 잠시 후 집사가 돌아오고.
3: 마기.
0: 집사가 바로 싱크대를 살피는데요. 그리곤 배수구 청소를 합니다. 집사님, 이런 일 자주 있나 봐요.
1: 너가 아니야.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걸 보고 음식물도 먹는 아이구나. 그거까지 먹을 줄 몰랐었죠. 너무 불안해요.
0: 치킨도 못 먹고 집사 김밥을 사러 나갔다 온 거였군요. 아이고야. 아무리 식탐이 많다고 해도 고양이가 고기 한 점 없는 김밥까지 노리는 거니, 마고야? 입에 문 우엉조각 같은 것을 얼른 꺼내는 집사. 집사의 식사를 방해해놓곤 금세 또 숨는 마고. 너 잘못한 건 아는 거야?
1: 너 거의 흘렸지?
0: 에이, 어지르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그런데 집사가 한눈을 파는 틈에 김밥 사냥에 성공하는 마구.

0: 집사 김밥 뺏는 데는 성공하지만 거실은 난장판이 돼버렸네요.
1: 아, 아깝다.
0: 먹다가 잡다가 치우다가 아이고 급기야. 일어서서 먹는 모습이 어쩐지 처량해 보이네요.
2: 막 먹을 거 물고 가고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니까 제가 한 손은 꼭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0: 서서 먹을 때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2: 사람 음식 다 먹는데 냄새나는 음식은 유난히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치킨이나 뭐 고기 냄새 이런 건 더 좋아하고.
0: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남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누나 집사만큼은 아니어도 남동생도 마구를 무척 아낀다는데요.
1: 넌 형이 좋다오.
0: 이렇게 형 집사가 마구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우연찮게 알게 된 분이 캐터리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고양이를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0: 6개월 전 캐터리에서 지내온 마구를 데리고 온 남동생. 그로부터 한 달 뒤 캐터리에서 같이 지내던 마리도 입양했다고. 갑자기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누나 집사가 요리를 시작했는데요.
4: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0: 그런데 남동생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는 마구. 내친 김에 대놓고 줘봐도 꿈쩍도 안 하네요. 너 정말 낯설다. 사람 차별하니? 반면
2: 눈 떠졌잖아요.
0: 누나 집사가 곁에 오자 바로 달려듭니다.
2: 고기 좋아하는데? 앉아.
5: 마구야, 너 왜 누나 것만 뺏어먹고 형 거는 안 뺏어먹어? 누나가 좀 서운하겠는데?
3: 누나가 좀 유별나게 잘 챙겨주거든요. 뭐 유산균이다 뭐다 해가지고 영양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막 챙겨줘요. 저는 그냥 중성화한 게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받아서 식욕으로 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
0: 다음 날 아침부터 분주한 누나 집사.
2: 나가.
0: 음식을 향해 돌진한 마고와 실랑이를 벌이는 중인데요.
2: 떴다, 나가라. 이제 나가라. 마리도 나가라. 들어오는 거 아니다. 나가.
0: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마고 마리에게 줄 식사를 준비한다고요. 살이 점점 찌고 있는 마고가 걱정돼 제한급식을 시작했답니다.
2: 원래 마고 체중에 그때 30g, 30g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사료만 먹었을 때고 우리 마고는 습식도 먹고 있기 때문에 사료 양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25g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거면은 살이 빠져야 되는데 마고는 자기 체중보다도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쪘잖아요. 그러면은 남는다는 거잖아요. 활동도 안 하는 거 아닌데.
0: 집사님,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요? 어디서 또 마고가 오진 않을지.
6: 집사님 자세가 좀 라면 끓이는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2: 마고를 막는 자세입니다.
0: 둘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언제라도 덤빌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마고. 하지만 누나 집사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2: 아니야. 저리 가.
1: 아, 냄새도 못 맡냐.
0: 오늘 요리는 짜장라면인데요. 사실 마고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짜장이래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오늘은 제대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고와 마리의 밥을 챙기는 집사. 녀석들이 밥을 먹을 동안 누나 집사도 함께 식사할 예정입니다. 마고야, 제발 천천히 먹어. 응? 마고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식사를 시작하는 누나 집사. 어느새 밥 다 먹고 또 마고가 왔는데 어라, 입만 꿀꺽일 뿐 가만히 있네요.
2: 네가 웬 일이냐?
0: 이게 무슨 일이래요? 오늘 메뉴 선택 탁월한데요? 마고가 진짜 짜장을 안 좋아하나 봅니다.
6: 또 먹을 거 하나 찾았네요.
2: 각종 짜장 라면을 찾아서.

0: 드디어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1: 참을 줄 아는 마고.
2: 왜 참을 줄 아는 마고.
3: 아, 도전해볼 거냐 하지 말 거냐.
0: 에이, 그걸 또 먹냐 마고야.
4: 야, 그거 언제 먹었어요. 야, 물 삼키면 어떡해.
0: 입안이 깨끗. 아우, 마고가 벌써 다 삼켜버렸나 봅니다. 마고의 식탐, 집사님 못당하시겠는데요?
3: 아, 먹을 게 있어서 먹는 게 잘못이냐.
2: 고양이 음식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사료, 고양이 습식, 고양이 간식 다 너무 잘 먹으면 너무 좋죠. 사람 음식에 좀 한을 뗐으면 좋겠고.
0: 마고의 식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미아홍철이 출동했습니다.
5: 오늘 주인공 고양인가요? 와, 환경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벌써 뭐 수직 공간에서 바깥을 다 보고 있고.
0: 마고야,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다.
5: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한복한 보시죠, 그러면.
3: 영철, 어서 오라오.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고양이 부탁해 김영철 선생님입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6: 오, 바로 펀팅. 오, 엄청난 친화력.
2: 네, 친화력은 좋아요, 머리가.
0: 갑자기 볼일을 보는 마고. 혹시 긴장했니?
6: 낯선 사람 오면은 또는 낯선 환경 가면 최대한 볼일 참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볼일을 본다는 거는. 네. 야, 너 완전 인싸 성격이다. 이야.
2: 그런데 덮는 거는 안 하고 가네요.
7: 근데 마리가 대신 덮어주던데.
6: 그러네요, 바로 가서.
2: 네.
6: 뭐 다른 고양이 이제 냄새 나니까 그 냄새 자기가 덮고 나오고. 만약에 두 고양이가 사이가 안 좋으면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 네. 기다렸다가 그 화장실 들어갔던 친구가 네. 그 거기서 대변 소변 보고 냄새 나는 게 싫어서 네. 오히려 지켰다가 때리거나 화장실 이용하는 걸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이는 모습들 봐서는 되게 괜찮은 편입니다.
3: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0: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마고의 식탐. 마고는 먹는 속도부터가 참 남달랐습니다.
6: 아, 진짜 허겁지겁 먹네요. 마리는 그거에 비하면 느긋하게 식사 시간을 즐기는 편이고.
7: 혼자 먹게 해. 아니,
0: 집사가 아니. 말려도 음식만 보면 직진하는 마고 때문에 마리는 포기하기 일쑤.
6: 방금은 확실히 마리가 먹고 있다가 네. 옆에서 마고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네. 불편해서 자리를 피한 건 맞아요.
2: 네.
6: 그래도 식탐을 부리는 것 치고는 으르렁거리거나
2: 네.
6: 지금 막 마리를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네요.
2: 네네, 맞아요.
6: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막 계속해서 아,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네. 먹고 싶다. 어? 내가 먹을게. 약간 네. 이 정도로 계속 막 압박을 네. 주는 정도?
0: 마고는 고양이 마리 밥만 탐낸 게 아니라 사람 음식까지 입을 댔습니다.
6: 원래 근데 사람 음식에 대해서 기호성이 있는 고양이들이 네. 있긴 있어요. 어린 시기에 혹시 사람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맛을 본 적이 있으면
2: 아, 네.
6: 이 사람 음식에 대해서도 아,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라는 이제 기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마고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음식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죠.
8: 누가 으으냐, 놔.
0: 선생님, 뭐가 잘못됐나요?
6: 방금 이렇게 먹을 걸 무운 상태에서 네. 계속 이걸 잡아당겨서 꺼내려고 하면 네. 되게 계속 도발하는 상황이 돼요.
2: 아...
6: 이를테면 야생에서 쥐를 사냥해서 물고 은신처로 가는 것과 똑같은 네. 상황이거든요.
2: 네네.
6: 그래서 이 순간에는 되게 각성 상태가 돼요. 나는 사냥을 했고 나는 이 사냥감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되게 본능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저 순간에는 되게 손으로 뭔가를 말리거나 했을 때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조금 먹은 건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네요. 선생님, 그런데요. 마고가 남동생에게는 달려들지 않더라고요.
6: 이건 진짜 생존하고 네. 직결되어 있어요.
2: 아...
6: 왜냐하면 사냥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상을 잡아야 되고 사냥 성공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장소에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6: 근데 만약에 동생분께서 평소

0: 최초의 사람 음식 탐냈을 때 여지없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거든요.
1: 사실 누나 집사는 마고에게 사냥 성공률이 높은 만만한 상대였던 것. 집사는 마고가 식탐이 강해진 게 중성화 수술 이후부터라는데요.
0: 중성화 수술.
2: 네.
0: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바뀐 부분.
2: 네.
0: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욕이 더 드는 거는 맞습니다. 처음에 집 왔을 때 몸무게 몇 킬로그램?
2: 3.3kg였어요.
0: 3.3kg.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이 안된 상태에서 3.3kg으로 왔고,
2: 네.
0: 지금은
2: 지금은 중성화가 됐고 4kg를 지금 현재 돌파했습니다.
1: 선생님, 왜 그러세요?
0: 마고는 기본적으로 체형 자체가 전혀 비만 체형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허리 라인이 이렇게 일자가 되거나 튀어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만이거든요.
2: 네.
0: 근데 마고는 지금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2: 네.
0: 이 상태는 적정 체중 그리고 조금 마른 상태로 볼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뭔가 살이 조금씩 찌고는 있지만 체형 자체가 비만 체형이 아니다. 이거는 그 전에 성장이 덜 됐거나 아니면 그 전에 너무 마른 상태였다라고.
1: 마고의 식탐은 어릴 적 캐터리에서 자란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0: 경우에 따라서 이제 차이들이 있지만
2: 네.
0: 캐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예뻐야 되기 때문에
2: 네.
0: 체형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2: 네.
0: 그래서 급여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급여하는 편이 많고
2: 네.
0: 키가 뭐 180인데 체중은 60kg 뭐이 정도로 해서 모델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배고픔을 달고 살잖아요.
2: 그렇죠.
0: 적정 체중 미달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가 고픈 게 당연한 거죠.
1: 마고가 음식에 달려든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였네요.
0: 지금처럼 활동성이 워낙 좋고,
2: 네.
0: 그리고 체형 자체도 마른 상태면 기본 급여하는 양 자체도 늘려줘야
1: 사실 모든 집사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적절한 사료량은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0: 그 사료 급여량은
2: 네.
0: 25g씩 주시는 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2: 그때 마고 당시에 체중에서 그때 한 3.6이었나
0: 네.
2: 이랬을 거예요. 3.6 몇던 6, 2, 6, 3뭐 이렇게 왔다
0: 네.
2: 갔다 할때그 사료 계산기를 보고
0: 일반적인 섬유,
2: 네.
0: 활동량이 그냥 일반적인 섬유가 1.2배수를 곱하게 돼요.
2: 네.
0: 근데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은 원래 1.4배 뭐 이렇게 더 높여줘야 되고 아마 그때 계산하신 양보다는 더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2: 그럼 마리도 식탐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마리는 안 오르고 마고만 좀 일방적으로 됐을까?
0: 근데 이것도 애들마다 개체 차이가 또 있어요.
2: 아.
0: 마리는 대신에 특별히 그 배고픔을 많이 느끼진 않잖아요.
2: 네.
0: 그리고 체구 자체도
2: 작아요.
0: 네, 마고보다 작은 편이고.
2: 네.
0: 그 중에 또 어떤 아이들은 중성화 수술하고도 하루에 되게 딱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 먹고
2: 네.
0: 나중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마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자, 오늘의 솔루션은 마구의 체격에 맞춰 밥을 더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2: 원래는 이렇게 4분의 1에서 이만큼만
0: 네,
2: 줬거든요.
0: 마리는 4분의 1만 주셔도 돼요.
2: 이거는 일단 먼저 마구.
0: 네, 마구. 딱캔 절반, 큰 캔의 절반 오늘 마구 주고 마리는 4분의 1.
1: 마리의 두 배죠. 미어웅철이 마구의 먹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구 신났네. 평소보다 더 많이 줬는데도 빨리 먹다니 정말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 이렇게 천천히 먹으라옹.
0: 너무 극하게 먹다 보면 계속 배고픈 것처럼
2: 아,
0: 느껴지거든요.
2: 네네.
0: 그래서 사료 급여도 좀 널찍하게 그리고 약간 슬로우 피더를 이용하면
2: 네.
0: 훨씬 더그 부분도 개선이 될수 있어요.
1: 이런 걸 쓰면 식사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0: 마고 이거 한 절반 정도만
2: 절반 정도예요?
0: 네, 그 정도만 해서
2: 네.
0: 이거 줘볼게요. 자.
1: 과연 마고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우, 왜 이렇게 안 돼?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우, 답답해.
0: 사실 이렇게 되면 먹으면서도
2: 네.
0: 어느 정도는 조금 참을성
2: 네.
0: 그리고 천천히 먹는 거 이 부분이

0: 같이 이제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었어요.
1: 마고야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아.
0: 한 달 동안 제가 마고가 적정 체중인 한 4.5kg에서 네. 7kg 요 사이 정도에 맞춰서 사료 급여량 늘려가시고 그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슬로우피더 이용하시면 마고 식탐은 지금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는 결코 아닐까요?
1: 며칠 후 집사로부터 도착한 영상. 슬로우피터를 이용해 천천히 먹는 데 익숙해진 마고. 게다가 오, 사람 음식에 관심 없음. 예상보다 빠르게 나아지고 있네요.
2: 선생님 아니셨으면 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마고는 마고는 문제가 있어. 식탐이 쎄. 그러면서도 되게 조금만 주면서 막 살찐다고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주고 좀 쪄도 아직 성장기구나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1: 이제 건강하게 고양이 밥만 먹는 거다. 집사님 마고 잘 부탁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오, 불안, 수치심, 분노. 왜 우리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까요? 진화의학의 개척자 랜돌프 네스. 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정신장애와 감정의 기원에 다가갑니다.
2: Emotions are special modes of operation that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s that have occurred over evolutionary history.
1: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신장애에 취약한 걸까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랜돌프 네스와 함께 진화 정신의학의 최전방으로 가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0: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불안, 수치심, 분노. 왜 우리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까요? 진화의학의 개척자 랜돌프 네스. 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정신장애와 감정의 기원에 다가갑니다.
1: Emotions are special modes of operation that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s that have occurred over evolutionary history.
0: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신장애에 취약한 걸까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랜돌프 네스와 함께 진화 정신의학의 최전방으로 가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우리용기형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 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요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다리를 자.
2: 자, 아니 계속 잘할 때까지 아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3: 뻔히 보이잖아. 근데 그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0: 몰랐어요.
1: 남내가 점점 의자에 앉으면 돼요.
2: 그리고
3: 네, 고수들 뒤로 계속
2: 눈부시니까
3: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2: 테니까
3: 어디지?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
4: 이곳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로프 아카데미입니다. 진정한 로프공이 되기 위해선 로프 타는 법과 청소하는 법을 모두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직접 로프공 교육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5: 신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방송을 위해서라면 출연부터 히말라야 등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13년차 PD 이동윤입니다. 히말라야도 다녀온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높아봤자 히말라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전 당당히 도전했습니다. 막상 현실로 닥치니 너무 무서워요.
6: 자, 로프를 탈 때 첫 번째 원칙, 두 줄을 내린다. 되죠? 이렇게 두 줄을 내려요. 그래서 한 줄은 주로프, 주다. 저희 몸이 걸리는 한 줄은

0: 고소박.
1: 그 다음에는 무조건 두 지점에 걸어야 돼. 추락사고 중에, 로프공 추락사고 중에 사고율 1위가 매듭 풀림이에요.
2: 로프 1로 외벽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우원호라고 합니다. 횟수로 따지면 7년째 되는 거고요. 주변에 동료들이 사고가 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 프로세스가 생기면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3: 건설 현장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건 근해식 안전벨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몸을 별로 보호해주지 못해요. 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말라고 이런 안전벨트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걸렸어요. 그러면 몸이 걸려요.
4: 잠깐만요.
3: 보통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고소 작업할 때 떨어지면 살아남으라고 이런 걸 줘요. 근데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보면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어떠세요, 느낌이? 이대로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9나 아니면 스카이차나 뭐 도로를 가져오든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피가 안 통해서 경동맥이 딱 막혀요. 허벅지 안쪽에 있는 경동맥이 다 막혀서 오로지 거기로 힘을 다 받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근데 아직도 로프 탈 때 이런 걸 타고 타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왜 하네스형이 중요한지. 하네스형은 허벅지랑 허리랑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도 무게 분산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세를 고쳐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위험한 상황을 하나라도 다 없앴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사신성인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장비 먼저 살펴볼게요. 크롤이에요. 네, 등강기예요, 등강기. 가슴 등강기, 크롤. 얘 이름은 아삽이에요, 아삽.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딱 붙으면, 추락하는 속도로 가면 딱 걸려요. 자, 이거 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손은 한 30, 40%? 그리고 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로. 다리를 쓸 때 엉덩이, 근데 자, 지금 이렇게 앞으로 쓰는 분이 많아요. 앞으로 쓰는 것보다 엉덩이 뒤쪽으로 수직으로 쓰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두 손으로 올라가고 순간 놔야 돼요.
4: 이제 시작이다.
3: 이제 시작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다 쉽거든요. 이것만 4일 하는 분도 있어요.
4: 그 무슨 원리지? 무슨 원리야? 자, 차서 차서 이렇게 발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발이 내가 바본가? 이해를 못했나?
3: 다리를 써야 돼. 다리를 뒤쪽으로.
5: 동기들이 있어서 외로운 바보는 면했습니다.
4: 발을 썩.
6: 그러면 이게 올렸죠. 발에 힘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올리고 올릴 때. 이게 공간이 있어야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다리도 계속 밀고 있으니까 이걸 밀고 있어요.
5: 매달린 지 10분.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6: 먼저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공간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5: 하강하기 위해서는 로프를 잡고 위로 살짝 올라가야 됩니다. 로프에 올라간 만큼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때 하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4: 와, 이거 진짜 근력 없으면 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두렵게 힘들어요.
5: 내려가기 위해 한 번 더 힘을 내 로프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4: 어서 사내를 좀 갖다 주실래?
1: 팔에 데미지 입으면
3: 이게 손만으로 버티는 게
5: 결국 사다리의 힘을 빌렸습니다.
2: 저는 사실 뭐든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배워서 해야지 현장에서 배운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야구를 안 배웠는데 경기를 뛰면서 배우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신경 써야 될 게 막 10가지가 넘잖아요. 그걸 하나만 놓쳐도 사실은 특히나 로프일은 너무나 큰 사고가 난단 말이죠. 최하 어디가 부러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이런 일인데 뭐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저는 무조건 배우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첫 실습은 2.5m.
3: 자, 위에 올라가면 천천히 움직이세요.
4: 네.
3: 팩팩 몸을 돌린다거나 뒷걸음질을 갑자기 뛴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5: 아, 밑에선 분명히 낮아 보였는데.
3: 자, 맨 처음에 오면 우리는 무조건 생명줄 확보를 위해서 아삽을 걸어요. 줄 내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이렇게 내리다가 줄이랑 같이 딸려가거나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 치거나. 자, 줄 풀림 사고가 1번. 헛디딤. 그 2번이에요. 그래서 줄오프를 땅에 닿게 내려놓고 그래서 와서 똑같이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중심 줘서 뒤를 한 번 더 잡아요. 네. 얘가 갈려서 움직이다 갈려서 끊어질 수 있으니까 50대 50 무게 중심 분산도 되고 얘가 만약에 주로프가 하다가 끊어졌어요. 갈려서 끊어졌어요. 요만큼 각도만 펴지는 정도만 떨어지는 거예요. 한 요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래도 대처하기가 훨씬 괜찮을 거예요. 자, 요게 앞이에요. 고무판이 있는 쪽이. 가지런하게 논다. 1번. 얘 껴넣어요. 내가 탈 위치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걸 줄줄줄 서서히 천천히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양쪽 발을 다 올려요. 이렇게 잡아 끌어갖고 들어줘요. 그리고 살살 놓으면서 내려가요. 앉으면 돼요. 위에 잡고 스르르르 하고 올라오시면 돼요. 자, 오른발 먼저.
5: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습. 우선은 낮은 높이에서 달비게 앉는 법부터 배웁니다.
3: 아직 볼 필요 없어. 중심을 다 간 다음에 지금 보면 돼요, 이제. 발이 잘 있는지. 자, 오른발로 제끼세요.
5: 벽에 붙은 달비게를 뒤로 제낀 뒤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달비게에 탈 수 있습니다. 저 순간이 제일 살떨렸던 것 같아요.
3: 네, 잘하셨어요. 푸세요. 브레이크 풀고 살 조금만 내려가요. 자, 스르륵 놓는 거예요. 오, 잘하시네. 자, 다리 펴고.
4: 처음 탈 때는 사실 장비들 잘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외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제가 매듭을 지어서 저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하네.
5: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은 6m 실습장.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4: 아, 진짜 너무 아파. 나 진짜 손목 땀나. 땀나요, 어떡해요.
3: 이렇게 놓고
5: 아마도 이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보호대예요. 보호대 종류가 많아요. 가죽 보호대도 있고 나무 보호대도 있고 뭐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많은데 저는 나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뭔가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길을 잡는 것도 있고 뭐 그냥 각자 취향 대로 하면 돼요. 팔꿈치 대고 중심 앞쪽으로 내려가요.
5: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듯한 저 여유로움.
3: 중심을 낮추면 더 안정적이에요. 서 있으면 더 위험해. 그래서 조금 내려가요 일단. 그래서 그냥 약간 반동을 줘보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여기 안 부딪히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충분해.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넘어가세요. 이절로. 여긴 밟아도 돼. 살짝.
5: 본능이 알려졌습니다. 엎드리라고.
3: 여기 오면 또.
5: 가볍게 움직이는 팀장님을 보고 있으니 심장이 아픕니다.
0: 아이고.
5: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데 저는 마지막에 힘 빠졌을 때 맞는 게 좋더라고요.
3: 콩콩콩콩 뛰어봐요. 그러면 얘가 줄이 살짝 늘어난단 말이에요. 텐션이 더 잘 먹어. 내려가요. 이제 중간 판넬까지 내려가요.
5: 생각보다 동기들은 주저없이 내려갑니다.
3: 좋아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무릎 벽에 안 닿게 조심하고.
5: 웃고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껏 닿지요. 진지한 표정의 동기들.
3: 남의 거 보는 게 더 무섭다니까요. 막상 타면 괜찮아요.
5: 결국 제 차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3: 팔꿈치 대요. 팔꿈치. 좋아요.
5: 2.5m의 공포는 6m에 비할 게 못 됩니다.
3: 좋아요. 팔이 내려가야죠. 팔이. 네, 됐어요. 좋아요. 조금 더. 네, 거기까지 내려가서 브레이크. 중심만 살짝. 많이 안 가주세요. 지금은 중심 이동만. 판넬까지 내려가 볼게요.
5: 카메라 감독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3: 자, 좀만 더 내려가 봐요. 자, 이번엔 좌우로 걸어 다녀 봐요. 네,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씩 나눠서 반동을 계속 더 주면서 그네랑 똑같아요. 로프트 하는 건, 자,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요. 그러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어군을 탐지하고 거기에 맞는 낚시를 할 건지 그물을 풀 건지를 해야 되고 또 그 물고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로프를 탄다는 건 배를 몰고 나가는 것까지예요. 그 외에는 유리창을 닦는 법을 배운다든지 실리콘을 다룰 줄 아는 걸 배운다든지 방수에 대해서 배우고 페인트에서 배우고 뭐 설비를 뭐 덕트를 설치하는 일을 배우고 이건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압축기. 검지로 얘만 살짝 빼면 빠져요. 그래서 약간 당기면서 내 몸을 붙여야 돼요. 뗄 때 그냥 떼면 몸이 자꾸 벌어져요. 저측 그 위쪽에 있을 때는 몸이 잘 안 벌어져요.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몸이 자꾸 떠요.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기면서 치고 그리고 자 이제 오른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왼손 오른손 따로 놀아야 돼요. 오른손은 살짝 뒤로 기대고 비누칠이 칠해진 상태에선 끌고 오면 끌고 와줘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요. 가요. 우리 롤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롤링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떼면서 이게 줄에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더 몸이 그 뭐라고 그럴까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 몸도 안 힘들고

0: 잘못했어.
1: 동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한수로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2: 그래도 바르는 건 아까보다 나아서
3: 아니 근데 두피디님은 진짜 어떤 자신감에 본인이 원래 몸을 잘 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0: 아, 잘 쓴다니까요 진짜.
3: 누가 봐도 하위 30%인데? 아. 그죠? 축구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0: 축구요?
4: 축구 좀 못하긴 하는데.
3: 축구 이런 거 다 못하긴 하는데. 발이 지금 개발이잖아요.
1: 제가 축구는 못해도 열정은 있습니다. 열정 하나로 이곳을 찾아온 저와 동기들의 체력 테스트 시간. 첫 번째 종목은 로프 들고 달리기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프 빨리 올라가기. 첫날과 비교하면 동기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장비를 다루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역시 예비 로프공 답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한 건 우리의 에이스 시원이. 올라가는 모습이 프로묻지 않습니다. 로프에는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들. 동기의 진심이 결국 로프 끝에 닿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팔씨름. 이번엔 제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대와 만났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도 로프에는 진심이니까요. 놀랍게도 저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동기들. 이번엔 재우 형과 명수의 대결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선수 출신. 역시 저력을 보여주네요. 제 동기 대단합니다. 저도 질 수 없습니다.
5: 제가 PD의 명예를 걸고 꼭 이기겠습니다. 네.
6: 세계의 명예를 걸고 다시 가겠습니다.
1: 동기들과 마음을 나누니 무언가에 이렇게 진심을 다했던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6: 준비 시작.
1: 이번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기들만큼 저 역시 로프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동기들의 진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체력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동기들과 가까워질수록 동기들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로프를 잡게 됐을까요?
7: 내가 조금 몸 고생하더라도 그냥 다른 직종보다는 조금 더 고수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8: 네. 맞아요.
7: 자, 말 그대로 동합줄이라도 매달려보자라는 심정으로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8: 만족하세요?
7: 저요? 뭐 저는 그 전에 했던 일이 이제 카페를 했었는데 그거를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걸 적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이 때에 뭐 그냥 남들처럼 보통 회사 들어가서 일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넉넉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확실히 들고 그걸로 나는 평생 못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8: 12년?
9: 12년?
8: 네.
7: 어떤 거?
10: 파스타집.
11: 그 같이 일하던 직원 친구가 나 그만둔다고 하니까 가게 없어진 거 아쉽다고 지가 인수했어.
12: 지금 하고 있어요?
11: 대학교 앞에 아이들이 원하는 가격과 그걸 유지하다가 내가

0: 알아먹은 거 아니야? 그 아기 유지하다가. 나 그래 초반에 되게 재밌었거든. 애들도 재밌고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아 이거 할 만한다는데 점점 꺾이고 코로나 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안 해야겠다 해서 접었지. 잘한 것 같아?
1: 저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올림픽을 못 나가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또 올림픽 나왔으면 좋았겠다.
1: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든 올림픽 나가고 이런 건 실패했죠. 국가에 못 되고 이런 건 실패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이 정도 했어도 나 성공했네.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하게 돼서 만약에 또 자리를 잡으면, 이것도 재밌네. 이것도 성공했네라고 느끼면 또 의미가 있는 거고.
2: 그냥 워낙 좋은 사람들이고 좀 이미 마음이 좀 많이 통한 것 같긴 해요. 그냥 괜히 또 뭔가 마지막 날 되면 눈물 나올까 봐 눈물 나고 좀 걱정이고.
3: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4: 네, 오늘은 이제 실내 연습장에서만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습니다. 현장 실습을 사실은 아직은 나올 실력이 아닌데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면 다시 연습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걸, 아, 더 보완해서 연습을 해야겠구나. 아, 이런 건 이래서 연습을 했구나라는 거를 좀더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여긴 진짜 딱 센터를 밟아야 돼. 여기 안 기대지니까 막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심도 더 숙여야 돼.
5: 중심을 낮출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옹기종기 엎드린 채로 내려가는 팀장님을 지켜봤습니다.
3: 그래도 여긴 조금 지나면 발 디딜 때가 있어. 그나마. 아예 없는 데들도 많아요. 첫 칸에 완전히 허당인 데들도 있어.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잡고 이렇게 탔어요. 호스는 내 몸이랑 아삽 요 사이로. 그리고 작업 위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물은 최대한 처음에 조금만. 그리고 그래서 계속 붙이지 않고 있으면 몸이 자꾸 벌어질 거예요. 이런 창틀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좀 내려오고 여기서 그냥 해서 옆으로 그리고 또 내려가요.
5: 높이가 주는 공포, 할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진짜로 풀을 타는구나에 대한 기대,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원필이 형. 청소에 사용할 호수를 직접 내리는 중입니다.
6: 아니, 중간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려가면서 호수가 따라와야 되는데 땡겨야 돼서 안 내려. 그리고 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엄청 무거워져. 한번 꺾였기 때문에
2: 역시 경영 일머리가 좋아.
7: 자, 이제 가서 식 한번 해보고.
5: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4: 네, 호스 칙 한번 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한번 소리가 났으면 된 거야. 압이 찬 거야. 그러면 칙 했으면 새로네 살짝.
5: 망설임 없이 다리를 뻗는 원필이 형. 와, 진짜 겁도 없다.
7: 여긴 역순이잖아. 오른손은 잡고 왼손은 넘겨짚고. 왼손은 넘겨짚고 발 먼저, 일단 한쪽 발만 먼저. 자, 다리 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완전판이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팔 옆으로 들어간 거야. 옆으로 들어간 거야. 모양새 봐. 돌아, 계속 돌아. 그냥 거기에 맞춰야 돼.
6: 아, 그래요?
7: 네. 호수 때문에 계속 돌아. 그러니까 빨리 센터를 밟아. 자, 옆에 밟지 말고 센터를 밟아. 안 그러면 옆으로 돌아. 자, 조심 앞으로 하고. 오. 가요. 가. 괜찮아. 허리 일단 숙여놓고 양발 밟아.

0: 발로 중심을 느껴. 자, 발로 중심을 잡아야죠. 네. 지금 한쪽으로 쏟아지니까.
1: 붙는 사람도 긴장되는지 안 할 수가.
2: 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1: 아, 그런 걸로. 네,
2: 맞아요. 여기서 옷이 사실 이렇게 하면 더 걸리는 게 많아. 어쩔 수 없어.
3: 어떻게 궁금하다.
4: 실내가 아닌 야외에 나오니 새삼 제가 로프공에 도전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 와, 형 용기에 박수를. 첫 타자가 제일 힘든 법인데.
5: 많이 안
6: 나한테 조언 좀 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5: 느리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마세요.
6: 침착하게.
5: 너무 크게
6: 침착하게.
5: 아시겠죠?
1: 하나씩.
6: 침착해줄 수 없으면.
1: 막 허둥댈 수도 없을걸? 올라가면?
2: 와, 어? 내가 첫 번째로 살 걸.
1: 그지?
5: 아, 네? 저 봐봐.
7: 그게 내가 첫 번째로 안 탄 게?
2: 네.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사실 찹찹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막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조금 생각하게 되네요.
7: 내려갔다 오셨어요?
2: 예.
7: 어때요 해보니까?
2: 진짜 힘들고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는 좀 혼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더 긴장했는데 한 창 한 두 개 닦으니까 실수했던 게 계속 기억이 나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좀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처음 올라왔을 때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요 끝까지 나도 안 힘들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7: 근데 힘듦이 무서움을 이겼네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고소공포증 약간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드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요.
3: 걸고 네
4: 드디어 제 차례.
5: 아니, 나중에 내가 줄 거니까 이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호수 때문에 지금 제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발로 잡아놓고 센터를 잘 찾아요. 네. 발이 잘못 들어갔어요. 왼발. 왼발 다른 구멍에 들어갔다고요. 네, 하지 말고 봐요.
4: 팀장님의 윽박에 더 긴장했나 봅니다.
5: 네, 망하는 거예요.
4: 계속해서 실수, 또 실수. 도대체 과거에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던 걸까요?
5: 좋아요.
4: 그래도 사고 없이 무사히 달비게 앉았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창문만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5: 보조발 뒤쪽으로 넘기고
3: 쉬울까요?
5: 네.
4: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엔 손이 문제. 로프를 거는 간단한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5: 그리고 호스 끌어올려서 아삽과 내 안전벨트 사이
3: 쪽으로?
5: 아니요, 그쪽 말고. 아니에요. 아니, 안으로 말고.
3: 이쪽으로.
5: 그 자꾸 통과하지 말고. 지금 오던 그길 그대로 와요. 아니. 몸 쪽으로. 자꾸 들어오지 말고 왜 자꾸 글로 통과해. 거기 말고. 아, 네, 거기. 열어서 바깥쪽으로. 절로 가요. 여기 잡아서 이렇게 걸어. 아,
3: 응?
5: 건 상태로 빼야 돼요. 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와, 미치겠네. 아니, 그렇게 하라고.
3: 아, 이랬어.
5: 그래, 이렇게 걸리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잖아.
3: 시작할까요?
5: 네, 내려가요.
4: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강을 시작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기엔

0: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 요즘 그렇게 있으면 안 해주세요.
0: 최대한 청소에 집중합니다. 아래를 보면 아찔하긴 하지만 창문이 깨끗해지는 것에 집중하면 높이를 잊게 되진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저길 내려왔다고.
1: 아, 창문이야. 청아가 조금만 벌어졌는데도. 근데 제가 초반에 오리버리 많이 타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2: 교육이 끝나는 날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시작이라고. 그 전에는 그냥 준비를 하는 과정일 뿐이고 계속 같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가장 먼저 하네스부터 착용합니다.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팀장님. 훈련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는 실전만 남았습니다. 현장도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정민아, 하나 호수 내려줘. 짧은 거 하나만.
0: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반가운 얼굴. 경양이와 명수가 현장에 함께 나와주었습니다.
2: 오늘은 방배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을 외벽 청소하러 왔습니다.
4: 오늘 건물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2: 사이즈는 사실 작아서 되게 얕잡아 볼 수 있는데 이게 테라스도 많고 로프트하기에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테라스야. 네. 지금 하나, 둘, 2층, 3층, 4층, 5층이잖아. 네. 6층 테라스 있고 또 이렇게 또 기역자로 돼 있고 또 7층 테라스 있고.
0: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먼저 제동장치를 로프에 연결합니다.
2: 올라가자. 아이고.
0: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로프를 타고 내려갈 곳입니다. 아래로 로프를 내리기 위해 난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닥을 보고 직접 로프를 내리고 있자니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1: 아, 미쳤다.
0: 로프를 빨리 내리면 나도 같이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
2: 2박 3일 내릴 거예요?
1: 너무 무서워요. 와.
5: 뭐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 11m? 높으면 높을수록 무섭다.
6: 오늘 기공 형님들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7: 보통 30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45, 50까지도 가고. 뭐 아니 10까지 줄 때도 있고.
6: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7: 그럼 이제 고층인데 난이도가 좀 높다. 일당으로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저 아파트에 글씨 쓰시는 분들. 아파트에 저 그림 있잖아요. 108동. 네. 그냥 다 손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6: 그런 분들은 일당이 얼마나 돼요?
7: 그런 분들은 기본 50으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남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짧게 일하고.
0: 안전장치를 했지만 높이가 주는 공포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2: 보호대 네. 먼저 가져왔어요.
0: 로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줍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위해 모든 걸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6: 네, 좋습니다.
2: 자, 그거 붙잡지 마시고.
6: 네.
2: 자, 이제 발, 오른쪽, 오른발 내리세요.
6: 내려간다.
2: 네.

0: 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쳐줘요.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쳐주는 거예요.
1: 어, 브레이크 잘
0: 계속 내려갈 거예요.
1: 브레이크 잘 걸었나?
0: 네, 걸려있어요. 네, 잘 걸렸어요.
1: 방향 맞아요?
0: 네.
1: 네.
0: 내려갈게요.
2: 달빅에 올라서는 것까지는 무사히 성공. 이제 달빅에 앉아야 합니다. 호공에 조바를 딛고 서 있으니 로프를 타는 로프공들이 더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0: 몸을 너무 꺾고 있으면 앞에 다 걸려요, 이제.
1: 네.
2: 청소 도구까지 받았으니 내려갈 준비는 모두 끝.
0: 정현아, 준비되면 얘기해줘. 롤링 많이 하지 마세요. 일단 한 칸만 딱 뺄 거니까. 한번 해결해보세요, 올라오면서. 그것만 일단 주고, 여기 저거 뒤집어줘. 잘 뒤집어야 되는 거 알지?
2: 이제 본격적인 청소의 시작. 로프를 타는 건 로프공의 일이 아니죠. 호스로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하고 다시 물을 뿌려 세제를 닦아냅니다.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로프 위에서 해야 하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득히 멀리 있는 바닥이 아닌 눈앞에 있는 벽에 집중하며 벽을 깨끗이 닦아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어디 있는지 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미쳤다, 지금 내가 무슨 실수하고 있네.
0: 헹궈줘야 돼요?
1: 네.
0: 물로 다 헹궈주셨죠?
1: 네.
0: 약 기운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1: 무슨 생각하시면서 일하세요?
0: 저요? 깨끗하게 어디가 지금 덜 닦였고 어디가 더 닦였고 이런 거 보면서 일하죠? 어떨 때는 와, 경치 진짜 좋다 이럴 때도 있고. 경치 좋은 데서 날 좋은 날 매달려 있으면 기분 엄청 좋아요.
1: 경치 좋은데
0: 금화산 일하는 것도 진짜 커요. 원래 높은 데를 좋아하니까. 높은 데 좋아하는 이유는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1: 말도 안
0: 그죠? 알겠죠?
1: 아니요, 조심.
0: 우와, 얼마나 좋아. 저 산도 보이고. 그래야 이 일이 재밌지. 그런 게 재미없으면 이 일을 못해.
1: 깨끗하네.
0: 적성이 맞으면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이고, 적성이 안 맞는데 돈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면 저는 100% 말려요. 저는 상담할 때 첫마디가 그냥 무조건 그 돈 많이 번다면서요. 이걸로 나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면 딴 거 찾아요. 돈 버는 건 많아요.
2: 이제야 그들이 선택한 동아줄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로프를 택했다는 이들은 자기 손으로 인생의 동아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로프가 무사히 바닥에 닿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0: 브랜드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두려워요. 잠을 못 자게 날 새고 막 이랬어요.
1: 한번 삐끗해보면 한 3일 정도는 못 일어나요.
2: 결국 이제 보행 못하게 되고 남은 삶이 아마 이제 지옥과 같을 수도 있다는.
3: 허리 건강엔 최악의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놓고 누워서 비비는 거예요.
0: 흥정은 없어요.
2: 예전보다 좀 더 향상이 되셨어요.

10명 중 8명이 겪고 있다는 국민병, 허리 통증. 그렇다 보니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허리병이 찾아오는데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신기로님은 올해 37세.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죠.

0: 마사지 기구는 기로님의 동반자. 때로는 복대 같은 보조기구로 완전 무장까지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허리 통증이 끈질기게 따라온다죠?
1: 네, 보통 8시간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서 가끔 일을 하게 되면 하루 한 14시간 정도를 보통 컴퓨터 앞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강제로 이렇게 몸을 풀다가 이렇게 목이나 어깨 이렇게 허리를 돌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경이 찌릿한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대로 두면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
0: 허리를 괴롭히는 게 어디 일뿐일까요? 이래서 해방되고 나면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죠. 목 꺾이고 허리 꺾이고. 아이고, 기로님의 허리를 어쩌면 좋을까요?
1: 아, 이게 힘든데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빨리 힘을 빼서 빨리 자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2: 아들을 키우면 일단은 집에 올 때 그 기운이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운이 나는데 체력이 빠지는 게 단점입니다.
0: 자. 기로님도 아이들에게 받는 게 있다는데요. 아이들에겐 그저 재밌는 놀이.
3: 허리 봐주는 아빠가 좋아해요?
4: 네. 아빠가 그냥 잘 한다.

0: 그래도 이때만큼은 시원한 느낌이 든다네요.
1: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이제 일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분하면 너무 과한 그런 부담이 허리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0: 목부터 어깨, 허리까지 쭉 이어지는 뻐근함. 5년째 이런 통증이 가시지 않는답니다.
2: 네, 저도 이제 사무직에 있다 보니까 저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둘 다 같이 아프니까 서로 이렇게 주물러주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0: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 매일 40분씩 운동한다는 키로님. 그런데도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3: 제가 최소한 20년 이상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척추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엑스레이와 등속성 근기능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등속성 근기능 검사란 허리 근육의 최대 근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혹여 디스크는 아닌지 긴장되는데요.
3: 이렇게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온 적이 없어서 되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0: 그동안 침을 맞는 게 전부였다는데요.
4: 안녕하세요. 신기로님?
3: 네.
4: 예, 예. 지금 어디가 저렇게 불편하시죠?
3: 그냥 척추 쪽으로 이렇게 등, 목, 어깨부터 해서 네. 있잖아. 그 이쪽 허리까지 제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막 이렇게 목 돌려가지고 소리를 내고 어디 허리 돌려가지고.
4: 예, 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예, 예. 여기도 불편하세요? 아니면 네, 여기, 여기만 그러신 거예요?
3: 이렇게 뭉치는 것처럼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아픈 건 아니고, 네.
4: 묵직하고 좀 그런 네. 느낌이야. 이제 보면은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사진 자체가 크게 이렇게 이상은 없으세요.
3: 네.
4: 허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육 문제 같아요.
3: 네. 네.
0: 허리 근력은 크게 앞으로 구부릴 때 쓰는 굴곡 근력과 허리를 뒤로 펼 때 쓰는 신정 근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젊은 기로님은 현재 굴곡 근력에 비해 신정 근력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4: 아무래도 일을 오랫동안 장시간 하다 보면 이제 나름 본인이 이제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자세가 이제 허리에는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운다든지 거북목에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좀 굽는다든지 주변 척추 주변 근육에가 이제 부담이 갈 수가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0: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는 위에서부터 목뼈인 경추, 등뼈인 흉추, 허리뼈인 요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척추뼈들을 연결해주는 물렁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경추, 흉추, 요추 중에서 가장 많은 통증을 일으키는 게 요추인데요.
4: 상대적으로 이제 흉추는 덜한데 흉추가 덜한 이유는 우리가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덜해요. 경추하고 요추가 많이 움직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요추는 이제 머리하고 우리 몸통이나 이런 부담을 다 같이 무게를 받기 때문에 경추보다는 이제 요추 질환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0: 만성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요?
4: 장기간 착용을 하게 되면 복대 자체 이제 의존성도 생기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허리 근력도 좀 약화된다는 이제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기로님의 장기였죠. 이런 소리 내는 습관은 괜찮은 걸까요?
3: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억지로 딱 꺾으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주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리거든요. 뭔 소리냐 해가지고.
4: 그래서 소리가 너무 비정상. 제가 듣기에 좀 생각이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3: 네.
4: 이게 소리가 나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뼈.

0: 뼈 사이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뼈나 뼈 주위에 이런 구조물들이 이렇게 마찰되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찰이 되면 될수록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게 계속 두꺼워지고 우리 이런데 손가락 많이 이렇게 하면 손 이런데 두꺼워지는 것처럼 결국은 마찬가지로 허리도 이제 관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되면 협착증이나 또 이런 거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1: 허리를 위했던 행동이 사실은 부담을 주고 있었군요. 기로님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허리 근력 키우기. 맞춤 운동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귀하신 몸을 찾아 전라남도 신안으로 가볼까요? 서울 살다가 5년 전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한 박순임님.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늘할 일이 넘친다죠. 시골까지 와서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요. 도시 살 때는 먹을 만큼만 까던 마늘이 도대체 몇 배로 늘어났는지요. 까도 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일어날 때도 이렇게 짚어야 일어나지. 이렇게 앉으려면은 뭐를 양쪽에 이렇게 잡아야 이렇게 앉지. 그냥 이렇게 앉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나도 이렇게 하니까 비참해져. 아직 젊은 나이에.
1: 끊어질 것 같은 허리와 욱신거리는 엉덩이. 이제는 앉고 서는 것조차 불안한데요. 부지런함이 몸에 밴 우리 어머님들. 그렇다고 어디 가만히 계시나요?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 어머님들에게 꼿꼿하게 허리를 펴는 순간은 별로 없습니다. 수십 년 쓸고 닦으셨으니까요.
2: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안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앉으면 뭐 일어나기 힘드니까 몇 시간씩 앉아있다 보면 또 엉치 아프지, 허리 아프지.
1: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올 때면 그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틴답니다.
2: 그냥 좀 자유롭게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 나는 귀한데, 귀한 대접을 못 받죠. 헌신적으로는 해도 다 내 손이 가야만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알아서들 한다, 이거야.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근데 남들이 보는 얘기하고 내가 좀 바보같이 산 것 같아.
1: 가족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허리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박순임님. 약을 먹을 정도의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0: 네, 안녕하세요. 박순임님.
3: 네.
0: 아, 예.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지금 허리나 다리 이런 데 불편하신 데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2: 여기가 막 땡겨요. 이렇게 앉았다 이런.
0: 이쪽, 무릎 뒤쪽이?
2: 네, 뒤쪽으로 이리로.
0: 이쪽이.
2: 네.
1: 허리 쪽에서 나가는 신경이 다리 통증과도 연결된다는군요.
0: 사진을 보면, 이제 심한 건 아닌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게 좀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허리가 앞으로 좀 빠지는 거거든요.
2: 네.
0: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허리뼈가 살짝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건데, 그게 있으면 보통 협착증이 같이 생겨요.
2: 네. 네.
1: 박순임님은 현재 4번 척추뼈가 5번 척추뼈에 비해 앞으로 살짝 빠져 있는 상태. 이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허리 사용으로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 결국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0: 척추 협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1: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서서 걸어다니고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조금씩 앞으로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허리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계속 살짝 앞으로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0: 서 있을 때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100이라면 앉은 자세는 140으로 높아지는데요. 특히 앉은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면 디스크의 압력이 275까지 치솟게 되죠. 그만큼 허리는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 우리가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말 그대로 디스크에 이제 가장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방 청소를 해도 걸레질을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싱크대 앞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좀 구부리고 그 상태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 자체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박수님님은 불안정한 척추를 받쳐줄 근력도 약한 상태. 척추관 협착증을 막기 위해 지금이 중요합니다.
1: 협착증 자체를 이렇게 낫고 싶다 하면은 그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도 뭐 바로 수술하라고 그렇게 권하진 않고 결국 환자분들이 병원 오시는 이유는 아파서 오시는 거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솔직히 바닥 생활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2: 그래서 바꿨어요 많이. 자, 침대도 안 하다가 침대로도 바꾸고 밥 먹을 때도 테이블을 해서.
0: 손님님이 잘하신 일도 있는데요. 좌식 생활보다는 테이블과 의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
1: 예, 가급적 뭐 이런 뭐 다듬고 이런 것도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런 책상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0: 척추관 협착증 전 단계에 놓인 박수님님.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운동과 자세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1: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안전하다, 100% 안전하고 100% 결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제 마비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바로 그때는 당장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통증이 주 원인이다, 주 호소하는 증상이다. 예, 그런다면은 그때는 단계별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이제 생활하는 게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예, 그렇게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를 하시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몸은 하나.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만큼은 희생하면 안 되겠죠. 오전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전복 양식장으로 출근한다는 김영남님. 규모가 크다 보니 먹이주는 데만 꼬박 3박 4일이 걸린다네요. 전복의 먹이는 물을 잔뜩 머금은 다시마. 기계 힘을 빌린다 해도 이것저것 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3: 그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는 한번 삐끗해보면 한 3일 정도는 못 일어나요. 누워서 뭐 하나 주우려고 허리 딱 이렇게 줬다가 일어서면서 그런 것 같고 김 이렇게 김 한 속 있잖아요. 그게 백장이잖아요. 그거 들고 일어서면서 그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0: 깃털처럼 가벼운 김에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몰라서 당했겠죠. 바다 일에는 정년도 없는데 허리가 언제까지 버텨줄까요?
3: 평생 해왔던 일인데 지금 직업전형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애진간하면 시골 사람들은 그냥 아픔을 참고 일을 해보잖아요. 근데 아예 못하게 해보면 시골 사람들은 병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겁납니다.
4: 제가 아플 때는 거의 이렇게 앉아서 모든 것을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허리가 아팠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있으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팍 굽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많이 못 앉아있는데 거의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해요. 허리 때문에. 이 자세가 제일 편해요, 허리가. 친구들이 너는 왜 날마다 재짓고 사냐 그러더라고요.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더 이상 모든 에너지를 바다에 쏟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뭐 내 몸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할까? 그런 생각지도 못하죠.

0: 더 크게 나오는데요. 근육맨 영남님조차 허리를 뒤로 펼 때 쓰는 신전 근력이 유독 약했습니다.
1: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는 이상 허리 통증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젊거나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 들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나 생활 습관이나 이렇게 일을 좀 무리하게 하시거나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더 이렇게 높게 되기 때문에 허리병이 생기는 겁니다.
0: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허리병.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아껴야 합니다.
1: 이제 항상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일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저도 이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고 1시간 일하면 그 한 뭐 5분 내지 뭐 이렇게 10분 정도 좀 쉬어준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척추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고 거기가 튼튼하신 분들은 이제 통증도 좀 이제 덜 느끼게 되고 우리 몸에 체중 부하가 될 때 허리 척추뼈에 가는 부담을 더 분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도 이제 그런 부담을 적게 가게 해주죠.
0: 허리 근육의 불균형은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운동과 휴식, 2주간 영남님의 솔루션입니다.
2: 겁이 나죠. 아이 본 것도 서는데 아파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겁은 나는데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끔 제가 운동하고 준비하는 게 답이겠죠.
0: 세 분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세 교정과 허리 근력 운동.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탈출을 위해 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늘 제자리였던 허리 통증, 과연 이번엔 벗어날 수 있을까요?
3: 일단 공통 전략은 하나입니다. 휴식과 회복이에요. 반복적인 자세와 반복적인 패턴으로 계속 한 자세로만 한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쉬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자세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방으로서 너무 좋은 단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귀하신 신기로님.
4: 네.
3: 배우시고 참여해주신
0: 세 분의 생활 모습을 꼼꼼하게 분석한 송영민 소장님. 가장 쉽고도 강력한 허리 운동을 준비하셨답니다.
3: 첫 번째 원칙은 허리를 둘러싼 모든 근육을 사용하라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쉬운 동작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이 일이 많으세요. 에너지를 이미 일로 다 쏟고 계십니다. 회복과 휴식을 원칙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는 걸 세 번째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0: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허리 튼튼 별 운동법. 오늘은 저 하늘의 별이 되어보시죠.
3: 내가 별 인형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별 모양을 크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팔다리 넓게 벌리고 별 모양이 나왔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옆구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게 땡기면 소리 내셔도 돼요. 네, 다시 원래대로 오셨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별 기울이기 동작이었습니다. 어디가 당겼죠?
5: 옆구리.
3: 네, 옆구리가 당겼죠. 허리를 양 옆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자, 팔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0: 이번에는 별 돌리기.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손끝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는데요.
3: 네, 좋습니다. 좌우 차이가 있으셨나요?
6: 아, 왼쪽으로는 거의 안 돌아가는 게.
7: 왼쪽이 덜 돌아가요.
3: 왼쪽이 덜 돌아가는 게 확연히 느껴지셨고.
5: 네. 오른쪽이 덜.
3: 오른쪽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척추가 옆으로 휘면,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회전 가동 범위가 떨어져요.
0: 이번에는 허리의 C자 곡선을 살려주는 별 젖히기. 디스크 환자에게도 좋은 운동입니다.
3: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하실 때 막 리모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겨요.
0: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함께 귀하신 법 만들어볼까요?

0: 내가 일하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막 허리 막 비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지금 가지고 계신 테니스공 있죠? 이 테니스공을 이용해서 허리와 관련된 근육들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양쪽 다 같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누우세요.
1: 쉴틈 없는 우리의 척추.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밟는 대신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2: 테니스공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공 자체가 너무 단단하지 않거든요. 너무 단단하면 가뜩이나 근육 긴장되어 있는데 골프공이나 야구공을 대면 너무 아파서 등에 대고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이게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아프다는 느낌이 더 드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물렁물렁한 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탱탱볼 같은 느낌의 그런 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압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1: 허리 마사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0: 마사지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은 드는데 효과는 큰것 같아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가벼운 것 같아요.
1: 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아빠 등발 봐줘 이 말을 제가 안 하게 될것 같아서 오랫동안 사우나에 있다가 나온 느낌 같이 이제 몸이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2: 드디어 하산한 세 분의 귀하신 몸. 허리 통증 탈출을 위한 2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열심히 운동한 세 분을 일주일 뒤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마늘 까랴 살림하랴 죽으려 앉는 게 일상이었던 박순임님.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니,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곳 신안까지 먼 길을 와주셨네요.
3: 어떻게 운동 많이 하셨어요?
0: 앉을 때 털바닥 이렇게 안 나가요.
3: 아니, 그때 뵀을 때보다 인상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2: 다들 기억하시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앉고 서는 것조차 불안불안했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대를 바꿔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3: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0: 네,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쓰레기는 조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해요. 그리고 다리도 아프면 여기 딱 여기다 딱 해서 피고. 맨발로 딱 이렇게 해서 피고.
3: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0: 네, 이래가지고.
2: 몇 시간이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순임님. 이는 통증을 부르는 나쁜 자세였는데요.
4: 우리가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근육도 움직임 없이 이제 그 상태로 경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 자체에 이제 혈액순환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노폐물의 이런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쉽게 되지 않고요. 그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또 그런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2: 만약에 이런 작업대가 없었다면 마늘을 다 까고 일어나는 순간 아이고 허리야 하셨을 겁니다.
3: 이 손끝이 가리키는 범위가 정상 작업 영역이라 그래요.
0: 아.

0: 항공사 기장님들 있죠. 기장님들이 조종할 때 보면 팔을 뻗긴 뻗는데 허리를 숙이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1: 네,
0: 만약에 예를
1: 좋은데요.
0: 들어서 이게 이제 멀리 있고
1: 네.
0: 한이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늘을 여기다 넣으려고 해보세요. 던지거나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하게 되죠. 그럼 그만큼 허리 근육이 뻗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2: 무릎이 불편한 수님님을 위한 발 받침대까지. 이때 허리의 부담을 줄이려면 발을 번갈아가면서 올려주셔야 한다네요.
0: 박수진님, 이제 허리가 원래 이제 정상 허리라면 이렇게 C자 곡선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로 되어 있죠.
1: 일자로 돼 있어.
0: 그러니까 허리를 받칠 수 있는 뭐 쿠션 같은 것만 살짝 받치면 여기서 금상첨화다.
1: 그래요?
0: 네.
2: 어디선가 누군가의
0: 이런 점퍼 있잖아요. 점퍼 이렇게 말아갖고
2: 이걸 또 어디서 구해오셨대요?
0: 동글동글 만 다음에 여기다 그냥 허리만 살짝 받쳐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1: 진짜 편하네요. 저 허리 편해.
0: 네. 그래서 허리 항상 C자 곡선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이 C자 곡선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까던 마늘 잠시 내놓고 허리 스트레칭 해주기.
0: 네.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작업 자세 자체가 숙이는 자세가 많아요. 이런 스트레칭이 좋아요.
2: 그럴 때는 반대로 펴주기. 별 젖히기 운동이 좋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습관이 수년째 쌓인다면 10년, 20년 뒤에도 허리 꼿꼿하게 펴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큰 변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변화죠. 나중에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허리를 못 펴시는 분들은 유모차 같은 걸 잡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당당하게 허리 펴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2: 이렇게 손수 적은 운동일지만 봐도 손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 덕분인지 허리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준것 같다네요.
3: 척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거든요. 오직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운동으로 이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또 운동을 하면 또 뼈도 이제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2: 특히 무한 반복되는 집안일 중 하나인 빨래. 빨래하다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펴고, 자, 그래서 배 집어넣고 키 크게 하고 어깨 내리고 그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서. 그렇죠. 무릎이 좀안 구부러지지만.
2: 무심코 허리만 굽혔다간 삐끗하기 쉽상. 이때는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게 중요하다는군요.
1: 배를 너무
0: 그렇죠,
1: 숙이지는
0: 그렇죠.
1: 말고 여기는
0: 네.
1: 일자로.
0: 그 옷이 물을 머금었을 때 들었을 때 무게가 더 훨씬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숙여서 젖은 빨래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거 들다가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젖은 빨래를 들 때는 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눠서 들어야 돼요.
2: 디스크는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보다 무방비 상태에서 찾아온다는 점. 젖은 빨래도 다시 봅시다.
1: 병원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2: 이번에는 기로님의 집으로 가볼까요?
4: 위에.
5: 언니 나 끝났다.
4: 힘들다.
6: 나는 어떻게 떠야겠는데?
4: 아빠 힘내세요.
2: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광경이네요.
7: 우리 허리 아프니까 운동 같이 할까?
4: 안 돼, 허야.
7: 운동할까? 아빠 허리 아파.
2: 아들 둘의 허리가 휠지경이라는 기로님. 요즘은 척추운동 조기 교육을 하신다네요.
7: 같이 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0: 이제 저도 제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애들도 또 다른 좀 놀이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양쪽으로 좀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원래는 이런 놀이를 하셨는데요. 허리에 과도한 체중이 실리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여전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기로님. 통증은 좀 줄었을까요?
0: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하고 오면 어깨에 뭐 50kg짜리 막 무게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한 10kg 정도? 그만큼 되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거 벤치인가요? 걸터 앉으신 것 같은데. 솔루션이 부족할 땐 이분을 만나야죠. 우리의 송 소장님. 혹시 여러분의 의자가 허리를 망치고 있진 않나요? 허리 건강에 좋은 의자 고르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 정강이뼈의 수직 길이를 먼저 재야 돼요. 발바닥에서부터 정강이뼈 수직 길이를 어디까지 재냐면 귀허벅지까지. 의자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바닥에서부터 방석 윗부분까지 재는데
1: 의자가 낮으면 몸이 아래로 쏠리겠죠. 이럴 때는 의자 높이를 2cm 올려서 정강이뼈 길이에 맞춰줍니다.
2: 의자를 조금씩만 올려볼까요? 됐습니다.
3: 네,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붙여보시고 등받이 한번 기대보세요.
1: 그 다음 엉덩이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쑥 집어넣기.
2: 네, 지금 신기로님 허리 모양에 맞춰서
1: 허리 받침대가 뜰 때는 이런 쿠션을 받쳐서 C커브를 유지해줍니다. 곡선은 소중하니까요.
2: 일단 의자 자체는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반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바퀴 없는 의자. 바퀴가 있다는 건 내가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 그 움직임 본능을 살려주면서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디자인이 없는 의자. 그런 형태의 의자들은 허리 쿠션을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1: 나에겐 편한 자세가 척추에겐 불편한 자세일 수도 있다는 사실.
4: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공중에 떠 있게 되면 다리 자체의 이제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가 이제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허리 그리고 어깨, 목, 머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게 이제 가장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사무실에서 허리가 묵직할 땐 테니스공 마사지를 앉아서 해도 되는데요. 테니스공마저 없을 때는 주먹을 이용해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겠네요.
0: 30년 뒤에는 지금 제 아이들도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손주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 가서도 제가 제 손주들을 업고 다닐 수 있게끔 제 스스로도 이제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되자.
1: 그렇다면 전복을 자식처럼 돌봤던 영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 요즘 척추운동 전도사가 다 되셨다는데요. 요즘은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네요.
2: 그때 특정한 자세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양반다리 자세 예. 그거 안 돼서 무릎 꿇고 앉으셨잖아요. 예. 지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5: 네.
1: 누나, 너무 쉽게 되시는데요? 다시 봐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2: 괜찮으세요?
5: 편안한데요?
2: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5: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지금은 못 느끼겠어요. 제가 꼭 편한 자세로 이런 자세로 갔거든요. 네.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이렇게 꼭 지진 사람처럼.
2: 네. 이 양반다리 자세 자체는 물론 이 자세를 허리에 좋은 자세라고 보진 않는데 이게 허리를 뒤로 기울이면서 허리가 불안정해지는 자세거든요. 네.

0: 이 자세가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건 허리가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1: 좋아요.
0: 네, 허리가 많이 편해졌다는 예, 뜻입니다.
1: 네. 허리 통증이 사라지니까 일단 생활이 편해지잖아요.
2: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신 경험도 크게 없으신 거죠?
1: 네. 제가 처음에 촬영할 때 그랬잖아요. 운동이랑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고.
3: 전복 양식장을 다녀오면 녹초가 돼서 운동은 꿈도 못 꿨던 용남님. 지금은 생업만큼이나 운동이 소중하답니다.
0: 옆구리 한번 쭉 늘려주세요. 그래서 15초.
1: 이 운동은 이제서 남들 것도 아니잖아요. 허리 안 아픈 것도 남들 것도 아니고 제 몸을 생각한다면 계속 해야죠. 해보니까 좋으니까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술 먹다가도 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척추 전도사가 될 것 같아요. 머리 조심하세요.
0: 저는 네, 머리 안 조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3: 극한의 작업 환경. 허리는 뒤틀리고 발은 공중에 떠있는 좁은 선실안. 모든 것을 바꿀 순 없지만 허리를 받쳐주는 경사방석과 한 시간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0: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척추측만증 제조기기 같다. 그러니까 몸이 비틀리는 느낌이 강했다. 그 정도로 자세를 나쁘게 하는 환경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3: 주어진 환경 속에서 허리를 펴기 위해 노력했던 2주.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 분 모두 2주 전과 같이 엑스레이와 근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4: 박수님님.
5: 네.
3: 먼저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던 박수님님.
4: 운동 많이 하셨어요?
5: 예, 가르쳐준 대로 직접 와서 선생님들 가르쳐주시니까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요. 확실히 낫던데요.
4: 허리 아픈 것도 좀 좋아지시고.
5: 네, 앉았다 일어날 때만 이제 돌아다니고 걷는 거는 아무리 걸어도 통증은 없어요.
4: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 엑스레이 이상으로 변화는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대신에 보니까 근력 검사를 한 게 전체적으로 신장 이렇게 우리 허리 구부릴 때 쓰는 근육과고 우리 허리 이렇게 필 때 쓰는 근육이 있는데 네. 둘 다 예전보다 좀 더 향상이 되셨어요.
3: 허리 근육에서 중요한 굴곡 근력과 신장 근력의 최대치가 2주 전에 비해 확실히 늘었습니다.
4: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균형 있게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이제 허리 근육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허리 신전근 중에서도 우리 이제 다혈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약화가 허리 통증하고 이제 관계된다는 이런 그런 보고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 척추 기립근 등으로 이루어진 척추뼈 뒤쪽 근육이 신전근. 척추뼈 앞쪽에 있는 걸 굴곡근이라고 하는데요. 근력과 통증은 관계가 깊습니다.
4: 박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이제 허리가 살짝 앞으로 빠지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5: 예, 예.
4: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는 허리 신전근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5: 네.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이번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고 이대로만 꿋꿋하게 살다가 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늘 허리가 경직됐던 기로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로님은 특히 신전 근력의 향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근육의 불균형이 2주 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근육으로 단련된 영남님은 수치상의 변화는 크게 없었는데요. 스스로 느끼는 통증은 거의 제로. 요즘은 숙면까지 취하신답니다.
1: 일단 제 몸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스스로 느꼈습니다. 제 몸은 이제 제가 알아서 고칠랍니다.
3: 척추는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0: 허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허리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 그 남은 삶이 아마 이제 지옥과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허리 건강에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보랏빛 다리와 보랏빛 섬. 온 세상이 다 보랏빛입니다. 오늘은 수님님이 보라마을의 주인공입니다. 허리 통증에 발목 잡혀 지척에 있어도 와볼 엄두를 못 냈었는데요. 이제는 걷는 것도 편해지셨다는데요.
2: 이제 나를 돌이켜보고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거 일만 주거라고 해서 헌신봉사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원.
1: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중심 지키기. 중심이 바로 서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이 병이 오므로서 제가 인생에 대한 참 감사함을 더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사는 삶은 덤이다. 덤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1: 제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됐습니다.
2: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이들. 그들을 위협한 것은 바로 간염입니다.
3: 증상은 없었어요.
4: 아니, 몰랐어요.
5: 좀 피곤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3: 그랬으면 병원이 갔죠. 근데 전혀 모르고 지나갔어요.
6: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2: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하지만 그 결과는 무섭게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병 간염. 문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7: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자신도 모르게 망가져버리게 된 간. 지금 여러분은 간염 바이러스로부터 당신의 간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0: 최근 오한과 구토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는 이재남 씨. 처음엔 감기 몸살이라 생각했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 괜찮으시죠? 예. 잘 지내셨죠?
2: 예.
1: 예. 비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형간염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다행히 그 비형간염 활동성은 없더라고요. 환자분이 그 비형간염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서요.
2: 비형간염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개념도 좀 잘 없었고
1: 구토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0: 비형간염 진단이 내려진 환자. 간염에 걸렸지만 그동안 증상이 없어 알지 못했다는데요. 다행히 비활동성 간염으로 전염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1: 비형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간세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간세포에 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핵 안에 자기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끼워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혈중에서 비형간염 활동성이 없고 잠자마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몰라서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거는 꼭 중요합니다.
3: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큰이모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력이 이제 많겠다. 비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0: 간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인데요.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B형 간염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B형 간염은 급성보다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B형 간염이 많습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존재하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성 상태가 되거나 염증과 괴사를 반복해 간이 굳는 간경화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1: 급성간염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감기 몸살 때 겪게 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으실으실 추우면서 떨리는 증상이 있고 미열이 있고 복통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근육통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황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만성간염은 그런 증상이 특징적으로 별로 없으면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0: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대부분입니다.
1: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2: 증상은 없었어요.
3: 그때는 우리나라에 비형 간염 자체를 저는 정보도 없었고 모르던 상태였어요. 보통 다그 부분에 대해서.
4: 침묵의 간이란 말처럼 간염 역시 만성이 되면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0: 비형 간염인 걸 알아도 딱히 당장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고 지내고 갑자기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큰 간암이 발생을 한 경우들을 임상에서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4: 간염을 방치하면 안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5년 전 비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김경순 씨는 우연히 병을 발견했습니다.
2: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엄마 학교 와보래 그래가지고서 가족력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4: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비형 간염은 그녀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비형 간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목의 수직 감염입니다. 비형 간염 보유자의 어머니로부터 유전돼 자녀가 감염됩니다. 또 수평적 감염으로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되기도 하는데요. 비형 감염자와의 성접촉이나 비위생적인 시술, 칫솔이나 면도기 사용 공유 등으로 전염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의 수직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0: 예전에 비형 간염이 양성률이 높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비형 간염이 높은 게 술잔 돌리는 문화 때문에 비형 간염 양성 환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속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오염된 혈액을 통해서 옮기 때문에 술잔 돌려서 옮는 것은 아닙니다. 비형 간염의 주된 전파 경로는 출생 시에 비형 간염 산모에서 아기에게 넘어가는 수직 감염인데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서 출생 직후에 아기에게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추고 12시간 이내에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90% 이상에서 항체를 갖게 되기 때문에 비형 간염이 아기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4: 하지만 백신이 보편화되기 전 감염된 환자들에겐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인데요. 만성화된 비형 간염은 간염으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그 가족 중에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받으신 분이 다른 분이 또 계세요?
2: 언니도 있거든요. 또 암으로 계속
0: 네.
2: 발전을 했고.
0: 네, 이미 암으로 진행을
2: 몇
0: 하셨고요.
2: 번이나 수술을 여러
0: 예.
2: 번 했어요.
0: 네.
4: 친언니의 경우 이미 간암으로 발전한 상태. 그런데 환자 역시 최근 간에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0: CT를 보니까 간의 오른쪽 위쪽에 1.7cm 정도 되는 간암 의심 병변이 있습니다. 작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조기 간암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예.
4: 우리 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며 간염이 발생합니다. 이때 바이러스 유전자가 간 세포의 DNA 속으로 들어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자가 증식을 합니다. 바람작용으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바이러스의 활동성에 따라 염증이 생겼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며 간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0: 전체 비형 간염 환자 중에 매년 5% 정도에서 간경화로 진행되고 또 그중 5% 정도에서는 간암으로 매년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 30% 정도에서는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암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 간암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4: 그래서 간염은 늘 간암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경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기 간암의 경우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간 절제와 간 이식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상황을 고려한 차선의 치료 방법도 가능합니다.
5: 지금 환자분은 병변이 하나

0: 이고 이 초음파 상에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이제 고주파 열치료술도 가능한 위치로 생각이 됩니다.
1: 속전술도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약을 주는 치료인데 위치상 치료 효과는 아주 좋을 위치에 있습니다. 고주파를 시도해 보시고 혹시나 불가능할 경우에 속전술은 차선책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다학제 진료 결과 환자를 위한 최상의 치료법으로 고주파 열치료가 결정됐습니다.
3: 걱정되는 거는 또 다시 자꾸만 재발할까 봐. 제거했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까 봐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4: 이렇게 시술한 걸 보면
2: 암이 발병한 부위는 폐와 매우 인접해 있는데요. 종양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바늘을 두 개나 세 개를 종양 주변에 설치해서 종양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 주변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열 치료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전이라든지 또는 종양의 국소 재발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암이 발병한 부위를 전기침을 이용해 500kHz의 고주파로 태우게 되는데요.
4: 자, 바늘 주세요.
2: 종양의 크기가 3cm 이하이거나 종양의 개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주로 시술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환자는 종양의 위치가 폐와 인접한 간 윗부분에 있어 초음파 확인이 힘든데요. 그래서 횡경막 손상을 피하기 위해 먼저 간과 복벽 사이에 인공복수를 넣어 시야를 확보합니다. 이후 초음파로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갈비뼈 사이로 두 개의 소장용 전기침을 삽입합니다. 강한 열을 이용해 소작하는데요. 종양은 직접 건드리지 않고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시술을 위해 넣은 인공복수를 빼내면 치료는 마무리됩니다. 종양 한가운데를 고주파 열로 치료할 경우 재발률이 10%지만 종양 바깥쪽을 공격할 경우 재발률이 5%까지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양은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4: 또 되시세요. 또.
2: 수술보다 치료 시간이 짧고 합병증도 적은 고주파 열 치료. 회복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6: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병수님. 지금 다른 문제 없이 아주 잘 됐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3: 감사합니다.
6: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힘들게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주변에서 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응? 항암 효과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권유해 주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간요법들은 검증은 되진 않았고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나 검증한 데 민간요법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2: 인생의 고비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하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삶이 이제 필요합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녀는 검사 결과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6: 예, 잘 지내셨죠?
7: 예.
6: 저희가 색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이 꽉잘 들어가서 암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간암 치료는 잘 됐는데 그 이후부터 간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간 주변에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불러지면서 힘든 상태가 왔어요.
2: 간암 치료는 잘 됐지만 간 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합병증으로 복수가 찼습니다.
6: 보시는 것처럼 간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간 경화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간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약 1.7cm의 작은 종양.

0: 그녀는 간암 치료를 위해 경동맥 색전술을 받았는데요. 간동맥을 통해 항암제를 넣은 물질을 종양 부위에 투여하고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정상 간 조직은 보호하고 종양만을 괴사시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간암 치료는 잘 됐지만 진행된 간경화 합병증은 막을 수 없었는데요. 특히 식도 정맥류가 발생해 위험한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1: 간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간으로 들어가는 피가 바로 들어가지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돌아서 위나 식도를 통해서 심장 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나 식도의 입장에서는 오지 않던 혈류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럼 그걸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풀게 되는 것이죠. 피가 터졌을 때 대량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0: 간경화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식도 정맥류인데요.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다른 장기로 우회하면서 식도나 위의 정맥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출혈의 원인인 정맥류를 내시경을 통해 고무밴드로 결찰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합병증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2: 처음에는 그렇게 인생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인생은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 콩팥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늦어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복수가 이렇게 이래 찼어요. 그래 이전에 이렇게 완을 컸어요. 이제.
3: 이렇게나?
2: 예.
0: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간이식 뿐입니다.
1: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식을 꼭 지금 급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식을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4: 내사자 간이식은 우리나라에 기증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간 기능이 아주 정말 끝까지 벼랑 끝에 설 정도로 다 해가지고 간 피검사에서 아주 나쁘게 나와야 이제 간이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생체 누가 기증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기증을 해야 이제 간이식을 진행할 수가 있죠. 기증이 가능한 건강한 간을 갖고 있는 분만 기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어떤 응급상황이 생기거나 급할 때 간이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설명은 듣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2: 집에 아저씨 이렇게 해주겠다 해도 냄새가 많아서 안 된다 해요. 괴롭게 지기 싫어요.
3: 그래도 위험한 거 받아야죠, 어머니. 그래도 살아야죠.
2: 살아야. 잘 살았어요.
0: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김정옥 씨.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한 생을 살아낸 아내와 엄마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뇌사자 간이식보다 생체 간이식이 많은데요. 한 해 간이식 대기자 수만 약 6천여 명. 그러나 이식받는 환자 수는 한 해 1,400여 명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1: 이 뇌사자 자원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뇌 상태는 급박해졌는데 뇌사자가 때마침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응급도가 높은 사람한테 먼저 순서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식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성 간염 상태에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잘 복용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거나 완치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0: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 7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위험한 것이 간염인데요. 치료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는 내성이 없고 염증을 줄일 뿐 아니라 간 석류화를 일으키는 간 성상세포 생성을 억제해 간경화 진행을 막습니다. 그러나 B형 간염 치료제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 평생

0: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지난번에 코피가 많이 나가지고 힘드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1: 숨이 많이 차요.
0: 아, 숨이 많이 차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피가 난 이유는 지금 환자분이 간 경화가 있고 그 간 경화에서 암이 생기면서 암이 전이가 돼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역항암제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네. 이 면역항암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게 만드는 치료약인데 네. 그게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도 이 몸에 출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2: 지금 코에서 면역항암제 합병증인 출혈로 환자는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요. 종양의 크기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0: 출혈되는 양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빈혈도 좀 있고 환자분이 상당히 이제 어지럼증도 심하고 증상도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지혈을 하고 적혈구 수혈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잘 이겨내신 상태입니다.
2: 종양은 현재 폐와 림프절로 전이됐고 간경화도 심각합니다. B형 간염이 원인이지만 병을 악화시킨 요인은 따로 있는데요.
0: 환자분이 보면은 그 전에 술을 상당히 좀 드셨었거든요.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음주가 합쳐지면서 간경화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간암으로 또 더 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3: 간도 간암. 그런데다가 간에서 또 림프로 다 또 전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항암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들었으면 어쨌든 내 말만 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죠.
1: 밥 안 걸렸는데 술을 먹고.
3: 그래서 병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 내가 자기 관리 자기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지금은 본인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일체 안 먹죠.
2: 밀려오는 후회들. 한 잔 술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간염 환자가 술을 마실 때 그 위험도는 얼마나 될까요?
0: 예, 음주에 있어서는 양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방울도 안 드실 거죠. 그래서 술도 간염이 있고 만성간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독극물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방울도 한 잔도 안 되겠습니다.
2: 김성훈 씨는 10년 전 큰 위기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0: A형 간염이 그 급성으로 오고서 아주 심한 간염이 되면서 전격성 간 부전, 간 기능 부전 상태가 돼가지고 간 이식까지 넘어갔던 케이스거든요.
2: A형 간염으로 인해 급성 간 기능 부전에 빠졌던 환자. 응급으로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4: 오한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많이 춥더라고요. 많이 제가 막 벌벌벌 떨 정도로 좀 아파서 저는 이 장기가 다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막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일주일 정도의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응급실에서 하루 있고 다음날 제가 침대에 누운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2: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생사를 오고 가는 환자가 됐습니다. A형 간염에 감염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벌어진 일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4: 제가 이제 좀 취미 생활을 좀 이제 이렇게 뭐 민물 낚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약간 그 지저분 환경에서 뭐 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일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떡밥도 만지고 뭐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만지고 이제 이러니까.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민물 낚시터를 방문한 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났다는데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0: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주변 환경, 손 위생이 불량할 경우에 손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릴 때는 이제 뭐 나도 모르게 흑장난을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손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묻어서 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약한 정도의 삼기도 감염 정도 증상 그런 증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주변 환경

0: 환경이 생활 습관이 좋아지고 경제 상태가 좋아지면서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이상의 성인기에 A형 간염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간이식까지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예방 백신을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1: 그런데 김성훈 씨의 간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2: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환자분이 이제 대사증후군 관리가 잘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이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술도 좀 드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방간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1: 이식된 간에 지방간이 생긴 겁니다. 지방간은 간 경화와 간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2: 힘들게 이제 간이식을 받고 생명을 잘 찾았는데 대사증후군이 관리가 안 되면은 이식된 간도 손상이 되면서 간 경화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그 이식된 간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재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이식 후 10년이 지나면서 관리에 소홀해졌는데요. 그는 공여자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3: 고맙기도 하고 좀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덕에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 가족은 또 어떨까 마음이,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거의 결혼도 했고, 이제 아기 출산 예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1: 간염이 있는 경우 지방간과 대사증후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비만은 간염 치료의 적입니다.
0: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지방간이 동반되는데 간 안에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간염에 의해서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간세포로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방간과 간염 바이러스 동시에 또 공격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본인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감량을 하면 지방증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고 섬유화로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훈 씨. 식생활이 불규칙해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 보니 점차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요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하루에 유산소 운동 1시간 정도씩은 이제 거의 매일 하려고 이제 2023년도부터는 계획 중입니다.
1: 운동뿐 아니라 식생활 개선에도 나섰는데요. 고칼로리, 고지방에서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3: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소를 만지다 보니까 소고기도 좋아하고요. 돼지고기, 특히 치킨 이런 종류는 워낙에 좋아해서 1인 1닭을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이제 튀긴 치킨보다는 이제 구이, 구운 치킨으로 오히려 지금 이제 칼로리가 좀이 적은 쪽으로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김성훈 씨는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얻게 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남은 생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김성훈 씨.
3: 이 한창 전성기 나이에 제가 이 수술을 받고 인생이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행인 케이스로 이렇게 살수 있는 확률도 적을 뿐더러 예방접종하면 저처럼 이제 이런 큰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꼭 항체 검사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1: 감염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 간염 바이러스. 예방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백신입니다. 우선 A형 간염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면 99% 예방됩니다.

0: 예방이 가능하고 또 B형 간염 역시 백신 3회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 10명 중 1명이었던 B형 간염 보유자는 80년대 한국형 백신 개발로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는데요. 그 중심엔 김정윤 교수가 있었습니다. 간 박사라 불리던 김정윤 교수는 1971년 B형 간염 항원을 분리해내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 1977년 세계 세 번째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B형 간염 환자 수 감소는 물론 간경화, 간암 환자 수도 줄었는데요. 자신의 사제를 털어 간 연구소까지 설립했습니다. 김정윤 교수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수종 교수는 바로 그의 제자로 간암 치료 연구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 김정윤 선생님께서는 환자 진료에만 내몰리지 말고 진료를 하면서 동시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가 되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은 남들이 다 하는 연구를 유행을 따라서 쫓아가지 말고 본인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먼저 앞장서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단과 연구소를 바탕으로 저희 후학들이 계속 연구에 매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의 헌신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간염에 대한 편견의 벽도 허물게 했습니다.
1: 80년도에 8%, 전 국민의 8% 정도에서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약 10%가 B형 간염 환자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3% 미만이고 머지않아서 선진국 수준인 2% 미만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먼 미래에는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간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건강검진에서 간수치 이상을 발견했다는 환자. 평소 건강했던 그에겐 갑작스런 결과였습니다.
2: 다른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 단지 피검사에서 수치가 남보다 한참 높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간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제가 이제 술을 전혀 안 하거든요. 술을 전혀 안 하는데 그냥 그거는 뭐 그 정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생겼다고 하니
0: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환자는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1: 간 수치가 높은데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C형 간염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국가검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가셔도 저희가 C형 간염에 대해서 특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에는 또 그 검사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형 간염 존재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0: C형 간염의 경우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국가 기본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C형 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혈액 감염입니다.
1: 과거에는 C형 간염의 존재를 잘 모를 때는 수혈 등을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고 C형 간염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오염된 주사침이나 시술 도구 등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고 여러 명의 성관계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손톱깎이나 면도기 등의 개인 위생용구를 돌려 쓰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에 비해서 수직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는데 다만 C형 간염이 들어왔을 때 급성 C형 간염을 거쳐서 만성화되는 비율이 거의 50에서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만성 C형 간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50% 이상이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거기서 20, 30% 정도는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대에서는 C형 간염이 간암의 주된 원인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0: 30여 년 전 출산 중 수혈을 받다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변순임 씨. 당시 치료약을 복용했지만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 저희 그 C형 간염 때문에 예전에 인터페론 주사를 맞으셨어요. 네. 그러셨죠. 근데 그때 혈소판도 떨어지고 백혈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코피도 나고
3: 심각했죠.
1: 그래서 제가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을 했고요. 원래 그 인터페론 치료가 완치율도 떨어지면서도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우셨는데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완치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완치가 된 상태예요. 아주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 C형 간염은 C형 간염에 대한 새로운 2세대 약이 등장하면서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 C형 간염은 완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제 8주만 복용을 해도 거의 99%에서 완치되는 약이 개발이 됐거든요.
0: 과거 C형 간염은 치료가 어려운 간염 중 하나였습니다. 표준 치료로 사용된 인터페론 주사는 간세포의 바깥에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간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율이 50에서 70%밖에 되지 않고 두통, 몸살, 갑상선염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는 먹는 약으로 간세포 내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을 2중, 3중으로 직접 막아 C형 간염을 99%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이던 C형 간염 치료에 대혁신이 일어난 건데요. 하지만 예방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재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C형 간염으로 인한 간 경화, 간암 발생을 막기 위해선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1: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C형 간염으로 자기가 C형 간염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검사를 받는 비율이 한 70% 미만으로 체크가 되고요. 검사를 받았지만 또 치료로 연결되는 비율도 그중에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료를 받는 시점도 진단 후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받거나 심지어는 5년 뒤에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요. 조기에 C형 간염 치료를 받아서 완치시키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0: 비형 간염으로 인해 간암이 발병한 환자. 그런데 종양의 크기가 큽니다.
1: CT를 저희가 미리 좀 봤는데 이 오른쪽 간에 거의 좀 한 7cm 정도 되는 큰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이 간암이라는 게 계속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간암이 생겨가지고 두 배로 자라는 평균 기간이 어떤 것은 2주 만에 두 배로 자라요. 작은 크기의 조기 간암보다는 당연히 좀 크니까 예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요즘에 치료법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0: 치료법은 크기는 크지만 다행히 단일 종양으로 조기 간암이었습니다. 수술 대신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큰 경우에는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사선을 내뿜는 구슬을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도관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구슬을 쏴주면 그 구슬이 간암에 박혀가지고 방사선을 서서히 내뿜으면서 암을 서서히 죽여요. 초기 치료 반응이 상당히 좋으면은 추가 치료 없이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0: 이제 그런 치료법. 그는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챙기는 성격 탓에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웠다는데요.
1: 다른데 전이가 없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2: 그냥 만나서 술 많이 먹고 하면은 서로가 제가 좋은 감정인 줄 알고 그게 잘못 배운 그 술버릇이죠. 뭐. 아 지금 한 달 전부터 아예 딱 끊었어요.
0: 후회해도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일. 남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준비에 들어간 박창우 환자. 평소 건강했던 그가 환자가 되어 수술대 위에 오른 모습이 가족들은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4: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3: 조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마무리 이제 이 선생님께서

0: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가족들도 지금도 전화 오고 하는데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1: 이번 방사선 색전술의 집도인은 영상의학과 김효철 교수입니다. 환자는 오른쪽 간 끝쪽에 약 7.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우선 오른쪽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 2mm 정도의 카테터 도관을 복강동맥까지 삽입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구슬 약 1000만 개에서 2000만 개 정도를 간동맥으로 주입합니다. 미세구슬에서 방사선을 뿜게 되면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이 나와 종양을 괴사시키게 됩니다. 기존의 화학 색전술보다 통증이 적고 치료 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구슬은 납과 아크릴 등을 이용해 이중 차폐가 된 상태. 안전하게 밀봉돼 있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방사선 색전술의 장점은 건강한 간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국소적 작용만 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편안한 상태로 치료를 받는데요. 시술 후 유출된 방사능은 없는지 검사도 진행합니다. 환자의 치료는 잘 됐을까요?
2: 종양이 하얗게 보였잖아요, MRI상에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싹 까맣게 변합니다. 크기는 별로 안 줄었는데 하얗게 보이던 것이 까맣게 보이면 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최근 간암의 치료법이 다양해지면서 점차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행복하기 전 행복한 삶은 없다는 말처럼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3: 내 자신을 지켜야지 뭐 누구 저 핑계 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이제 건강을 제대로 해야죠.

0: 69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인데요. 그녀는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을 극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중입니다.
1: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암 투병 전에는 어느 일정 부분 약간의 내 욕심,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싶은 이런 게 있었는데 투병 후에는 그런 걸 다 놓아버리게 돼요. 그냥 이 하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감사하고.
0: 다시 시작한 모델 일도 젊은 시절보다 더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무엇보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도 빠뜨리지 않고 30년째 복용 중인 전현나 씨. 슬프고 원망했던 시간을 이겨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뀐 일상. 그녀는 오늘도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1: 모든 나의 건강, 모든 기능들이 잘해줘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다독이면서 아끼면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겁니다.
0: 지금 여러분의 간 건강은 어떠신가요?
2: 간은 100번의 공격보다 한 번의 수비가 중요한 장기로서 여러 개를 자꾸 접해서 간을 북돋아서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런 독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차단을 함으로써 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분들은 꼭 예방 백신을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C형 간염은 아쉽게도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만 완치시킬 수 있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C형 간염이 걱정되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한 번쯤은 받아보셔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면 완치 치료제로 치료를 해서 치료를 통한 예방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한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보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암이라 그래서 무슨 어린애가 암이 걸리냐 막 말도 안 된다 했죠 처음에는.
1: 그냥 무너졌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2: 안다.

0: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애들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막.
1: 그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걸로 표현이 안 돼요.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암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 엄마, 왜 내가 걸렸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암이지? 할 때, 아기 나라에서 다현이가 엄마 아빠한테 올때 다현이 너는 너무 특별한 아이야 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 근데 그게 너무너무 특별해서 암이 됐나 봐.
2: 암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아이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3: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엄마가 나 맨날 병원 매일매일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내 엄마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엄마 사랑해요.
4: 그냥 엄마 항상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2: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4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희망의 의소를 펼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5: 소아청소년암은 진단 당시 3기, 4기 굉장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행인 점은 항암화학요법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완치율이 지금 85%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2: 의사이기 이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의 엄마인 이 교수. 어린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6: 얘들아, 기운 내서 오늘도 주사 잘 맞고 약잘 먹자. 내일 되면 좋아질 거야.

0: 암과 싸운 지 1년 남짓. 9살 다연이는 아픈 것만큼이나 심심한 걸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면역력 때문에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는데요. 덕분에 오빠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됐죠.
1: 맨날 창밖에 보면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 얘기하고, 그래도 오빠가 오면 이제 좀 같이 노니까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들을 많이 해줘요, 사실.
2: 가족들한테 깜짝 공연해준 거 다행히 연습했었는데, 그지? 응급실 가는 바람에 못했지.
0: 문득 뭔가 떠오른 다연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준비했던 캐롤 연주입니다.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무산됐던 작은 공연이 이제야 성사됩니다.
3: 잘했어. 제 꿈은 유튜버라서 유튜버를 그려봤어요.
0: 한참 꿈 많고 뛰어놀아야 할 9살 인생.
3: 내 친구예요. 살아있는 친구. 안녕하세요. 내 친구.
0: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자꾸 인형 친구들만 늘어납니다. 병이 찾아오고 나서 달라진 일상. 아이는 아이만의 방식으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1: 이 사진을 그렇게 다연이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옛날 추억 노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뻤네, 엄마 아빠가 날 많이 사랑했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많이 힐링 타임을 가졌어요.
0: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막내. 단란한 가족의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0: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횡문 근육종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뭐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 이런 암은 정말 흔히들 들어봤는데 횡문 근육종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 살 수 있습니까? 였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 얼굴, 잠든 아이 얼굴 보면서 그냥 희망, 완치 이 네 글자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아연아 안녕. 기분이 좋아요?
0: 이준아 교수는 진료실로 들어서는 다연이의 눈빛만 보고도 기분을 알아차립니다.
2: 어머니 그 토요일 날 오셔서 혈액 검사해서 그날 괜찮았는데 오늘도 어머니 괜찮은데요? 다연아 허리랑 엉덩이 아프지 않아? 정말로? 오 그래서
0: 항암 치료 사이엔 감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어디 입 볼까요, 아가씨? 쉬야할 때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거 없지요? 혀르 좋아요. 그러면 다 괜찮고 어머니
0: 검사 결과가 좋다는 말에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다연이.
3: 저 설날에 아무데도 못 갔는데 그거 이번 주 토요일에
2: 어디 가고
3: 싶은데? 다연이 생신이어가지고 대전 가도 돼요?
2: 가도 돼요. 당근 되지요? 그게 궁금했어?
0: 오랜만에 외출을 허락받고 이제야 만족한 표정. 다연인 근육에 생기는 희귀암을 진단받고 1년째 치료 중인데요. 종양이 생긴 부위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2: 흉추 쪽에 이렇게 척수각 내로 침범한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조직검사를 시행해서 횡문근육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혹이 이렇게 이게 지금 척수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눌려서 너무나 아프다고 하고 다리 근력까지 떨어져서 응급으로 신경외과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0: 척추 옆 근육에 생긴 종양의 크기는 5cm 이상. 과연 다연이가 앓고 있는 횡문 근육종은 어떤 암일까요? 소아암은 크게 뇌, 뼈, 근육, 간, 신장 등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과 조혈계통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으로 나뉩니다. 횡문 근육종은 근육에 생기는 고형암인데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팔과 다리뿐 아니라 심장, 소화기관 등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는데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했을 때 가로 무늬가 있는 근육을 횡문근이라고 부릅니다. 횡문근육종은 이렇게 횡문근이 존재하는 머리와 목, 눈 주위는 물론이고 비뇨생식기와 팔다리 등 전신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횡문근육종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횡문, 가로문이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팔과 다리에 이제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장기가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근육, 또 뇌 안에 그리고 복부 장기 안에도 가로무늬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가로무늬 근육에서 발생하는 육종을 지칭합니다.
0: 실제로 다리, 팔,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에서 관찰되는데 소아암은 조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알아둬야 할까요?
2: 횡문 근육종이 발생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밖에서 볼 수 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몽우리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부어 보인다든지 콧망울이 부어 보인다든지 팔과 다리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몸에 보이지 않는 복부라든지 골반강에 생기는 경우에는 종양이 커져서 해당 부위 장기를 누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 내에 있는 방광 근처에 종양이 생겨서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을 봤는데도 소변이 또 마렵다든지 만약에 방광 안으로 종양이 침범을 해서 거기서

0: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혈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골반강을 누르는 경우에는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임신 후기가 되면은 골반강이 눌리면서 팔다리가 저리고 하는 것처럼 종양이 많이 커지는 경우에는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하는 경우도 올수 있습니다.
1: 횡문 근육통이 안구 주위에 발생하는 경우 눈이 돌출되고 부어 보이거나 눈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막 주위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 두통이나 뇌신경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고 팔다리나 몸통에 발생하는 경우 혹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는데요. 드물게 다현이와 같이 척추 주변 근육에서 발생한 종양이 척수강 안으로 침범하면 통증이나 감각 이상, 팔다리의 운동 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현인 희귀암 중에서도 더 특수한 사례다 보니 정확한 병명을 찾기까지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2월 16일부터 밤에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피검사 결과 또뭐 다른 거다 이상이 없으니까 CT를 한번 찍어보시죠.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날 결과 들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조금 빨리 올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입원했던 게 3월 16일 응급실로 입원을 했고요. 무슨 암이냐를 빨리 찾아서 항암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왔나 봐.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봐. 애들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근데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1: 왜내 아이에게 암이 생긴 건지 소아암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는 자책감에 더 힘들어 하는데요. 과연 아이들에게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0: 육종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환경적 요인, 뚜렷이 어떤 것이 원인인지도 밝혀진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암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생기는 발생 빈도도 똑같고 생기는 패턴도 똑같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애를 키울 때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소아와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암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13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매년 발생자 수도 1,500명 선을 유지해오다 최근 출생인구 감소로 전체 숫자는 약간 줄었습니다. 암 종별로는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이 가장 많고 골육종과 횡문 근육종을 포함한 6종은 뒤를 잇고 있습니다.
3: 누가 만들어서 아빠가
1: 중학생 때 골육종을 진단받고 3년째 투병 중인 민영이. 항암 치료 기간엔 마음껏 게임을 합니다.
3: 예전에는 진짜로 게임 이제 막 저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도 하는 게 저는 또 거기에 이거 뭐한 가지에 집중하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4: 너무 힘들어.
3: 시켜줘.
1: 아빠에게 민영인 다큰 아기가 따로 없습니다.
3: 잘 먹어봐. 좀 식었을 거야.
4: 맛있는데?
1: 아들 보는 눈빛에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빠. 전주에서 오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 생업도 접고 그저 아들 곁을 지킵니다.
3: 아들밖에 없는데 제가 뭐 다른 걸 생각할 그게 없었어요, 저는. 또 제가 없으면은 아들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또. 당연한 거죠.
1: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 운동을 좋아했던 평범한 소년에겐 어쩌다 암이 찾아온 걸까요?
3: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길래 이제 그때는 이제 당연히 키 크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주 아프고 그러면서 동네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보더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MRI를

0: 찍어보라 해서 큰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상태가 좀안 좋아 보였는지 수술을 먼저 하면서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골육종이 나왔어요.
1: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성장기 청소년과 청년기에 발생합니다. 70%가량은 뼈 성장이 활발한 무릎주위 뼈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외 팔뼈를 비롯해 드물게는 골반이나 척추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운동 중 다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 지속되고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2: 골육종은 말 그대로 뼈에 생기는 암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빨리 자라는 뼈, 그러니까 성장판 근처에 있는 뼈에서 사춘기 남학생인데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큰다 할 정도로 빨리 자랄 때뼈 세포들도 빨리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에서 뼈들이 생겨서 이제 정상적인 뼈 세포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분 오작동에서 불량품이 생기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거가 되지 않고 그게 많이 생기는 경우엔 처음엔 뼈 안에서 생겼다가 점점 커지면 뼈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골막을 뚫고 나와서 다리가 붓게 되는 거죠.
1: 골육종이 진행되면 종양의 크기가 커져 혹이 만져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장통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많이 뛰어놀거나 했을 때 밤에 잘때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한쪽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종아리, 어느 날은 무릎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경우에는 대부분이 성장통이고요. 하지만 이제 악성 종양에 의한 골육종에 의한 통증은 특정 부위만 계속적으로 아프고 주물러 주거나 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팔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통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1: 뼈에 생기는 암, 골육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종양이 생긴 뼈를 절단해야 했지만 지금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줄여 사지 구제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종양이 발생한 뼈 주변부를 광범위하게 절제한 뒤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수술로 원발 부위 종양을 제거한 뒤에도 전신에 미세전이 된 암세포들이 폐나 다른 뼈 등에 원격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민영이도 무릎뼈를 뚫고 나올 만큼 크기가 큰 종양을 제거한 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3: 자전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원래 최고로 진학을 하려고 했었고,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전거를 되게 타고 싶는 싶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하고 싶은 거를 뭐지 못한다고 했을 때 되게 슬프더라고요. 딱 이거 골육종이 생겨서 보통 다 슬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못한다는 소리에 되게 슬퍼가지고 약간 눈물이 찔끔 날 뻔했지만 다행히 눈물은 안 났어요.
1: 사춘기 소년의 꿈을 앗아가버린 골육종. 하지만 민영인 좌절하지 않았죠. 다시 걸을 수 있기에 취미로라도 자전거 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민영이는 이제 전이된 폐에 종양을 없애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약물 효과가 좋아 종양의 크기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를 맞는 건 좀처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0: 지금 항암약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노란색 봉지 같은 거를 보지를 못해요. 색깔 때문에 노란색 그런 걸 아예 못 봐요. 항암을 하고 나서 막 계속 머리 빠지고 이런 거는 그냥 이제 1년 넘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데 지금도 막 계속 토하고 코피 흘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볼 때마다 안쓰럽죠.
1: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는 건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세포 독성 물질로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를 공격해 사멸시키는 원리인데요. 문제는

0: 있습니다. 소아암에도 2, 3세대 항암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된 치료는 1세대 항암제입니다. 하지만 1세대 안에서도 항암제 조합 등을 통한 진화를 거쳐 치료 성적은 뛰어납니다.
1: 소아에서 발생하는 골육종, 횡부근육종, 유인육종은 항암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료의 한 축으로 항암치료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소아에서 하는 항암치료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도 빨리 자라고 꼬맹이들한테 생기는 암종이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에 좀 더 예민하고요. 골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 소화기관의 점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기의 회복 능력이 아무래도 성장기이다 보니 약이 들어간 다음에 부작용이 발생을 해도 회복되는 속도가 성인보다 빠릅니다.
0: 아이들의 암세포는 성인보다 훨씬 성장 속도가 빨라 진단 당시 전이된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스럽게도 항암제나 방사선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제를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서 케모포트라는 정맥주사관을 삽입해 항암치료를 시행합니다. 골육종의 경우 3, 4주 정도의 주기를 두고 약 1년가량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점막염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을까요?
1: 세포독성 항암제는 거의 양날의 검처럼 암세포에 대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동반을 합니다. 일단 항암제 자체가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나는 조직의 세포들, 예를 들면 머리카락, 입안과 장의 점막, 손 발톱과 같은데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이 헐고 설사를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빨리 자라나는 세포 중에 하나가 골수입니다. 골수에서 우리 몸의 혈액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투여된 후에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면역 저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는데 열이 난다 하면 일단 세균 감염에 준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항암제 투여 이후 구토나 속이 울렁거리는 오심 같은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1: 우리 몸의 뇌에는 외부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독성 물질이 들어왔으니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자라고 그게 거의 인류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있었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케모리셉터 트리고존이라고 하는 게 뇌에 있는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제 구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약은 그런 반응을 최소화하는 약들을 스테로이드도 쓰고 그리고 먹는 약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0: 암세포의 사멸 효과를 최대화하는 항암제의 조합과 더불어 진토제 투여 등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소아암 병동. 시시각각 변하는 아이들의 상태를 전공의와 함께 공유하고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지 회진을 시작합니다.
2: 민영아, 들어가도 될까요? 민영아, 선생님이 너 눈이 빨갛다고 하던데 비볐어요, 혹시?
3: 모르겠어요. 그냥 가려워서 그냥 이렇게만 가끔.
2: 긁었네.
0: 긁었어. 눈과 피부에 부작용이 생긴 민영이.
2: 민영아, 연고를 발라야 약이 제때 들어가고 그래야 빨리 집에 간다.
3: 네.
2: 알았지.
0: 네. 이준아 교수의 따뜻한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들어가는 거 맞지?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4: 맛있습니다.
5: 맛있게 드세요.
4: 네.
6: 맛있겠다.
0: 민영이 손길이 빨라집니다.
4: 너는 맛있는 거 오면 꼭 표정이 좋아지더라.
6: 그러니까 내일 뭐 나오지? 내일 닭볶음탕 나온다.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0: 백혈구 수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식사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요.

0: 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빠는 배가 부른 모양입니다.
1: 그냥 배 고프면 그때 살짝 뭐 먹고 평소에 잘안 챙겨 먹어요. 그냥 병원에 있으면서는 저도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그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0: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영인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활동량 부족으로 체중이 크게 불었죠.
1: 보통 친구들은 뭐 항암하면서 살 빠지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살이 한 20kg 정도가 쪘어요. 지금.
0: 고륙종으로 치료 중인 중학생 휴진이. 여려 보이지만 소아암 병동에서 잘 웃고 씩씩하기로 소문난 소녀죠.
2: 롤러코스터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나한테 왔지 하고 굉장히 슬프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옆에서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0: 효진이도 무릎뼈에서 발생한 종양이 폐로 전이됐는데요. 그렇다면 뼈에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6종뿐만이 아니라 암이 진단 당시 전신질환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암세포가 폐에 처음에 있었지만은 그 장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미 혈액이라든지 림프순환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심장으로 돌아오고 심장에서 나온 피가 혈액으로 폐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폐에서 걸리는 거죠.
0: 언제쯤 이 싸움이 끝이 날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효진이와 엄마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서 사춘기 딸과 엄마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2: 그냥 항상 고맙다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나 옆에 있어주니까. 나 울면 안 되는데. 엄마가 엄마 얘기할 때 울었다고 뭘할 텐데. 그냥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있어주는 게 엄마니까. 그냥 고맙죠.
0: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효진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쉽사리 눈물을 그치지 못합니다. 소아암 병동을 10년째 찾고 있는 한 어머니. 소아암 환아들의 부모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문마리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산타처럼 선물을 들고 등장하죠.
4: 화이팅 하시라고.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윤정이.
0: 힘든 싸움을 벌이는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응원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달합니다.
4: 민영아. 엄마들 모임 소망인데 파이팅 하라고. 근데 오늘 왜 혼자 있어?
5: 일단 아빠는 지금 이사 때문에.
4: 아, 그랬구나. 아줌마 딸도 고륙종이었어. 그래서 뼈 쪼개어가지고 10년 완치 얘기해가지고 드디어 작년에 완치 판정 받고.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저희 아이가 이 다리 쪽으로 오는 바람에 한 3, 4년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건 선배격인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좀 더 주고 싶었고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0: 소아암 병동의 작은 쉼터. 이곳 구석구석을 닦고

0: 쉼터를 찾는 아이들의 곁을 지키는 이 어머니도 봉사자 중 한 사람입니다.
1: 날씨 한 몇 도 정도 돼? 영하야? 영하 5도? 아, 이제 한국하고 얼추 비슷해졌네.
0: 완치 판정을 받고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아들.
1: 사 먹는 거.
0: 소아암을 이겨낸 동규 씨는 의대에 진학했다고 하죠.
1: 귀엽죠?
0: 그는 어떤 의사를 꿈꾸고 있을까요?
2: 저 스스로도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굉장한 큰 도움이 응원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나랑도 이런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서 나를 치료해주는 입장에 지금 서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은 희망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사가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꿈입니다.
0: 병원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는 아이 예진입니다. 7살 때부터 소아암 병동을 찾은 지 해수로 4년. 굵은 주사바늘조차 무서워하지 않게 됐죠. 예진이의 첫 증상은 원인 모를 발열이었습니다.
3: 처음에 이유 없이 열이 한 두 번인가 났는데 독감인 줄 알고 독감 약을 먹었어요. 동네 소아과에서. 그리고 딱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됐는데 갑자기 기침을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사진을 찍었더니 폐렴 아니면은 종양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쯤에. MRI 찍고 조직 검사하고 했더니 이제 유인 6종인 거 알아가지고 바로 항암 시작했어요.
0: 예진인 왼쪽 두 번째 늑골에 꽤 큰 종양이 발견됐고 이름조차 생소한 유인 6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지지대인 뼈와 뼈를 둘러싼 근육, 인대와 같은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인육종은 고육종과 같이 뼈에 생기기도 하지만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부위별로 다양한데 상당수 환자들이 혹이 만져지거나 혹과 함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진단 당시 이미 미세 전이가 있다고 추정하고 전신 질환의 개념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는 원발 부위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인 6종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국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고6종에 비해 방사선 치료의 반응성이 높은 편입니다.
4: 일단 유인육종이란 이름이 생소하신데 유인이라는 거는 의사 이름이고요. 미국의 제임스 유인이라고 미국 암학회 설립자이자 종양내과 병리과 의사이신 유인 박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작고 동글동글한 세포가 있는 약간 악성 림프종 비슷한데 뼈에 생긴 종양을 보고 유인육종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 중에서는 고6종 다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유인육종의 경우에는 뼈에 생길 수도 있고 연조직,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복부 장기 근처 뼈가 아닌 연조직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0: 예진인 항암 치료를 통해 종양이 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40주 동안 일정한 주기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4: 사이클이라 하는 거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할 때 저희가 3주 내지 4주를 한 주기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골수 기능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00% 혈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어느 정도 될 때 시작을 하면은 항암제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2주가 되면은 제 골수 기능이 낮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4주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또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물결 무늬 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이렇게 사이클처럼 되니까 저희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0: 일정한 항암 사이클을 반복해 암세포를 차츰 사멸해 나갔고 정밀검진을 통해 결국 100% 괴사를 확인한 예진이.
5: 자, 심호흡하세요. 또 심호흡.

0: 진찰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어머니. 항암의 반응이 좋았고 거의 다 죽었었죠, 어머니. 종양세포가 보통 6종이 재발하는 위험은 치료 끝나고 2년 이내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3개월이 됐으니까 케모포트는 이제 빼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케모포트를 빼는 거는 그래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예진아, 그러면은
1: 2년
0: 연락
1: 넘게 재발이
0: 한번
1: 확인되지 않아 케모포트를 제거하기로 한 이진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완치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당장 시술을 앞두고 겁을 먹은 예진이. 그런 예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기 위해 굵은 중심정맥에 삽입한 케모포트를 다시 몸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3년 동안 아이의 몸이 성장하면서 유착이 생겨 예상보다 까다로웠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제거됐습니다. 퇴원을 앞둔 예진이가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그리는데요. 바로 이 교수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이랍니다. 자신을 응원해준 선생님을 이제 예진이가 응원한다죠.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에게 힘내라는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힘든 투병을 이겨내고 완치에 다가서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1990년대 중반 약 56%에 불과했던 소아암 5년 생존율은 최근 85.5%까지 향상됐습니다.
2: 자, 다학제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 분.
1: 소아암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다학제 협진을 통한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0: 한번 3주 항암을 하고 3주 쉬었다 또 3주 차.
1: 기존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극복한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선 치료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빠른 속도로 암이 생긴 부위에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양성자 빔이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후 급격히 소실되죠. 양성자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종양 조직 뒤쪽에 있는 정상 조직에 방사선 노출이 낮아 후기 부작용 발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보다 보호해야 할 조직이 많은 소아청소년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그 양성자 빔은 특징이 이 소스에서 양성자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타겟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에너지 피크가 확 꺾인대요. 그래서 그걸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는데 타겟에 도달하고 나면은 이 에너지가 딱 떨어지니까 이 뒤로는 더 이상 방사선이 도달하지, 가지 않으니까 부작용이 저 뒤쪽에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는 부작용 범위가 적다. 뇌종양, 안구종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1: 소아암 병동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연이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가 시작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생일도 지나쳤던 아이를 위한 의료진의 깜짝 선물입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다현인 엄마 손을 꼭 잡고 병실로 향합니다.

0: 오늘만큼은 아픈 아이가 아닌 세상 가장 행복한 아이. 다연이의 9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 이런 날이 올지 몰랐네요.

0: 처음에 이번에서 누구 막항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항음을. 이번이 막항이에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서 저희한테 오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아가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제 다 나오면 다연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많이 해. 사랑해.
1: 이번 사이클의 항암 치료를 마친 민영이. 아빠는 주사바늘을 뽑기 무섭게 퇴원 준비를 하는데요. 전주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2: 휴게소를 처음에는 들렸다가 막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럼 시간이 길어지는 길수록 얘가 더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서 토하더라도 차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서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애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쉬고 바로 내려가 버리는 편이에요.
1: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든 여정이 될까. 토하는 아이를 차에 싣고 그대로 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 아빠는 무거운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3: 안녕하세요.
1: 전주에서 소아암 전문의를 찾은 민영이.
4: 오늘 수치는 괜찮아. 아직 안 떨어져서 수치 주사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1: 이번은 괜찮아. 소아암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어 거주지에서도 진료는 필수입니다.
4: 이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은 생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조혈 증강제를 주든지 수혈을 하든지 뭐 열이 있을 경우에는 항생제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2~3일에 한 번씩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 박경덕 교수는 전북에 단 두 명뿐인 소아암 전문의 중 한 사람. 하지만 그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아암 전문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강원과 경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7명에 불과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3D과라는 인식과 저출생 국면이 맞물리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아암 병동을 지키는 전공의들은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 선생이 기피과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5: 저는 이제 알비니즘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눈피부 백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이랑 피부에 원래 일수화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없어져서 생기는 병이고 저와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친구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또 소아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언제 어떻게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소아암 병동에서 사명감으로 버텨내고 있는 전공의들.
6: 배 많이 부르지? 너 이거 넣으면 좀 나아질 거야?
7: 네.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언니. 네.
1: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의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8: 국가적인 의료체계 차원에서도 이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저출산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중앙에 두 군데 그리고 전 지역에 15개 권역 거점 소아암 병원을 지정을 해서 환자 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병원 경영과는 무관하게 필수 의료 차원에서 소아암 진료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늦은 밤, 이준아 교수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 회진을 돕니다.
9: 아, 맘마 먹어. 숨 쉬는 거 괜찮지?
1: 당장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당직을 시작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27년의 세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참 많이도 전해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교수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있답니다.
3: 하늘나라로 간 환자 보호자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올 때 가지고 와서 이건 끼고 있어요.
1: 어린 생명의 사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준아 교수. 그녀의 긴 하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 부모님들이 치료 성적을 얼마나가 되냐고 이제 물으시면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환자 본인한테서는 100% 아니면 0%이기 때문에 완치될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하거든요. 얘들아, 기운 내서 오늘도 주사 잘 맞고 잘 치료를 마쳐보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0: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T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름,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1: 꽃의 모양이 펼쳐져가지고 마음속 이게 뭐라 팍 뚫리는 그런 느낌이 최고입니다, 이게.
0: 여행은 예상밖에 아찔함마저 발길을 붙잡는 이유가 됩니다.
2: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찔해요.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 게.
0: 거기에 여행지에서 만나는 시원한 한 그릇. 우리 이 맛에 자꾸 떠나고 싶은 거죠.
3: 너무 시원하죠. 네. 여름의 맛이에요, 정말.
0: 압도적인 풍경, 고소하고 진한 맛이 있는 경주로 향합니다. 천년 고도의 도시 경상북도 경주시. 그 바다 기슭에도 자연이 빚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4: 오, 진짜 예쁘지?
5: 진짜 예쁘지? 다 보이잖아요. 밑에 올라가 진짜 꽃 같은데 위에서 이래 봤을 때 돌이 모양이
0: 자연이 빚은 돌꽃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부채꼴 주상절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합니다. 그 신비로운 자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6: 저기 거북이 있다. 발견을 했어. 그렇지.
7: 탁 트인 바다. 이 절기와 풍경 너무 좋죠. 네, 저희 자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6: 아이고, 알겠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들어와. 하나, 둘, 셋.
7: 체크.
6: 아이, 좋습니다. 예.
7: 네, 감사합니다. 아이,
6: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양이 좀 여러 가지인가요?
7: 예, 예, 여러 가지고, 예. 층층이 막 이렇게 된 게 너무 아름답고, 네. 아,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이쁜 데가 있구나, 예.
0: 그 풍경 곁에서 걸어봅니다.
6: 아이고! 오, 재밌네, 이거, 진짜.
5: 누가 뒤에서 누가 하지, 지금? 제 아저씨가 하나.
6: 아니,
5: 아니야.
6: 출렁다리가 이렇게 출렁거려야지. 저기 되지. 주상절리길이라서 쭉 잘 다니는데 출렁다리까지 있어서 좀 재미있고 가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
0: 첩첩이 둘러싼 산줄기 사이 1500년 세월을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2: 이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6: 아유, 엄청 좋네요.
8: 우와,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예. 야. 아이고. 아, 여기 골골사에서 뵙네요.
2: 아, 그러게요.
6: 예. 아이고.
8: 반갑습니다.
6: 골골사 찾아오셨어요?
2: 네, 우리 저 경남 함양에서 지금 가족 모임으로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6: 아이고.
2: 너무 좋네요.
0: 가파른 암벽으로 만들어진 석골 사찰. 오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죠.
2: 대단해요.
6: 저기 말이죠.
2: 여기 올라가보자.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9: 암벽등반
2: 암벽등반 그 하게 되어 있구만.
6: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10: 저희는 못 가겠어요.
6: 무서워서.
10: 무서워서.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서.
6: 보통
10: 조금 더 가보실게요.
6: 가봤던 길 같으면 괜찮은데 네. 안 가본 길이라서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10: 내려올 때 무서울 것 같아요.
0: 울퉁불퉁 험한 돌길, 게다가 가파른 바위를 올라야 합니다.
6: 정말 시원하다.
0: 수행자들이 지나던 길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2: 이야, 새로운 세상으로의 접합니다. 오, 좋아요. 오, 우와.
10: 오, 자, 조심하세요.
6: 오, 오, 아찔한데?
0: 온몸으로 전해지는 아찔함. 바위가 빚어낸 독특한 사찰 풍경입니다.
2: 와, 여기는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해놨나 보네.
0: 와. 그 정상에서 만나는 마의 열의 좌상.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처랍니다.
2: 아이고, 와. 아, 바람 시원하고 좋네.
8: 이래 보면 전망도 좋고 수행도 하는 것 같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9: 힘들게 올라왔지만 이게 탁 트이고 찬 바람을 마시니까 거기 너무 좋아요. 네.

0: 골골사가 특별한 또 한 가지는 선무도. 무예를 통해 수행을 하는 곳으로 이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다는 것.
1: 아, 이거 너무 대단하시네요. 완전 막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2: 지금도 자세한 알아가면 한 3, 4, 5년은 최소한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들은 동작을 함으로써 또 마음도 좀 수양할 것 같고 좀 정리도 될 것 같고 멋있잖아요.
4: 레디 원, 투, 원, 투, 원, 투.
0: 골골사에서는 선무도를 배울 수 있는 여름 템플스테이가 한창입니다.
4: 예.
5: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저 수련하고 있습니다.
5: 와, 이게 수련이에요?
4: 예.
5: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4: 힘들어야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하죠. 집중, 정신 집중.
0: 땀방울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 안에 나를 마주하는 과정, 선무도입니다.
4: 선무도는 우리 불교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의 실천 수행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몸을 쓰는 수행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적과 나이는 다르지만 삶에 새로운 경험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수행에 나서는 것입니다.
4: 자스트 원
6: Are you hard?
7: Yes. How hard is it?
8: Oh, very hard. Yeah. Yes, it's hard.
7: To do it?
4: Yeah, yeah, yeah. 한번 도와주세요.
6: 아니, 정말요? 아니, 도와주시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예. 이렇게.
7: 빨리, 빨리.
6: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7: 오케이. Can you tell me how hard it is? Can you tell me? Is it hard? How much hard? 오케이.
6: 여기 나도 오케이.
0: 색다른 여름 수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소문난 골목 황리단길. 길 구석구석 맛있는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저마다 소박한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9: 이걸 먹으니까 아침으로 먹으니까 속이 되게 편하고 편하면서도 든든하고 되게 맛있네요. 네.
10: 처음에는 딱 이 그릇 하나만 나오길래 뭐 별로 나오는 게 없네 했는데 안에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막 들깨도 들어가 있고 설탕에 막 도넛츠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헤비하게 안 먹고 가볍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동 트기 전 새벽부터 콩 씻는 일로

0: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3대를 이어온 콩국집.
1: 그러니까 예전에 할아버지가 두부 공장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배고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부 만들 때 그 나오는 콩물을 그릇을 들고 와서 사가셨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콩물을 팔기 시작하셨고.
0: 8시간 불린 콩을 2시간여 정성껏 삶아냅니다. 포슬포슬하게 잘 삶아진 콩만 그대로 넣고 갈아줍니다. 고소하고 진하게 흘러내리는 콩물. 뜨겁게 데운 콩국은 주로 아침 식사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1: 예전에 할아버지 때는 그냥 콩물에 흑설탕 정도만 타서 손님들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2대째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씹는 찹쌀도넛을 같이 넣으면은 손님들이 이제 더 금기가 있다고. 네.
0: 사람들에게 든든한 끼니가 되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매일 찹쌀 도넛을 노릇노릇하게 튀겨 콩국에 올립니다. 도넛을 비롯해 흑설탕과 들깨가루, 달걀 노른자에 꿀, 참기름까지 다양한 토핑들을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3대를 거치며 다채로워진 콩국.
2: 딱 들어가면서 되게 부드러워갖고요. 식감이 좋아요.
0: 여름에는 차가운 콩국도 빠질 수 없죠. 탱글탱글 우무에 고소하고 진한 콩국과 시원함까지 더해 완성한 냉우무 콩국.
3: 이 오목가사리.
4: 너무 시원하죠?
5: 네.
4: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것 같아요.
0: 든든하게 배를 다 채웠지만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남아있지요. 달달한 디저트를 만날 차례. 먼저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그럼 빵 하나당 계란 한 개 이상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세상에는 수많은 디저트가 있다지만 경주의 역사를 담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디저트를 개발하고 싶었다는 강관형 씨. 수많은 노력 끝에 그런 바람을 담은 디저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6: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한 특허 받은 참성대 이제 빵 틀입니다. 기계.
7: 특허를 받으셨어요?
6: 예, 특허를 5개를 받았습니다.
0: 첨성대를 닮은 빵을 완성하기까지 연구 기간만 10여 년. 전국에 빵틀 만드는 회사만 수십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6: 제가 경주 토박인데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많아서 가이드도 해보고 인력거 체험도 해보고 하다가 동양에서 최대 오래된 천문대임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제 첨성대가 이제 몸통 부위가 총 27단인데 요 위에 밑단 부분이 12단, 창문 부분이 3단, 그 밑단 부분이 이제 12단, 총 합쳐서 27단인데
0: 27단 첨성대 구조를 그대로 빵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K-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탄생한 디저트. 경주를 새롭게 알리는 작은 첨성대랍니다. 어때요? 정말 닮았죠?

0: strawberry?
1: Strawberry.
2: 첨성대 빵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담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눈과 혀끝이 모두 즐거워지는 경주의 여름 맛.
3: 이쁘다.
1: 이쁘다. 대박.
3: 이거 this is Chomsong. It's a famous tower. Like
1: oh, is it?
3: Or traditional
1: oh, the bread is a famous tower.
3: Yes.
1: Chomsong대. So
3: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경주라는 도시에 와서 유적지를 먹어볼 수도 있고 너무 재밌고 맛있고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4: 첨성대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먹기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먹고 나니까 또 맛있어가지고 입도 즐겁네요. 시원하니.
2: 특별했던 경주의 여름입니다.

0: 오래된 것들, 즉 자연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쌓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낡아없어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2: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0: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형 패시브 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1: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0: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1: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2: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0: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3: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
4: 안녕. 일찍 왔네. 쉬시오.
0: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4: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0: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5: 안녕하세요.
1: 사라 적어놓은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4: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1: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4: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0: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6: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아,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 찾아왔죠?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0: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네,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2: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우 정갈한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0: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1: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0: 아,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1: 감남우집이에요.
0: 감남우집.
1: 네. 아.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두 그루의 감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0: 이 오래된 나무, 그 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 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네. 80,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1: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아, FRP 네, 그레이팅을.
1: 네.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에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로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2: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1: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0: 아,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2: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담아놓아서 한번 들어와 봤다고.
1: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2: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은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 나뉩니다.
1: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캠핑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아파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2: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친 집.
0: 우와, 야, 진짜 색다르다. 야.

0: 와, 이거 옛날의 공간 그대로인데.
1: 네, 맞습니다. 네.
0: 완전 저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네.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네.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예, 예, 예.
2: 삼배를 붙일 거라고 예. 얘기했으니까.
0: 아, 이게 삼배예요?
2: 네네, 삼배예요.
0: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배라고요?
1: 네, 와, 맞습니다.
0: 진짜 삼배가 맞네요.
3: 9억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배 천장.
1: 삼배가 나무 색감이 네. 좀 나는 좀 짙은 삼배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예.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이거 삼배가 네.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1: 삼배 자체가 네.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
0: 그러니까 벽지. 이게 네. 굉장히 합리적인 재료
1: 아주 합리적인 것
0: 같아요. 네. 네.
3: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1: 삼배 작업을 할 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소재라고
0: 그러면
1: 생각해요.
0: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1: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떤 그 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배만 발랐죠.
0: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1: 네, 네.
0: 삼배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거실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3: 짙은 녹색 외장도 그 중에 하나. 9억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창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1: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2: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1: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 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저희도 빌린 집입니다.
0: 아, 지금 전세로
1: 네,
0: 계시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0: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1: 네. 예.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멋있습니다.
2: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1: 이 집의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또 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 봐요.
2: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3: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2: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1: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3: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1: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 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다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3: 방이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1: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 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설득력 없어요.
1: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 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3: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0: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3: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0: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흰색을 칠한 건가요?
2: 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0: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2: 네.
0: 훨씬 크게.
2: 네. 좀 네. 넓어 보이게.
0: 공간이 좀 작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이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2: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이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이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된 게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3: 그러게요. 약간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오붓하게 느껴지는 거요.
2: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되어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1: 그런 게 있어요?
2: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3: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2: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좀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1: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 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3: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2: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0: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1: 이 창문을 아예 안 건드리고 네. 프레임 색깔만 네.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네. 요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0: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0: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1: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을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0: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거는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 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2: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마을 입구의 공장 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 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5: 오늘은 용인 외곽 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0: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오래된 집인가 보죠?
1: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0: 아,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2: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0: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2: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 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0: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요.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4: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3: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2: 모종의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어머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내부도 단조로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3: 단독주택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자.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새 아파트.
2: 우측 아파트에서 줄곧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
4: 우리가 이미 신혼도 지났고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런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0: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4: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아,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대형 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 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2: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3: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4: 건축사에서도
3: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4: 전혀 반대를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에 집에 살 때 제가 또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2: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4: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그냥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3: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비 올 때.
4: 짐 정리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3: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0: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0: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1: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2: 저런.
1: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고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던 걸 보게 되었어요.
2: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0: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1: 맞아요.
0: 예.
3: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어요?
1: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1: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번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4: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익었어.
1: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5: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게
6: 양식에서는 한 85점에서 90점? 한식은 20점?
1: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6: 네, 거의 안 하지.
2: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1: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2: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6: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이제 넉넉하게 뺐죠.
1: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2: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0: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6: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아, 네네.
1: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0: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막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1: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0: 네.
1: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끌 수.

0: 있고요.
1: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맞춰놓고 나면
0: 그렇죠.
1: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2: 맞아요.
1: 최근에 뭐 굉장히 큰 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네.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3: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1: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3: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0: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2: 맞아요. 네,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0: 원래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성장관리 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4: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2: 그렇죠. 방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
0: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1: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그렇죠. 일이었네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 더 할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거네요.
0: 그렇죠. 네.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1: 그랬으나 말이에요. 네.
3: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2: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0: 매일매일 추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똥을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3: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0: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밖으로 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둬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된 상태여서 저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어서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저희는 되게 확고했거든요. 어차피 방은 우리 둘이 지낼 곳만 있으면 된다.
3: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곳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2: 침실
5: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세탁실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3: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5: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0: 어디 가? 빨리 해야지.
5: 알았어.
0: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3: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집 세면대도 나란히 두 개, 샤워기도 나란히 두 개.
5: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0: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두 개는 정말 편합니다.
3: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두 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0: 2층에를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1층이 거의 별도로 돼 있고 2층을 굉장히 층고를 높게 하면서 다락하고 단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하셨네요.
1: 2층 거실은 박공 지붕 천고를 그대로 살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2: 약간 저희 집에 또 아이코닉한 어떤 이제 자재를 쓴 부분이 저 벽돌 타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제 포인트로 벽돌 타일을 쓰는 경우는 꽤 많은데 이제 좀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적용을 했거든요. 딱 꽂힌 거죠. 네.
1: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 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2: 뭐 설계도 두 번 하고 정말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일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1: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 시간이 전화위복, 오히려 약이 된지. 덕분에 1년에 두 번 휴가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다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건호입니다. ADHD라는 병이 공식 진단으로 자리 잡은 지는 40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흔히 생기는 병이라고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어른 환자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ADHD가 있는 성인들을 연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인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하면 그분들의 평생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자서전이나 또 인물 평전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위인들의 삶의 궤적 연구였습니다. 또 이런 연구를 시작한 또 다른 동기가 있는데, 아이들을 진료실에서 만날 때 문제 행동이나 학교 생활이나 또 친구 생활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대개 병의 증상을 명확하게 해서 진단을 하기 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이들의 강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는데요.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이나 약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줌으로써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한참 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애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만큼 아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셨다는 말이죠. 성인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비슷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행동 또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난 말실수, 사건, 사고는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터뷰 말미에 뭐 본인의 장점이나 특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자동사고이죠. 이래갖고서는 무너진 자존감, 또 땅에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위인들의 궤적 연구에서 찾아내려는 핵심은 바로 ADHD가 있었을 만한 위인들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ADHD의 특성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몇 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어릴 때 많이 보셨을 텐데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세뮤얼 랭원 클레멘스이고요. 마크 트웨인은 필명입니다.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벌린다든가 뭐 과감한 투자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마크 트웨인이 그 문학 작품을 출간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엄청난데요. 이 큰 돈들을 어떤 뭐 발명품을 개발한다든가 벤처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하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고, 한때 또 파산을 하기도 했고, 그 채무자들이 요구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회를 1년 동안 하기도 했더라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 어떻게 보면 산만함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과몰입하는 능력은 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뛰어났고, 글쓰기에 대해서는 뭐 과몰입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죠. 그 밖에 창의성 또는 발명 능력들이 있어서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일했고, 교류 전력 공급 장치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하고는 평생 함께 연구를 하였고요. 또 마크 트웨인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고 또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 마크 트웨인의 발명품은 대개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첫 발명품은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브레이지어의 후크였는데, 마크 트웨인의 아내인 올리비아가 이 브레이지어를 조인을 하고 매일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후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코르셋을 입었기 때문에 상용화에는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발

발명품은 접착력이 있는 스크랩북이었는데 이그 발명품은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그 아내 올리비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리비아는 상당히 총명하고 또 상냥하고 또 마크 트웨인의 소설들을 마무리가 안된 부분을 잘 편집하는 그런 도움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ADHD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마크 트웨인의 오지랖 같은 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ADHD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대표적인 자료가 1800년대 독일의 의사인 호프만 선생의 그림책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책에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필립이라든가 멍하게 다니는 조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독일어판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삶의 궤적을 통해서 과다행동, 충동성, 그리고 산만한 마음 방황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의 ADHD적 행동 특성을 순발력, 민첩함, 또 창조적인 발명품으로 연결할 수 있었기에 오늘 알려져니 미국이 낳은 유머를 가진 인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 이케아를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좋아하시는 장소이기도 할 텐데요. 이 이케아를 창업한 잉그라드 캄프라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스웨덴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싫어했고 실제로 난독증이 아주 심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글을 제대로 읽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난번 공전장애 때 따로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난독증이 있는 분들이 ADHD 증상을 동반할 가능성은 30에서 50% 정도로 꽤 높습니다. 또 ADHD가 있는 분들이 난독증을 포함한 학습 문제가 생기는 확률도 굉장히 높죠. 실업계 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17살, 18살 무렵에 이 삼촌 집 창고에서 통신 판매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는데 점차 조립 가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그 매장들을 만들 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맘 놓고 이제 가구를 구경할 수 있게 아이들의 놀이터를 따로 만들고 또 배가 고프면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 레스토랑을 또 옆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음식 메뉴나 가구 이름을 굉장히 재밌게 붙였는데 예를 들면 뭐 커튼이라든가 어떤 그 장식용 천 같은 경우는 뭐 여자아이 이름, 그다음에 의자나 책상 뭐 이런 탁자 같은 가구에는 남자아이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가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상품명이나 코드에 어떤 공식적인 물건 이름들을 붙여놓으면 굉장히 자기가 나중에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붙였던 거죠. 이케아라는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스펠링으로 IKEA라고 쓰는데 자기 이름 잉그바르 캄프라드에서 I하고 K를 따오고 또 부모님이 운영하던 시골 농장 이름이 LMTR이던데요. 거기서 알파벳 E를 따오고 또 자기가 태어난 시골 동네 이름이 아구나리던데 거기서 A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자기랑 관련된 이름과 지역을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난독증을 극복하려는 캄프라드 회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우리 모두 좋아하는 그런 미키마우스 또 도날드 덕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월트 디즈니인데요. 이분 역시 좀 돌아가신 지좀 됐고 해서 뭐 ADHD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의 인생 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대표적인 ADHD 특징들을 볼수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트 디즈니 자체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 또 장난꾸러기였는데요.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도 공부보다는 다른 애들이나 선생님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학교에 갈때 쥐를 이렇게 끈에다가 묶어서 데리고 등교한다든가 학교 안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굉장히 즐겼고요. 그 월트 디즈니가 교실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은 대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을 때뿐이었고요. 그 선생님들은 그 월트 디즈니가 이 반에서 두 번째로 멍청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일들, 예를 들면 한 6년 정도 신문 배달을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그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친 날 말고는

놀이공원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꿈꿨는데 이거를 현실에서 디즈니랜드로 구현시킨 거죠. 하지만 첫 디즈니랜드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모든 주변의 인물들이 말렸죠. 하지만 어느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디즈니 정신이 지금까지도 월트 디즈니 회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키마우스가 성공을 거두다가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약해질 무렵에 도널드 덕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도널드 덕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팔방미인 같은 캐릭터로 설정이 되는데 반대로 이 팔방미인의 캐릭터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죠. 또 도널드 덕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과격해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죠. 이 도널드 덕을 만들어내던 시절에 뭐 ADHD 개념은 아예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ADHD의 어떤 과잉 행동, 또 충동성 유형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멋진 아이디어를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어떤 월트 디즈니의 성향을 자신이 패러디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인물은 그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이 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다빈치에 대한 그 성격을 기술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매우 ADHD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술한 걸 보면 굉장히 변덕스럽고 규칙이 없고 계획성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변동만 부리지 않으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친다. 또 호기심이 너무 넘쳐서 모든 거에 관심이 끌리는 듯하다. 또 정리정돈을 못해서 아무데나 생각이나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엄청난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를 선보였는데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깨우칠 때까지 사실은 그런 기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또는 10년 걸리는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호기심이 너무 쉴 새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맡은 일을 끝내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게 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몇 편의 그림 작품을 남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한 작품은 채 20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형의 ADHD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작업 모드에 들어가면 엄청난 과몰입이 가능했던 분이죠. 또 기본 모드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영역까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리는 인물은 뭐 위인은 아니지만 이제 실존했던 분이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ADHD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인생이 달라진 분인데요. 네덜란드 분이고 제이콥 클롬스트라시라는 분입니다. 제이콥도 난독증이 심해서 학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인쇄소에서 이제 조수로 일을 오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다른 직업이 어떤 게 좋을까 하고 보다가 간호사나 아니면 응급 부조사 같은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난독증 때문에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교과서를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두통을 많이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 간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역시 간호사였던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진 않았고요. 또 동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주로 이제 상사들하고 마찰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간호사를 하면서 이분이 그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서 사는 일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서 밖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급요원 자격증을 따서 그 퇴직할 때까지 그 일을 쭉 했습니다. 그 몸이 많이 아파지면서 이제 그 이른 나이에 퇴직을 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58세 되는 해에 ADHD 진단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분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한 경험을 하는데 평생 자기 머릿속에는 항상 24시간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하면서 갑자기 불꽃놀이가 끝나고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마찰도 줄어들었고 전처럼 어떤 충동이 생기면 곧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는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약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알게 돼서 자기 생활을 개선하고 조율하는 치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ADHD인 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전념을 하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인물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ADHD적인 특성을 보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넘치는 에너지, 또 마음 방황, 충동성이 계속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ADHD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뭐 놀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ADHD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정선 아리랑 시장에 와봤습니다.
1: 정선에서만 유일하게 먹는 떡이 주떡이에요.
2: 귓가에 지저귀던 파라
1: 빨리야!
2: 마음의 바다 확실한 파라
1: 아유, 이쁘게 방글방글 잘 나왔네. 일등품입니다.
0: 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발길이 계속되고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죠.
3: 자전거 타러 왔는데 시장에 빠져가지고 자전거도 못 타겠어요.
0: 떡 매치기는 덤입니다. 정선역에서 느린 걸음으로 15분. 이곳은 아리랑 시장이 있습니다. 1966년 문을 연 정선시장은 탄광촌 번영과 함께 큰 호황을 누렸죠. 태광위후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리랑 관광열차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아리랑 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덕도 톡톡히 보았다네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정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 하나는 장이라고요. 대체 정선 오일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말이 생긴 걸까요? 어두운 새벽 시장으로 가봤습니다. 6시면 영업 준비를 시작한다는 식당. 무슨 준비를 이렇게 빨리 하나 했더니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는군요.
4: 탑손님은 몇 시에 와요?
5: 대충 없는데 뭐 주말하고 또 틀려요.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이런 날은 아침에 일찍 7시쯤 들고 평일에는 조금 늦게 들고.
0: 이분은 아리랑 시장에서 한평생을 보냈다는 옥녀 씨인데 27에 시작한 장사가 올해로 47년째랍니다. 아이고,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아유, 아유, 어떻게.
6: 준비하신 게 고생이 아니시네요.
7: 뭐, 고생이라 할 거 있어. 재밌지. 고생이라 하면 못하지, 뭐. 재밌어요.
6: 재밌어요?
7: 예.
0: 가만있자. 이분은 또 뭘 파시나?
6: 어떤 거 파시는 거예요?
8: 우리는 뭐, 임, 미역, 다시마, 뭐, 상태 쪽지 다 팔아요.
9: 아이고, 이래 일찍 오셨어요. 좀 있으면 상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0: 그럼 사장님은 몇 시부터 나오시나요?
9: 저는 일찍 나오면 4시. 요즘에는 이제 조금 늦게 나와요.
0: 아이고, 부지런도 하셔라. 올해 87의 김종순 할머니는 지금껏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오셨다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9: 열리기 전부터 했죠.
4: 아, 열리기 전부터.
9: 여여 국장 있을 때부터.
4: 아, 그때 시장이 아니었을 때 이 자리에서.
9: 시장 아니었을 때 저 전집이 저기 있을 때 밑에 지하실에다 보따리를 놓고 그랬어요. 아,
0: 나물 팔아서 자식을 외국 유학까지 보내놓고 이제는 소일거리 삼아 나오신다네요.
4: 어머니는 뭐 하세요?
10: 네, 이것저것 다 팔아요.
4: 아, 이것저것?
10: 예. 네. 집에서 조금씩 또 하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것만 조금씩 갖다 팔아요.
0: 바로 옆에 자리를 펴는 노부. 차에서 하나둘 물건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트럭 안에 쌓인 보따리며 포대가 아이고, 한 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유,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어요?
11: 오래 했어요.
4: 어우, 얼마나 하셨어요?
11: 한 40년 돼. 오! 첫 번째 장 생기고 오타 유학해서 했어요.
4: 아, 처음부터?
11: 네.
0: 뭘 파시나 하고 봤더니, 고춧가루에, 콩에, 쌀에. 근데, 이거 품목이 너무 겹치는데요?
12: 장사는 같이 모여 있어야 팔리는 거야. 따로따로 있다고 그래서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0: 역시 장사는 철학이죠. 잠시 후 상인들의 손님 맞이가 끝났습니다. 마트와 달리 시장은 사계절이 정직하게 머무는 곳이죠. 지금 아리랑 시장에는 봄나물이 지천입니다.
13: 도라지도 일로 보자. 도라지 한 아유, 일로 도라지 먹고 가라고.
0: 들기름에 달달 볶은 나물들도 지천인데 얼마든지 맛보셔도 좋습니다. 시식은 공짜. 연어 시장에선 귀한 대접받는 씨알국은 더덕이며 각종 약초들도 이곳에선 흔하답니다. 정선은 뭐다? 산의 고장이다. 생선은 아주 쬐끔 있는데 주로 말린 생선들이 나온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은 얼핏 준비가 됐다는데
14: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15: 오늘은 또 이제 개장하고 하니까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0: 갑자기 무슨 개장이요? 그러고 보니 보사상이 떡하니

0: 가려져 있고 한복 입은 분도 보이고 대체 뭔 일이더래요?
1: 2013 정선 우일장 방문을 선포한다.
0: 완연한 봄이 오면 정선 아리랑 시장은 이렇게 개장을 선포하고 장날마다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축하 공연이 이어진답니다. 살짝 보기만 해도 이미 신나죠?
2: 호랑나비야, 날아봐!
0: 시장에 한창 열기가 올라올 무렵 정선역에도 모처럼 생기가 돕니다.
3: 누구 기다리시는가 봐요?
4: 아, 서울서 손님이 와갖고요.
3: 아, 서울에 손님?
4: 예.
3: 아.
5: 놀러 오신다고 해서.
3: 아, 몇 분이 오시는 건가요?
4: 맞아.
0: 한 분이면 어떻습니까? 반가운 건 매 한 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정선을 떠나면서 한때 쇠락했던 시장을 살린 게 바로 이 아리랑 열차였다죠. 장날 아침 8시 반에 청량리역에서 출발, 11시 반이 되면 정선에 도착합니다. 많이들 오셨네. 아유, 예쁜 옷도 입었네.
6: 오일장 한번 구경하려고.
7: 밥 먹고 해.
6: 그러니까.
3: 오시면 또 뭘 그렇게 사고 싶으세요?
6: 그러면은
7: 장보고 싶지.
6: 딴 거 없어.
5: 나물이죠. 그래서. 네.

0: 황량한 시장에서 지금의 활기를 되찾기까지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얻은 것도 많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으니까요.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사람의 소중함. 얼마나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가보시면 안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북새통이죠. 이야, 호떡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1: 호떡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어릴 때 생각 때문에 먹는 거죠.
0: 그럼요, 음식은 추억이죠. 내친 김에 손님 구경 좀 해볼까요?
2: 와, 맛있다.
3: 야, 조금만 찍어 와야지.
4: 조금만 찍어, 조금만.
2: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3: 포항에서 왔는데.
2: 포항이요?
3: 예. 가족들하고 이제 놀러 와가지고.
5: 삼두릅도 많은 땅 하나 살죠, 언니.
6: 아, 경기도 안성에서 왔습니다. 저 구부동만 해가지고. 예, 예.
7: 대구에서 왔어요.
6: 아, 대구에서?
7: 네, 아침에 자전거 타러 왔는데 시장에 빠져가지고 자전거도 못 타겠어요.
0: 이 많은 사람들 사로잡는 건 무엇보다 시장 음식들이죠. 즉석에서 끓이고 볶고 지글지글 부쳐낸 정선의 맛. 어디 그 맛 한번 봅시다. 그건 뭡니까?
8: 먹어봤어요? 당신은 이거 먹어라.
0: 역시 먹는 재미가 최고죠.
2: 아, 그럼요. 이게 엄청 쏠쏠하죠. 이런 게 재미죠. 뭐 사는 재미.
0: 인생 사는 재미가 입으로 술술 넘어갑니다. 파는 재미도 좋지만 어디 파는 재미만 할까요? 이번엔 아리랑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봅니다.
3: 모든 나무.
9: 꼼치. 꼼치 강이로예요. 강이로.
10: 뭐?
9: 이거 묶은 거.
10: 뭐를? 꼼치?
9: 응. 꼼치요. 일단 삼겹살 싸 먹으려고. 아유.
10: 나 혼자 나이면.
11: 이런 부담 5천 원 가져가세요. 네. 하나 있어. 이야, 이거 많이 나왔다. 내가 많이 나왔다. 갖다 묻힌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얼른 가지.
0: 몸은 고대도 기분은 참 좋습니다.
11: 아들 삼형제 키워가지고 그것들 뭐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지.
0: 이번엔 말린 나물 가게에 와봤습니다.
12: 안 드셔보셨으면 저는 이거 말고
13: 두 개 사가 가능하고
12: 그럼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14: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따로 네. 따로 하나씩 세트로 해서 네. 담아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9: 한 박스. 어? 한 박스 사준다고 했어.
2: 아,
14: 그러게요. 요것만 촬영하고 나서 바쁜 것 같아도 너무 좋아요.
12: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14: 저희는 식구가 많으니까 친정 엄마가 한 번에 해서 이집 저집 나눠주거든요. 택배 되니까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0: 아유, 친절도 하셔라.
14: 가루 한 컵에 물 6컵을 한 개.
15: 정선에서 유머간 곤드레 나물 사러 오세요.
0: 시장 입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으로 잠시 나와봤습니다. 벚나무 아래 자리한 의문의 차량 두 대. 과연 무엇을 파는 곳일까요?
16: 우리 다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강릉 농사를 한 2,000평 지어요. 자, 이제 오늘 다 함께 이댕기 봅시다.
0: 가만히 있자. 말린 옥수수를 기계에 넣는다면? 맞죠? 제가 생각하는 그거. 뚜껑 닫고 불로 활활 달구고 맛내 마저 추억의 뻥튀기!

0: 나는 밑에 가난. 우리 아버님 위에 가난. 절대 넌 못 봐. 나 이 무서워서 못 해.
1: 부창부수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벌써 30년째 장날마다 맞춰온 호흡이랍니다.
0: 벌써 잘 됐나? 아유, 이쁘게 방글방글 잘 나왔네. 우리 아바이가 역시 기술자구만. 응? 네, 잘 나왔어요. 1등품입니다.
1: 한자리에서 오래 되다 보니 단골들도 많은데요.
0: 예, 안녕하세요. 예, 뭐입니까? 잘, 매장님.
1: 이야, 집에서 직접 말린 옥수수군요.
2: 이거 맡기고 받아가시는 거예요?
3: 완성되면 가져가야죠.
1: 어머니부터 이대째 단골이시랍니다.
0: 아유, 그렇네.
3: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손주인께서.
1: 광현이 할머니, 아주 맛있게 튀겨드릴게요. 예? 아마리자, 물속에서 꼬물거리는 이거. 다슬기 맞죠? 그나저나 다슬기는 일급수에서만 산다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을까요?
4: 저희 여기 동네에 동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조양강이라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3월 달만 되면 작업이 시작돼서 갖고 와요.
1: 아이고, 이거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삶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사장님은 이걸 일일이 다 빼낸답니다. 바로 다슬기 해장국을 만들기 위해서죠.
4: 저희 집 뭐 다슬기는 여기 지역분들도 좋아하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소문 들고 많이 찾아와요.
1: 여기에 정선 곤들의 밥을 빼놓을 순 없죠. 덕분에 장날마다 식당은 문전성시. 그 맛은 어떠신가요? 그만 좀 드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예?
5: 가깝고 맛있고 또 우리 채소가 마음에 좋고 진심이 뭐예요?
6: 아, 이거 좀 오래되신 단골이시네요. 네,
5: 몇 년 됐을 때부터.
1: 이번엔 쫄깃하고 쌉싸름한 정선의 맛 수리취떡입니다.
7: 예전에는 뭐 이렇게 취떡이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잖아, 그죠? 우리 강원도에서 이게 취떡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선에서만 유일하게 취떡 장사들이 좀 많아요.
1: 너무 억세 나물로는 먹을 수가 없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던 것이 수리취떡의 시작이라죠.
8: 야, 옷을 다 갈아입으셨어요.
7: 네, 모든 요리사들이 위생복이 있듯이 제 떡 만드는

0: 위생복입니다.
1: 예, 아주 멋지십니다. 복장 딱 갖춰 입고 반죽 들고 나가신 사장님. 본격적인 떡 만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뚝뚝 떼어내 통파 당금을 넣어주면 달달한 팥떡이 되고요. 앙금을 넣지 않은 떡은 수리치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어느덧 시장의 하루도 중반을 달려왔습니다. 떡집 사장님을 다시 만난 곳은 장터 공연장.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려나 지켜봤더니
0: 대표적인 떡이 치떡입니다. 떡맥치는
1: 떡 반죽을 잔뜩 갖고 오셨네. 어째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것 같죠? 이런 건 구경해야죠. 같이 봅시다.
0: 아버지 옆에는 안 가도 떡맥치는 서멋 아버지 옆에는 간다고. 네.
1: 자, 하나 둘. 으쌰. 그렇지. 네. 아퍼. 아퍼. 아. 아. 우리 사장님 힘도 좋으시네.
0: 어서. 네. 예, 이쪽에 우리 가게 오신 분 두 분 오셨어? 같이. 어디서 오셨어? 같이?
2: 영국에서.
0: 영국.
2: 네. 와우. 잉글랜드. 저는 서울에서.
1: 서울. 네네.
0: 오케이. 오케이.
1: 하나.
0: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백발의 외국인 손님도
3: 나도 한번 해볼게요. 아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이, 그렇지.
1: 오늘 좋은 구경 많이 합니다. 그나저나 정선은 어떻게 알고 오셨더래요? 자.
2: 아, 저희 아빠가 정선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4: Yes, first time coming to this town. Yes. Cool. Interesting. Yeah, happy to be here.
5: 라스베가스에 사는데 가끔씩 한국에 올 때마다 여기를 꼭 오는데요. 우리 아저씨도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우리 아저씨한테 이런 거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손님들이 힘껏 치댄 떡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서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값은 공짜. 입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어때요? 맛이 굿이죠?
2: 아, 너무 맛있어요.
1: 아리랑 시장을 위하여 컴백! 이번엔 색다른 정선의 맛을 찾아와 봤습니다. 심현주 씨가 만드는 디저트는 좀 특별하다는데요.
6: 치즈케이크에 들어갈 소보로예요.
1: 왠지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 가루, 바로 곤드레 가루랍니다.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는 현주 씨.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이곳 정선으로 오게 됐다는데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던 곤드레 타르트가 이 모든 메뉴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방치되는 곤드레 가루를 집으로 가져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개발하게 됐다고 하니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 봅니다. 이래봬도 제주도에서 열린 요리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몸이라는데요.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곤드레 치즈케이크.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지난 7년간 고생이 많았다는데 요즘엔 힘 좀 나시겠어요?
6: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곤드레 디저트로 많이 알려지고 이제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이제 네. 지역 특산품처럼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주문하신 곤드레 네. 신라떼고요. 곤드레로 만든 라떼고요. 우리 시그니처 음료인데 스카치 크림이 올라가 있는

0: 드셔보세요.
1: 네.
0: 맛있게 드세요.
2: 쌉싸름한 곤드레와 달콤한 케이크의 만남.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좀 알려주시죠, 어르신.
1: 먹여야지. 아주 특이한 맛이야.
3: 특별한 맛이야.
1: 특이한 맛이야. 오일장. 예.
4: 참, 뭐 먹으셨어요?
1: 가서 곤드레도 사고, 집집마다 다른 거 전부 다 하나씩 이제. 같은 집이 아니고. 각각 다른 집도 사고.
0: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네. 우리 포토존이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앉아보세요. 선물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2: 그 시각 장터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한창입니다. 정선군 아리랑 예술단의 공연이라는데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네.

0: 맛과 물, 흥이 가득한 정선 아리랑 시장. 사람들 손마다 들려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이 봄 상인들에겐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1: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저 선전이 돼갖고
2: 이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3: 손님들 오시면 그저 따뜻하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또 다음에라도 오시게 그게 최고지 뭐 딴 거 있는가 그치?
0: 설렘 가득 왔다가 행복을 안고 돌아가는 곳. 이곳은 봄날의 아리랑 시장입니다.
4: 아리랑 아리랑
5: 요즘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해.
6: 아, 더 해.
5: 우와.
7: 늘 꿈에 또 그리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3: 따서 먹어봐. 옛날 생각해도
8: 살아가도 의미가 있어. 이게 자유의 시간이다.
9: 여기저기 다녔지만 여기 오면 마음 편하고.
10: 정선 오일장 특산물이 많습니다. 정선으로 놀러 오세요.
11: 까무 사랑해.
12: 우리 강원도 떡이 최고예요.
13: 정선 오일시장.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0: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좋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1, 2, 3, 4, 5. 완벽해.
1: 어? 뭐가 완벽해요, 그린다 쌤?
0: 하늘이 마침 잘 왔다. 쌤이 오늘 재미난 그림 퀴즈를 준비했거든?
1: 왜, 정말요? 퀴즈라면 저 자신 있어요. 뭔데요, 뭐?
0: 자, 이 그림 속에서 숫자를 찾아보세요. 기린에는 어떤 숫자가 숨어 있을까요?
1: 아, 1이요. 기다란 목에 있잖아요.
0: 정답. 오리 속엔 뭐가 있을까?
1: 아, 찾았다. 숫자

0: 딩동댕. 이번엔 원숭이에서 찾아볼래?
1: 아, 보인다, 보인다. 동글동글 숫자 3.
0: 4가 어디 있는지도 알겠어?
1: 아, 알았다. 물고기 꼬리에 4가 있어요.
0: 해마에 숨어 있는 건 바로
1: 오! 예뻐! 1, 2, 3, 4, 5! 다 찾았다!
0: 와, 하늘이 정말 잘 찾는다.
1: 제가 좀 잘하죠? 어, 근데 쌤, 어떻게 그림 속에 숫자를 다 쏙쏙 숨기셨어요?
0: 숫자를 잘 보고 생각나는 대로 쓱쓱 그리면 되는걸.
1: 그럼 다른 숫자도 하실 수 있어요?
0: 물론이지. 자, 이제 시작해볼까?
1: 네!
0: 먼저 6으로 그려볼까?
1: 다람쥐가 되었네요.
0: 그 다음 7.
1: 우와, 돌고래 완성.
0: 8은 쌤이 좋아하는 동물로 그려볼게.
1: 귀여운 곰돌이.
0: 다음은 9. 짠.
1: 우와. 꼬불꼬물 애벌레.
0: 끝으로 10은
1: 우와. 꼬꼬 달기네요.
0: 6, 7, 8, 9, 10. 숫자로 그린 그림 완성.
1: 우와, 숫자들이 하나씩 다 동물로 변했어요.
0: 그럼 이번엔 이 그림 그려볼까?
1: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데요?
0: 이 그림은 이렇게 이가 이만큼 많이 필요해.
1: 이가 네 개나 있어요.
0: 뭐가 될까요?
1: 어? 새다! 새 두 마리! 전기줄에 앉아있는 것 같네요.
0: 또 뭘 그릴까? 어때?
1: 우와! 악어가 됐어요! 숫자 한 개도 신기했는데 네 개를 한 번에 그리다니!
0: 그린다쌤은 말야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0개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어.
1: 왜? 숫자만 가지고 그린다고요? 에이, 설마!
0: 못 믿겠어? 눈 크게 뜨고 잘 봐.

0: 그린나 쌤, 이렇게 멋진 숫자 그림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도 도전해볼래요. 숫자로 그릴래요.
1: 오, 하늘이 그림 궁금한데? 친구들도 오늘 숫자로 그려봐.
0: 숫자 놀이 너무 재밌다. 정말 멋지군요. 이런 그림은 처음입니다.

0: 자, 드디어 우리 차례야, 혜인아. 준비됐지?
1: 응.
0: 좋았어. 혜인이는 어떤 숫자로 그림을 그릴 거야?
1: 7.
0: 7?
1: 왜냐면 내가 7살이거든.
0: 아.
1: 7을 그리고
0: 오.
1: 앞쪽에다가 짝대기를 그려줄 거야.
0: 뾰족한 삼각형이 됐네.
1: 그리고 갈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0: 오. 혜인아, 7살 되니까 어때?
1: 좋아.
0: 뭐가 제일 좋아?
1: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게 좋아.
0: 유치원에서?
1: 이거는 아이스크림 콘이야.
0: 어? 숫자 7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됐구나. 혜인아,
1: 응?
0: 그럼 이번엔 어떤 숫자로 할 거야?
1: 4.
0: 오, 4?
1: 응.
0: 왜 4를 골랐어?
1: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
0: 아, 혜인이 가족이 4명이구나.
1: 4를 그리고
0: 4를 그리고
1: 앞쪽 옆에다가 세모를 그릴 거야.
0: 오, 이게 뭘까? 우산인가?
1: 아니야.
0: 그럼 뭐야?
1: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
0: 오, 타는 거야?
1: 응. 배야.
0: 배? 아, 엄청 큰 배다. 그럼 이 배 타고 어디로 갈 거야?
1: 제주도.
0: 제주도? 우와, 삼삼이도 제주도 가보고 싶다. 삼삼이도 태워주면 안 될까?
1: 알았어.
0: 히, 삼삼.
1: 삼삼이를 그려줄게.
0: 삼삼이다. 삼삼이만 타고 있는 거야?
1: 아니.
0: 그럼?
1: 나도 타고 있어.
0: 혜인이랑 닮았는데?
1: 그치.
0: 오, 바닷물이 하늘색이야. 우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야. 내 이름인 삼으로도 멋진 그림 한번 그려줄래?
1: 삼, 너 이름에 삼이 2개 들어가니까.
0: 맞아, 삼이 2개야.
1: 2개 삼으로 그려줄게.
0: 너무 좋아, 삼, 삼.
1: 이쪽한 동그라미를 그려줬어.
0: 오, 이게 뭐지? 모자인가?
1: 이제 또 삼을 그려줄 거야.
0: 오.
1: 나비야.
0: 아, 나비. 이 삼이 날개가 된 거구나.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였구나.
1: 응.
0: 혜인아, 사를 한번 들어볼래?
1: 응.
0: 사랑해. 예, 삼삼, 부끄러워.
2: 나도 그릴래.
3: 여러 가지 숫자로 두 사람이랑 집을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치시고 우리 집이에요.
1: 안녕하세요.
0: 가족들이고요.
2: 초콜릿 비가 내린다.
0: 옌테 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2: 상관없어.
0: 테시.
2: 테시.
3: 정원 동물원.
4: 테시. 아, 테시? 테시.
2: 네, 엄마.
4: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있겠지?
3: 같이 동물원 친구들 보는 거요?
4: 응? 아니, 오늘 정원 청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3: 네? 지금이요?
4: 그래, 지금 당장.
3: 동물원 친구들 아직 안 끝났는데요.
4: 티씨.
3: 알겠어요.
4: 고맙다.
2: 우와, 공룡이다.
3: 내가 해야 할 일들. 으이.
2: 동물원 친구들은 못 봐?
3: 못 봐.
2: 그래, 일단 재활용 쓰레기 분리랑 또 하단에 물주기.
3: 에?
2: 그리고 나무집 청소하기.
3: 할 일이 세 개나 된다고?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2: 매주 하나씩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미뤄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재밌게 하면 되지. 안 그래?
3: 응? 맞아. 그래, 재밌게 해보자.
2: 재화, 준비됐지?
3: 그럼. 동물원 친구들을 만들 거야.
2: 우와, 멋진데?
3: 좋아. 일단 재활용 쓰레기. 아니, 펭귄들 밥 줘야지.
2: 펭귄은 저쪽에 있어.
3: 우와, 너희 되게 크다. 배도 엄청 고프겠네.
2: 티씨, 쟤들은 재활용 펭귄이잖아.
3: 아, 그렇지. 그럼...
2: 그러니까 파란 펭귄은 캔물고기, 노란 펭귄은 유리로 된 물고기, 분홍 펭귄은 종이로 된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3: 그래, 알고 있었어. 하나 끝났고 두 개 남았어.
5: 대시, 홍화구리 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오버.
3: 알겠습니다. 가자, 태씨. 이런. 햇빛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태씨, 홍학 회복제 좀 줄래?
2: 어? 여기 있어.
3: 고마워.
2: 우와.

0: 두 개 끝났고 한 개 남았어. 다음은 뭐야?
1: 어? 원숭이 나무집 물청소야. 대씨, 내가 잘할 수 있을까?
0: 빨리 하면 돼. 좋았어. 한번 해보지 뭐.
1: 못해!
0: 뭔가 도움이 필요해.
1: 어?
0: 잠깐만! 물 삼키지 말아봐.
2: 우린 너랑 그 물이 필요해.
0: 얘들아! 물대포 발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꼬레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거나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사라진 흰머리 랑구르.
1: 너무 무서운데.
2: 난 어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겠지.
0: 감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3: 막혀.
4: 희귀정원 찾았어?
1: 그리피?
2: 그리피, 아직이야.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4: 큰일이네. 동굴이라 신호가 약해서 톡신이 곧 뜰 텐데.
0: 뭐? 그럼 이제 어떡해?
4: 희귀정 전투를 방금 보냈어. 다들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알았어.
0: 그리피! 그리피!
2: 통신이 끊긴 것 같아. 이번 희귀종은 흰머리 랑구르야. 랑구르는 긴 꼬리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만큼이나 꼬리가 매우 길어. 무척 희소한 원숭이 종이야.
1: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2: 흰머리 랑구르는 주로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잠을 잔대. 보통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오지만.
5: 저기 봐라, 삥! 어?
0: 흰머리 랑구르의 발자국이야. 어?
2: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천적을 피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굴로 들어왔나 봐.
5: 여기 봐라, 삥! 쫓던 동굴은 이미 나간 것 같다, 삥!
1: 로티! 어?
0: 괜찮아! 다들 천천히 뒤로 물러서.
2: 잠깐!
6: 겨겨! 어? 어? 겨겨! 겨겨!
2: 동굴 안에서 절대 흩어지면 안 돼!
7: 이 몸이 뒤쫓고 있단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군. 이번이야말로!
0: 어린이 여러분, 동그라는 미끄러우니 장화를 꼭 신어주세요.
7: 꼭 잡고 말 테다!
2: 나야, 아까 그 그림자는 찹찹이었고.
6: 겨겨?
0: 난 또 찹찹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해.

0: 찐 거야.
1: 네, 그러세요.
0: 진짜라니까.
2: 어, 맞다. 흰 머리 랑구르는?
1: 오면서 봤는데 발자국이 이 지점부터 끊겼어.
2: 어디로 간 거지?
3: 근데 이 삐죽삐죽한 건 다 뭐냐, 핑?
1: 그건 석순이야. 동굴로 스며든 빗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돌처럼 굳은 거야.
2: 혹시 이 위로 타고 간 건 아닐까?
0: 저게 봐! 이상한 흔적이 보여.
1: 그러게, 꼬꼬리에 쓸린 것 같아. 종유석에 매달려서 도망쳤나 봐.
3: 그렇게 높이 끼어오를 수 있냐, 핑?
1: 물론이지. 흰머리 랑구르는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걸어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도망치곤 하거든.
0: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어서 가보자. 다들 조심해. 미끄러워. 어? 우와.
3: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니 신기하냐, 핑?
1: 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
0: 흔적이 저기서 끊겼어.
1: 진짜네. 설마 저기로 미끄러진 건가?
3: 어떡하냐, 핑?
2: 어, 잠깐만.
0: 내가 구해줄.
3: 난 헤어메트가 있었다, 핑. 이거면 문제 없다, 핑.
0: 좋았어.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3: 불쌍하다,

0: 됐다.
1: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배가 한 자리에서 계속 돌게 돼.
2: 난 몰랐다, 삐.
3: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다들 힘내자. 네가 왔으니 안심해.
2: 자, 이불 더 있다, 삐.
3: 어디 보자.
4: 어때?
3: 괜찮아. 다행히 저체온증까지 오진 않았어.
2: 뭐야?
1: 새끼 랑구르야. 아기일 때는 황금색이었다가 곧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털 색깔이 검게 바뀔 거야.
3: 다행히 엄마가 따뜻하게 보호해서 건강해 보여.
4: 걱정 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대체 누군데 자꾸 우리 따라다니는 거야?
5: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알려주지. 이 몸은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매드 코파님이시다.
4: 응? 위대하신 매드 코파?
5: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가라 매드 코파님의 드론 무대.
1: 반대! 동굴 안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건 위험해!
5: 뭐야? 왜 이래?
3: 당장 그만둬! 이러다 동굴이 무너지겠어!
5: 야? 대체 뭐라는 거야? 뭐 됐어!
1: 와!

보급기에!

0: 자, 마셔봐. 몸이 따뜻해질 거야.
1: 몸 아프니 그만하나 보다, 삐.
2: 그러게.
1: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냐, 삐.
2: 몰라. 저번부터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3: 이제 나갈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2: 어떻게 길을 찾지?
3: 바람이 부는 쪽만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2: 방금!
3: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보여!
0: 찹찹이 덕분에 길을 찾았네.
2: 찹찹이가 아니라 내 덕분...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밖인데.
3: 너무 좁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1: 좋은 생각이 났다, 삥.
4: 자자. 하트 하트.
2: 삥. 이야, 얼마 만에 바깥 공기야. 우후.
0: 우와. 우와. 반딧불이 서식지인가 봐.
1: 정말 아름답다, 삥.
2: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인걸. 야! 어? 어? 잡쳐봐! 먹으면 안 돼!
3: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흰머리 랑구르 DNA 코인 저가.

0: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안녕?
1: 정전인가? 자, 누가 확인할래?
2: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은데.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테라피아의 불청객.
2: 로티.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랜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테라피아의 불청객.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갑자기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봤지. 잘못 들었나 보다. 안녕, 로티. 어쩌면 그날 내가 봤던 건 붉은 달의 저주가 만들어낸 유령이 아니었을까?
1: 유령!
2: 유령이 어딨다고. 붉은 달은 과학적으로 개개월식 현상일 뿐이야.
0: 캔디코 너?
2: 왜?
0: 혹시 겁먹은 거야?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2: 웃기시네. 무섭긴 누가 무섭다고.
0: 다리를 누가 잡았어?
3: 정전인 것 같아. 많이 어두운데 다들 괜찮은 거야? 어?
0: 캔디코, 유령이 어딨냐더니.
2: 사고에 대비한 것뿐이거든.
3: 자자, 1층에 가서 비상전원을 켜야 하는데 누가 갈 거야? 하트핑?
0: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4: 가위바위보!
2: 어? 와, 로티 때문에 괜히 무섭네. 와, 어? 어? 어,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네. 분명 비상전원이 있을 텐데. 어?
0: 어? 캔디코! 캔디코!
1: 로티! 저거 캔디코 선전등 아니냐, 핑?
5: 어, 캔디코는 어디 갔지?
6: 기진의 미확인 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0: 뭐?

0: 그럼 우리 나눠서 수색해볼까?
1: 나눠서?
2: 같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둡기도 하고.
3: 손전등도 하나 같기.
0: 손전등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너희 셋이 먼저 올라가. 난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여길 살펴볼게. 불이 왜 제대로 안 켜지지? 배선 쪽이 문제인가? 왜 전선이...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3: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삐!
1: 혹시 로티가 봤던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3: 지원을 따니 핑!
1: 그래! 그니까 유령 같은 건 세상에 없어. 거짓말한 건 미안. 아무튼 일단 기지를 수색해보자. 뭔가 있는 건 확실해. 슈퍼탐사대 X! 캔디코를 찾아 출동! 출동!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0: 여기서 뭐해? 일어나 빨리.
1: 도망가야겠다. 미유령이 쫓아온다.
2: 겜지.
1: 겜지코 무섭게 왜 그러냐.
3: 내가 아직도 겜지코로 보여.

0: 로티, 나야, 나.
1: 표정들이 아주 멋진데? 어? 로티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리길래. 근데 진짜 겁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2: 뭐야, 너희도 그럼 둘이서 짜고?
0: 맞아. 캔디코가 재밌는 계획을 얘기해줘서 너희가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 난 드론을 이용해 날아갔지. 그곳에서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정말로 재미있었어.
1: 하지만 아까 진짜 유령 목소리를 들었다.
0: 그건 바로 신작 발명품
3: 그리그리 음성변조 마이크 너프리즈.
1: 얘는 마타마타 거북이야.
2: 거북이?
1: 아까 1층에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
0: 정전을 일으킨 것도 그 녀석 짓이야. 전선을 다 갉아먹었어.
2: 오씨,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
1: 너무
2: 어, 못 일어서겠어.
1: 왜? 다들 무서운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4: 앞으로 다시는 유령 얘기하지 마라.
2: 내가 뭐라고 했어? 유령 같은 건 없다니까.
4: 대장 말이 맞아.

0: 이름은 마타마타 거북. 개울이나 늪에 서식하는 민물 거북이야.
1: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거북이다, 핑.
2: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3: 원래 살던 곳에 물이 말라버렸대. 그래서 물을 찾아서 하류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떠내려온 것 같아.
2: 그랬구나. 돌려보내기 전 안전한 곳을 찾아줘야겠어.
4: 물이 많은 완벽한 곳을 찾았어. 일회용 자연분해 캡슐을 타고 이동하면 돼.
0: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고마워.
1: 그리피, 포털을 열어줘.
2: 어,

0: 마타마타 거북 DNA 코인 저장 완료!
1: 오늘 밤은 너무 길었다 핑.
2: 이제 자자.
3: 너무 피곤해.
4: 어? 로티, 안 들어가?
0: 거북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 좀 해보고.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4: 그래, 그럼 수고해.
0: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맞다. 손전등 챙기는 걸 잊었네.

너 친구.

0: 아빠. 오, 착첩이야. 엄마, 아빠. 게레누크를 찾으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초원에서의 추격전.
2: 착첩이는 대체 뭐냐고.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간
3: 질문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1: 꿈만 같아.
0: 아리시엘 섬이잖아.

아니었네. 오늘 잠은 다 잤어.

0: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1: 쇼?
2: 쇼쇼쇼!
3: 뭐라는 거야?
1: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2: 쇼쇼!

0: 지능.
1: 슈슈 슈슈.
2: 특급 우편이라는데 빨리 열어봐라 큐.
0: 큰일 났어.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주주.
1: 어?
0: 타로 타로.
1: 이게 다 무슨 일이야?
0: 뭐?
1: 타로가 떠났다고?
0: 응.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1: 슈슈! 어? 어?
2: 자, 잘 따라와야 한다, 뀨.
1: 슈슈! 슈슈!
3: 잘 왔어, 그린 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뇨.
1: 슈슈!
4: 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뼈!
2: 얼른 뱉어라, 뀨! 대대!
1: 쭈!
2: 슈!
3: 표정 좋고, 큐! 찍지 마라, 뀨!
1: 큐!
3: 이젠 크림 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4: 어? 어디 갔지?
3: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두비주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1: 그러지 마라 뀨.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뀨.
2: 샤. 그린 비주,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뀨.
5: 그린 비주 진짜 엉뚱하네.
0: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6: 무슨 일인데 그래?
0: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6: 타로! 타로! 저게 뭐야? 타로가 말한 이상한 일이 이거였어? 변신해야겠어. 핑크 비주?
1: 뀨! 뀨!
2: 뀨!
1: 슈슈!
6: 지링지링!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0: 이번엔 내 차례야. 블러썸 샤인.
1: 여기에요.
0: 위험합니다. 뷰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주주, 저 꽃들은 어떡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핑크 레인보우 스틱.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블러썸 썸.

0: 그럴 수가. 너희가 마법을 쓴 거야?
1: 그렇다구요. 슈슈!
2: 바로 저거야.
1: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즈다큐.
0: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1: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 팬츠에 마법이 써놨구.
0: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1: 버블 샤워?
0: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뇨. 쭉.
0: 앞으로도
2: 잘 부탁해.
1: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뇨.
0: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1: 어?
0: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4: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0: 아,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들킨 줄 알았습니다며. 곧 돌아오겠습니다며.
1: 고맙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2: 뭐? 어디로 뀨?
1: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0: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3: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0: 어? 이 목소리는 뮤! 루시!
1: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봐.
0: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즈! 레드비즈!
0: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2: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2: 샤샤샤!
0: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1: 어머, 뭐? 야! 너 털 어디 갔어?
4: 아, 내 옷!
0: 저건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0: 아이, 저리 가!
1: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아, 배고파. 어?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조리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땡큐, 피쭈!

0: 메드부즈.
1: 두두 루시가 뮤.
0: 오, 왜 그래?
1: 루시가 얼음이 됐습니다 뮤.
0: 뭐? 말도 안 돼.
1: 신디가 뮤.
0: 이럴수가. 신디, 스텔라.
1: 유샤.
2: 주주, 그것도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이야. 노래가 필요해.
0: 하지만 여긴 나뿐인데.
2: 시간이 없어. 나도 여기서 힘을 보탤게.
0: 타로, 타로.
3: 주주, 얼른 노래야.
1: 유.
3: 그래야 우리가 마법을 쓴다 키로.
0: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1: 서둘러라뉴. 얼음이 녹고 있다 뼈.
0: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아저씨,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어? 누가 왜 여기? 무슨 일이야?
1: 나쁜 마법에 걸린 투비즈다! 잡아야 한다, 뷰!
2: 나한테 맡겨! 늑조의 날개! 스완대 스윙!
1: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3: 여기 더 있어. 마음껏
4: 먹어.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2: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4: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1: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아, 이거면 될까요?
4: 에? 이거 보석?
1: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응?
4: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1: 아빠도 참. 마, 이 정도면 괜찮네.
5: 청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1: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우와! 오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오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2: 내일 떠놀자.
1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불러서지 불러서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밥솥아, 말도 안 돼. 이건 해적들의 진짜 보물 지도잖아.

봄이 하늘로 모여 낚시 가자. 앨범이네? 와,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와,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죠?

여기 있어? 좋아, 그럼 나 혼자서 가지 뭐.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고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없어 하나도. 고망,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 고마. 다람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저기 토끼다! 어디에 있어? 아! 이봐 토끼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 말해줘! 제발! 말해주면 이거지?

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지? 하늘의 비야 안녕? 어서 얼굴을 보여줘. 촉촉히 이곳저곳 퍼져달 할 수 있게 도와줘.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네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0: 그거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